0: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도.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0: 용돈. 나왔었죠.
1: 맞아요.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렇죠.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는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1: 예.
0: 이렇게 저축하는 거.
1: 저축하다.
0: So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그쵸?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에이.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돈이 딱 있으면 이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0: So set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빼줘.
0: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set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0: So,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0: So, allowance.
1: Allowance.
0: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있었어요?
0: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0: 무슨 money.
1: 어?
0: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0: 자, 어디 보자. 내가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0: Right.
1: 포켓. 아이고, M-O-N-E-Y.
0: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1: 아~
0: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0: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0: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둬라.
0: Set aside 옆으로
1: 네.
0: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1: 10%.
0: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꼭
1: 오.
0: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그러면
1: 아.
0: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0: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0: 3%, you know,
1: Twenty percent.
0: that's right, $20.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때뭘 썼죠?
1: Save.
0: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Yes.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에
1: Yes.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salary?
1: 맞아요.
0: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1: 아,
0: 30%면
1: 꽤
0: 많은
1: 많은데요?
0: 거죠?
1: 왜냐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0: 그러니까요. So,
1: 30%는.
0: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30%.
0: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1: Of her salary.
0: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1: of를
0: So,
1: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0: 네.
1: 어렵지가 않네요.
0: of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해는
1: 맞아요.
0: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35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She saves 30% of her salary.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네요.
0: Saves, alright. 3인칭
1: Saves.
0: 단수니까요.
1: 맞습니다.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것.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1: 아유, 게임하느라
0: 같은데요.
1: 어렵지, 게임하느라.
0: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1: 저 같은
0: 이거.
1: 경우에는 이제 막,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0: 네.
1: 10% that sounds 어렵다.
0: 네.
1: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오,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같은데요. 오케이.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1: 아!
0: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1: Like를 왜안 들어가요?
0: 넣으면 안 돼요.
1: 왜요?
0: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명사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You understand?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1: 네.
0: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1: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0: 짜증을
1: 헐드예요.
0: 내세요. 네.
1: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썼는데 또
0: Alright.
1: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0: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0: 이게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1: 뭔가
0: 케이스예요.
1: 험난하고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 이라고도
1: 오.
0: 쓸 정도예요. 오케이? 자, 우리 사운드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근데
1: 네.
0: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1: 네.
0: basically.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1: 예.
0: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1: 아,
0: 돼요.
1: like 안
0: like는
1: 돼요.
0: 명사 들어갈 때만. 오케이?
1: 네.
0: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네.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

0: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수로 해서.
1: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Ooh.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현사
1: Impossible.
0: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easy.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이,
0: It
1: 오?
0: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면, 사운드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얘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그렇게
1: 그쵸.
0: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1: 사운드가
0: sound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1: 있으니까. 아,
0: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오케이.
1: 10년 후에.
0: 오케이.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아,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오케이.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오케이,
1: 오.
0: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1: Trust
0: 같은
1: me.
0: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1: 맞아요.
0: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1: 네.
0: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이렇게
1: 오.
0: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예.
0: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So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1: 네.
0: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0: Someday.
1: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0: 그럼요,
1: 행복해지네요.
0: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you
1: 네.
0: are rich. 이거예요.
1: 예.
0: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2: Uh-huh.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2: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1: Yeah.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2: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1: 그쵸.
2: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1: 하지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2: 맞아요.
1: 10%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2: 그러니까요. 에.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 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1: 그쵸, 그쵸, 그쵸.
2: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1: 그럼요.
2: 그래서,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계좌를 열겠다.
1: 오, 그래도...
2: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2: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1: 예.
2: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2: 어허.
1: 온라인 계좌도 다 열리니까.
2: 아, 맞네요.
1: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 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2: okay.
1: 계좌가 열리긴
2: of course,
1: 할 텐데
2: of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2: 아,
1: 직접 가지 않아도.
2: 근데 사실 네.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아니고
1: 그쵸?
2: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나는
2: 나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2: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1: 아, 그쵸? 피터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키웠어요.
2: 오케이, 오케이.
1: 네.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2: 아하.
1: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2: 오케이.
1: 어카운트인데.
2: Alright, go ahead.
1: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2: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계좌니까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 뱅크
2: Alright.
1: 세이빙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은행 거니까
2: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2: Alright. 자
1: 어카운트 이게
2: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1: 맞는데
2: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1: 어?
2: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1: 여기 O인데 S가 들어가요?
2: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2: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헷갈린다.
2: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1: 예.
2: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2: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1: 그쵸.
2: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1: 네.
2: 다양해요. 그렇죠? 네.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1: 네.
2: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2: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1: 그쵸.
2: 우리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1: 네.
2: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2: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뭐 썼어요?
1: open.
2: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1: 우후.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to.
2: I want to. 그러면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Savings account.
2: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to.
2: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2: Very nice.
1: Mm-hmm.
2: 이런 식으로.

0: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1: 네.
0: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뭘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1: 어허.
0: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Ne,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1: 그쵸?
0: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Oh, nice.
1: Yeah.
0: 읽어볼게요.
3: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0: 다음은요.
1: Mm-hmm.
0: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1: go
0: and
1: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 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3: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0: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5: 10%? That sounds difficult.
4: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5: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You need a plan.
1: Mm-hmm.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Oh, that sounds difficult.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Well done, son.
1: Yeah.
2: You can do it.
1: Okay, 10%. Thank you, Daddy.
0: Yes.
6: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

0: 했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u like 100 times.
1: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찌나 바빴던지 의자에 한번 앉지도 못했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was mindlessly busy all day.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m home. Oh, hello, dear. Wash up and have dinner. Oh, you look very tired today, Kristen. Is everything okay?
2: Ugh, I almost passed out today.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3: Were you really busy?
2: Yeah. Everyone needed my help today. I was running around everywhere. I couldn't even do my work.
1: Oh, poor you. You must be exhausted. Have something to eat.
2: Yeah, I can usually handle a lot of work. But last night, Kevin got really drunk and walked in the rain.
3: Wow, this soup is delicious. Try it, Christine. It'll make you feel much better.
1: huh? You did what in the rain?
3: I was just enjoying the rain. Right, Christine?
2: All right. Kevin really likes the ra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 정신없고 다들 나만 찾는 것 같고 하루는 너무 힘들게 끝났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고 이런 날을 크리스틴이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틴이 체력이 좋은 편인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케빈에게 있는데요. 우리 카툰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크리스틴. I'm home. 저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죠? 눈도 약간 이렇게 그죠? 잘 뜨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했더니 I almost passed out today 라고 얘기하네요. 저 정말 탈진 직전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pass out은요 말 그대로 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faint 또는 blackout, 의식을 잃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패스아웃을 했다기보다 almost니까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안 됐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재미난 표현입니다. I, 나는 ran around는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라는 뜻이고요. like는 뭐뭐처럼. A headless chicken은요. 머리가 없는 닭. All day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막 이리저리 빡빡빡빡빡빡 분주하게 다녔다 라는 말이죠. 정신없이 바빴다입니다. 표현 함께 말해볼게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자, 의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이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네, 정말 정신없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모두들 크리스틴만 찾고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I couldn't even do my work.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나도 못하고요. poor you. 아이고 저런 저런. You must be exhausted. 아유 정말 힘들었겠구나. Exhausted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 피곤하다 그러면 tired 많이 얘기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매우 지쳤고 또 진이 다 빠진 탈진한 그런 상태를 exhaust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I'm exhausted 라고 하면 진짜 나 다 힘이 다 빠졌어. 비슷한 표현으로 I'm wiped out, I'm pooped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케빈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셨으니까요. Have something to eat. 뭐라도 좀 먹으렴 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보통 우리 먹고 나면 또 기운이 나니까요. Something이라는 것은 어떤 것, 무엇 이런 뜻이잖아요. Something to 다음에 동작을 쓰면 뭐뭐 할 어떤 것 이런 뜻이 됩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하면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이런 뜻이 되고요.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쓸 도구니까요. 필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Something to write. 이렇게요. To 다음에 동작. Something과 함께 써서 뭐뭐 할 어떤 것 이라는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먹으렴. 근데 원래는 자기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이 정도는 거뜬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Last night, 지난밤에요. Kevin이 he got really drunk and walked in the rain.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요. 빗속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빗속을 막 걸으려고 이 말을 들은 케빈이 화들짝 놀라면서 와우, the soup is delicious. Try, Christine. 막 말을 돌리려고 애를 쓰죠. 어머니께서 비 맞으면서 뭘 했다고? 그랬더니 말을 막 돌립니다. 아니, 그냥 비가 좋아가지고요. Right, Christine? 이제야 크리스틴도 눈치를 채고 아, 네, 케빈이 비를 좋아하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무마를 시켜줍니다. 아무리 이별의 슬픔이 커도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쁜 내가 아니라 바쁜 상황 중심으로 묘사할 때는요. It's been hectic. Hectic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동안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It's been hectic.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어쩜 이렇게 연락 한번 없었냐며 서운해하네요. 미안. 내가 그동안 바빠서 진짜 정신이 없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been hectic. It's been hectic. 그런가 하면 너 항상 바쁘더라 라고 말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on the go입니다. go가 원래 가는 거잖아요. 항상 어딘가 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바쁜 모습이죠. You're always on the go 라고 하면 너는 항상 바빠 라는 뜻입니다. You're always on the go.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0: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 보면서 차 한잔 할 시간도 없다는 친구. 야, 너는 항상 바쁘더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always on the go. You're always on the go. Great. 이번 시간에는 아주 바쁨에 관한 표현 배워봤죠.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막 여기저기 빡빡빡 다니는 이런 모습. 그리고 you're always on the go. 그리고 이 상황을 묘사할 때는 hectic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알아두시고 바쁠 때한 번씩 기억해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김치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선생님이 영어 발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알려줄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봐야겠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Party. Let's have a party. Dirty. It's dirty. We should clean it. 30. Give me 30 seconds.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는데요. Party, dirty, 그리고 30입니다. 자, 어때요? 오늘 또 이 단어들 공통점은요. 마지막에 끝나는 모양이 똑같죠. RTY입니다. TY로 끝나는데 그 앞에 R이 있을 때 조금 발음하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법 우리 오늘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RTY로 이렇게 끝날 때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한글로 꼭 표현을 해보자면 리, 이 글자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로 우리 발음을 한다. 앞부분에 R 발음하고요. R 하고 이제 리로 끝낼 건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는 우리 단어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단어입니다. par 하고 자, 우리 RTY 있는데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우리 한국어 말할 때처럼 하면 파티가 되겠지만 영어 발음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도 팝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죠? party. 마치 벌레 파리처럼요. 파리라고 우리 영어로는 발음하죠. par, r 발음을 넣어주되 리로 한번 끝내보는 거예요. t보다. 그리고 디귿디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해요. 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party. 자, 예문 볼까요? Let's have a party. 파티하자. 우리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오늘 파티하자. Let's have a party. 리로 끝낸다는 거. Alright? 자, 그럼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RTY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irt

0: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매번 그렇게 한다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서요. 우리 미국식 발음으로는 리 발음으로 좀 부드럽게 약화 발음을 해줄 거예요. dirty가 되겠죠. dirty. dirty. 이렇게 연결합니다. dirty. 더러운. 자, 예문 볼까요? 더럽다, 이거. 우리 닦는 게 좋겠어. It's dirty. Dirty. We should clean it. Clean. 이렇게 청소하는 거죠? 우리 닦는 게 좋을 것 같아. It's dirty. We should clean it. Great. 자,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숫자. 몇이죠? 어떤 숫자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30을 가리킵니다. 30하고 리로 끝내줄게요. 30. 13이랑 다르죠? 13 아니고요. 30. 30. Alright? 예문 볼까요? 나 30초만 줘. Give me 30 seconds. Give me 30. 리리리. 30 seconds. 할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이 RTY 리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이 발음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 내서 연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첫 번째 단어, 파티. 영어로는 우리 party. 이렇게 리 발음으로 끝내줄게요. 오늘의 포인트 알죠?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party. One more time. Party. Great. 중간에 R 발음까지 넣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어는 더러운. Dirt 역시 T보다는 오늘은 리로 발음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Dirty. Very good. 한번 더요. Dirty. Good job. 마지막 단어는 숫자 30이죠, 여러분? 자, 이것도 듣고 바로 갑니다. 30로 끝낼게요. One more time. 30. Great. 자, 그럼 우리 이 단어들 우리 문장에서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파티하자.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이런 말할 때가 많죠. Let's have a party라고 하겠습니다. 문장도 듣고 따라해 주세요. Let's have a party. Party, great. One more time. Let's have a party. Part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더럽다. 우리 그거 닦는 게 좋겠어. 여기서 더러운 dirty 이 부분 주의하면 됩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It's dirty. We should clean it. Clean it. Great job. 어느 정도 여러분 속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안하는 그 정도 간격 안에 들어와 주세요. One more time. It's dirty. We should clean it. We should clean it. Great job. 자, 마지막 문장. 나 30초만 줘. 30이라고 할게요. 바로 갑니다. Give me 30 seconds. 30. One more time. Give me 30 seconds. 30 seconds.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RTY 발음 어렵지 않죠? 이제 이 단어들 만나면 우리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Party. Party. Let's have a party. Let's have a party. Dirty. Dirty.

0: It's dirty. We should clean it. It's dirty. We should clean it. 30. Give me 30 seconds. Give me 30 seconds.
1: 네, 여러분. RTY로 끝날 때 우리 T, D 아니고 D로 한번 발음해 본다는 거 자연스럽게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ell. T-E-L-L. Tell. Tell. Thank. T-H-A-N-K. Thank. Thank. Begin. B-E-G-I-N. Begin. Begin.
0: 이제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things we do. 행동 사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재밌게 배워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our first word is tell. 말하다 또는 알리다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tell 쓸 때는 상대방한테 말해줄 때 tell을 써야 돼요. 알려줄 때 tell you, tell someone 이렇게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tell. 그 다음은 thank, 감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친구들 우리가 고마워 할 때 thank you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는 thank you 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thank가 있는 거죠. Next. Begin,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start 배운 거 기억나나요? 같은 의미예요. 시작하다, begin.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말하다, 알리다, tell. 끝에 오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Tell. That's right. 감사하다, thank. 자, 앞에 TH 발음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thank. 잘했어요. 시작하다, begin. Let's say it one more time. Begin.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Tell. Tell. Thank. Thank. Begin. Begin.

0: 이제 예문으로 배워볼 시간이에요. Don't tell anyone my secret. 내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Okay, I will keep the promise. 약속 지킬게요. 자, 여기도 don'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려주지 마. 상대방이 있죠. anyone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보는 건데요. 비밀은 영어로 secret이에요. 알겠죠? 자, one more time. Don't tell anyone my secret. Wow, that was very good. Next, thank you for helping me.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뭐 해줘서 고맙다는요. 영어로 thank you for 하고 동사 ing가 나와요.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도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쓰면 되죠. 참 쉬워요. 여러분, it's your turn. Thank you for helping me. Good job. Next, the baseball game will begin soon. 야구 경기가 곧 시작될 거야. Oh, you must get ready. 여러분, do you like baseball? 자, 뭐뭐 will begin soon. 뭐뭐가 곧 시작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Start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begin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baseball game will begin soon. Excellent, everyone. Now, it's time to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ome. C-O-M-E. Come. Come. Collect. C-O-L-L-E-C-T. Collect. Collect. Give. G-I-V-E. Give. Give.
0: 다음 단어는 come. 오다란 뜻이에요. 이분은 마치 식당으로 오라는 것 같은데요. Come. 그 다음은 collect. 모으다 또는 수집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do you like collecting stamps? 이렇게 스탬프를 collect 하는 거 좋아하나요? Okay, next we have give. 주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행복이 두 배로 되는 거 알고 있나요? 참 신비로워요. 자, give, 주다. 이제 우리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오다, come. 자, 아 소리 나요. come. Very good. 모으다, 수집하다, collect. 자, 끝에 츠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는 거고요. C 발음은 collect가 아니라 collect. Very good. 주다, give. 끝에 V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앞니를 입술에 닿게 해보세요. Give. 바로 그거예요.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ome. Come. Collect, collect. Give, give.
0: 이제 예문을 더 한번 같이 볼게요. Can you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니? 우리가 친구를 초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해봐요. Can you come to my house?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Can you come to my house? Of course I will. 잘했어요. Next, I like to collect seashells at the beach. 나는 해변에서 조개를 모으는 것을 좋아해. 아, 그게 당신의 취미군요. 자,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라는 뜻이었고요. 조개는 영어로 seashell이에요. 발음이 조금 헷갈려요. Seashell. Okay, now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I like to collect seashells at the beach. Oh, that was very goo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ext, please give me some more salt. 소금을 조금 더 주세요. 친구들 앞에 please가 나왔으면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를 주세요. Please. 꼭
1: come.

0: Unit 6. F. Let's go! Phonics champ F. F, F, F. F, fish.
1: F, fish.
0: F, farm.
1: F, farm.
0: F, flower.
1: F, flower.
0: F, flag.
1: F, flag.
0: F, fork.
1: F, fork.
0: F, fire.
1: F, fir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배울 알파벳은요, F! 이에요. 자, 친구들 듣고 따라해봐요. F F 네, 근데 F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대문자 F Big F라고 해요. Big F 그리고 작은 소문자 F Small F라고 해요. Small F 자, Big F Small f. 둘 다 같은 소리가 나는 f이에요. 근데 친구들, f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써니를 잘 들어보세요. F. F. 네, F 소리가 나요.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볼까요? F. F. F. Excellent. 그럼 F로 시작한 단어 써니와 함께 말해볼 건데요.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물속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네, 물고기. 물고기 영어로는요. Fish. Fish. Fish. That was very nice. 자, 다음 단어는요. 농장이 있어요. 가면 동물이 굉장히 많죠. 농장. 영어로는요. farm. farm. farm. Great job. 다음은요. 아주 향긋한 꽃. 꽃 영어로는요. flower. flower. flower. 네,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은요, 전 세계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국기예요.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국기인데요. 국기, 영어로 flag. flag. flag. Very nice. 이 단어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찍어서 먹으면 훨씬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포크예요. 포크도 F로 시작해요. 들어봐요. Fork. Fork. Fork. 네,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단어는요. 오, 너무

0: 뜨거워요. 활활 타오르는 불. 불은 영어로 fire. fire. fire. 와,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F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발음해 볼게요.
1: Let's go. Phonics champ F. F-f-f-f-fish.
2: F-fish.
1: F-farm.
2: F-farm.
1: F-flower.
2: F-flower.
1: F-flag.
2: F-flag.
1: F-fork.
2: F-fork.
1: F-fire.
2: F-fire.
0: Great job! 자, 그럼 우리 배운 F로 시작한 단어들을 우리 친구 러금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러금!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러금, 우리 여섯 번째 알파벳 F를 배웠는데요. 큰 대문자 F, 뭐라고 하죠?
3: Big F.
0: 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문자 F는요?
3: Small F.
0: Yes, small F. And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F make? 우리 아까 배웠어요. F, F, F 소리 나는데요. Logan, 발음해 주세요.
3: F, F, F.
0: 네, F 소리가 났어요. 자, Logan,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예요. F-f-fish를 배웠는데요. Logan, F-f-fish. 천천히 크게 말해주세요.
3: F-f-fish. F-f-fish. F-f-fish.
0: That's right. 다음 단어는요, 농장. F-f-farm이라고 배웠는데요. Logan, F-f-farm.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3: F-f-farm. F-f-farm. F-f-farm.
0: That's right. 그리고 우리가 예쁜 꽃. F-f-flower로 배웠어요. Logan, F-f-flower. 말해주세요.
3: Flower. F-f-flower. F-f-flower.
0: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나라마다 있는 국기. 국기는 F-f-flag이에요. Logan, F-f-flag. 발음해 주세요.
3: F-f-flag. F-f-flag. F-f-flag.
0: Excellent. 그 다음은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이걸로 콕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F-f-fork. 발음해 주세요.
3: F-f-fork. F-f-fork. F-f-fork.
0: 네, 다음 단어는요. 훨훨 뜨겁게 타오르는 불. F-f-fire로 배웠는데요. Logan. F-f-fire. 이것도 세번 말해주세요.
3: F-f-fire. F-f-fire. F-f-fire.
0: Excellent! 친구들, 이렇게 F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로 러근과 함께 재미있게 노래를 불러볼게요. 그럼 준비됐나요?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champ F. F-f-f-f-fish.
2: F-fish.
1: F-farm.
2: F-farm.
1: F-flower.
2: F-flower.
1: F-flag.
2: F-flag.
1: F-fork.
2: F-fork.
1: F-fire.
2: F-fir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오늘은 introducing myself, 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서 한번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걸 글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3. Monday. Introducing myself. I can write about myself.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라이팅을 하기 전에 어떤 표현들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What's happening? 이 그림을 봐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쪽에 보니까 오늘 토끼가 학교에 처음 온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She is introducing herself.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쵸? 뭐 태극기도 들고 있고 칠판 보니까 이름이 리사인 것 같아요. Then what about here? Oh, it's her second day at school.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봐요. 벌써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Name. Name이 뭐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뭐뭐야 라고 할 때는 My name is 뒤에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이름이 폴이다. 그러면 My name is Pau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이름을 폴 대신에 넣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I am 이라고 하면 나는 뭐뭐예요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동물이다. 그러면 I am an elephant. 나는 코끼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lephant가 바로 코끼리라는 뜻이죠. 자, 근데 뭐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I am을 쓸 수 있겠네요. 자, from이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나 어디 어디에서 왔어 라고 할 때 많이 쓰죠. I am from 다음에는 어떤 도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올 수도 있겠죠. 나 서울에서 왔어 라고 하면 I am from Seou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I'm 요거는 아까 방금 배웠던 I am을 줄인 표현이에요. 자, 나는 어떤 상태야 라고 할 때도 I am 혹은 I'm을 쓸 수 있겠죠. 나 배고파. I am hungry. 혹은 I am을 줄여서 I'm hung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I have는 나는 뭐뭐를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I have 뒤에 뭘 갖고 있는지 넣으면 돼요. Many apples 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Apple은 사과죠. Many는 많은. 그래서 나는 사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say hello. 이거는 안녕이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죠. Hello는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we say hello.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해. 뭐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0: 우리가 배운 표현들도 있겠지만, 요 단어를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제 생각에는 친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friend죠. 맞아요. 그럼 올바른 스펠링은 처음에 F, 그 다음에 R. 근데 요 다음이 헷갈려. 그죠? E가 먼저 오는지 I가 먼저 오는지 어떤 거예요? 그쵸, 바로 I죠. 그 다음엔 E가 오고 ND. 요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과 매칭되는 단어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건 코끼리니까 애플일까요? 엘리펀트일까요? 소울일까요? 아하, 엘리펀트네요. 맞아요. 저 중간에 있는 거는 남산타워인 것 같아요. 남산타워는 어느 도시에 있죠? 그쵸, 서울에 있죠. 그래서 소울하고 연결해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과는 애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퀴즈까지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Culture Time.
1: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 do you say when you meet your friends?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우리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Ready? Let's start with the United States. What do they say? They say, Hi! Hi라고 해요. How do they greet each other? They wave their hands and say hi. 혹은 hello, 뭐 hello라고 인사하기도 해요. Let's do it together. Next country, Spain. What do they say? They say, Hola. Hola라고 해요. How do they greet each other? They put their cheeks together and say, Hola. Let's do it together. Hola. Now, France. What do they say? They say, Bonjour. Bonjour라고 해요. They greet each other with cheek kisses, just like in Spain. Let's do it together. Bonjour. Next country, India. What do they say? They say, Namaste. Namaste라고 해요. They put their hands together and give a slight bow. Let's do it together. Namaste. Now, China. What do they say? They say, Ni hao. Ni hao라고 해요. They have their left hands open and make fists with their right hands, like this. Let's do it together. Ni hao! Great job! 우리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겠죠? Now, let's sing a fun hello song together.

0: friends around the world. 여러분 모두 여러 나라에 hello 인사 방법 잘 알겠죠? You did a great job today.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1: 자, 레벨업 시간인데요. 여러분,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We're gonna do some writing. 자, 글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끼 학교에 첫날 왔어요. 내 이름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죠. 내 이름 얘기할 때는 My name is 누구누구. 여기서는 Lisa라고 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본인 이름을 넣으면 돼요. My name is 저는 케일린이니까 케일린.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토끼는 어디에서 왔죠? 태극기를 들고 있잖아요. 나 한국에서 왔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나를 소개할 때는 I'm from Korea.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I'm from Korea 하겠죠? 네, Korea 대신에 다른 도시를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많아져서 토끼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I am happ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때요? 그 기분을 happy 대신에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I have many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죠? friend에 IE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서로 인사를 하네요. 인사하다 say hello 였잖아요. 아까는 we라고 했지만 내 친구들과 내가 이렇게 또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My friends and I. 그리고는 and죠. 뭘 한다고요? Say hello.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요. 자, introducing myself. 나를 소개하는 거 우리 쭉 해봤는데 이거 듣고 따라해 주세요. My name is Lisa. I am a rabbit. I am from Korea. I am happy. I have many friends. My friends and I say hello.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요 내용을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해 보세요.
2: Introducing myself. My name is Lisa. I am a rabbit. I am from Korea. I am happy. I have many friends. My friends and I say hello.
1: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introducing myself. 나를 소개하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또 쓰고 또 쓰고 잘 외워질 때까지 다 쓰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쌤이랑 오늘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스피킹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Monday. Introducing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가볼게요. Here we go.
2: 짜잔.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는 I see one girl and one boy. 여자아이 한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보이고요. 저기 어디인 것 같아요?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School? 학교 있어요? No. 공항에 있는 것 같죠? 공항은 영어로 airport. Airport. They're at the airport. 그쵸? 공항에서 왠지 처음 만나는 상황 같은데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Okay? 자, 일단 그림에 보니까는 짜잔! 이름이 보여요. 이 여자아이가 name tag, 이름표를 달고 있지요. 이름은 영어로 name. Name, right? Okay. 자, 그래서 name이 나왔으니까 쌤이랑 배웠던 내용 중에 너 이름은 뭐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던 거 배웠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지요. What's your name? One more time. What's your name?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아우,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s your name? 친구들 잘해? What's Your name. 잘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 같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나 보자. Grade. 학년. 기억나요? 이 단어? 학년은 grade죠.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을 말할 때는 자, 단어가 grade였어요. Grade, grade. 그러면 우리 너 몇 학년이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를 기억나? 맞습니다. 짜잔, 너 몇 학년이야? 할 때는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기억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at grade are you in? 따라한 거 맞지? 자, 또 볼게요. From이 나왔습니다. From은 뭐뭐 출신이란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뭐 나 어디에서 왔어, 나 어디에서 왔어, 어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너 어디에서 왔어 라고 어떻게 물어봤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짜자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에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해볼게요. 시작! Where are you from? 자, where가 어디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출신이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라고 하면 되겠죠?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빠밤! Color 나왔습니다. 색! Color,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말할 때 color라고 하지요. 이 남자애가 왠지 좋아하는 색깔을 보니까는 초록색 같아.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색은 뭐니? 라고 영어로 물어볼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였지? F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짜잔! What's your favorite color?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color? 우리 친구들 잘해. What's your favorite col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한번 복습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쌤이랑 배웠던 거?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빠바밤. Number one. What is this? What is this?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는 그림에 뭐가 있죠? 하윤이라고 적혀있는 뭐가 있죠? 이름이 영어로 뭐였지? A. Name. B. Grade. 쌤, 3초 줄게.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그러지요. 짜자잔. Name이었지요. Name, name, name. What's your name? 쌤이랑 배웠지? 자, 꼭 기억해야 돼. 자, number two 볼게요. Number two는 따다다다. Are you from? 따다다다. Are you from? 자,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했지요?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간지 쌤이랑 보자. A. How? How are you from? Okay. B. What? What are you from? 자, C. Where? Where are you from? 어느 것 같아?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맞습니다. 정답은 C. Where 였어요. Where are you from?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났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얘들아,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롤플레이가 뭐냐면 우리가 역할극이라 그러죠. 자,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쌤이랑 스피킹 연습해볼게요. 입 크게 벌리고 쌤이랑 같이 따라해보자. 오케이. 짜잔. 오늘의 그림 나왔습니다. They're at the airport, right? 지금 공항에 있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지 쌤이랑 한번 볼게요. 짜자잔. 자, 쌤이 A 할게. 우리 친구들이 B 하세요. 오케이? 자, 쌤이 먼저.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바밤. My name is. 네. 자, 여기 그림에 저기 이름표 안에 하윤이라고 적혔죠? 그래서 하윤을 넣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연기 실력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My name is 하윤. 시작. My name is 하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좋아요. 자, 쌤 차례예요.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Grade는 학년이었지? 그래서 너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는 몇 학년이야? 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짜잔! I'm in grade. 자, 근데 여기 손가락 보니까는 1, 2, 3, 4. 4학년이래. 그러면 4학년이라고 하니까 fourth 넣어줘야겠죠? I'm in fourth grade. 친구들, 시작. I'm in fourth grade. 잘했습니다. 자, 쌤 차례.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From은 뭐뭐 출신이니까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왔다면은 I'm from South Korea 라고 해줘야 되겠죠? 해볼게요. I'm from South Korea. 좋습니다. 자, Korea 앞에 South를 붙여줘야 돼요. Okay?

0: 안녕하세요. I'm from South Korea.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쌤 차례네, 이번에. 자, favorite이라는 뜻이 뭐였지? 그쵸.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지. color는 색이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color? 하면 무슨 뜻이지?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라는 뜻이었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 백팩이 무슨 색이야? 그렇지, 초록색이지. 초록색은 영어로 green이었죠. 그래서 my favorite color is 무슨 색? green이라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My favorite color is green.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color is green.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쌤이랑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해보니까 어때? 오, 기억났어요? 그거 질문들이랑 대답하는 표현들 쌤이랑 같이 배워봤는데요. 자, 꼭 한번 기억했다가 써보고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듣고 따라해볼게요.
1: Name. What's your name? Grade. What grade are you in? From. Where are you from?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0: Tinkle,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잘 따라해 봤어, 우리 친구들? 입 크게 벌리고 따라해 봤지요? 잘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 달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빠밤. I can introduce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Introduce는 소개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친구도 쌤이랑 배웠잖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What grade are you in? I'm in grade. Where are you from? I'm from...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선생님 랩했어 방금.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얘들아. 자, 오늘 복습한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즐거웠나요?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Three.

0: 니콜 선생님, 저희 집 강아지가 아픈가 봐요.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잘 놀지도 않아서 걱정이 돼요. 상대방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1: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유,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 걱정될만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뭐 먹기 싫을 때도 있고 꼭 아프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푹 쉬고 나면 강아지가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잘 놀고 금방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 말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상대방이,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뭐뭐 하고 있지 않다는 걸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메시지 친구가 눈앞에 있는 강아지한테 너 밥 하나도 안 먹는구나 이렇게 말했겠죠. 자, 이런 문장들 우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Not you're eating. You're not eating. You're not eating.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은요. 너 뭐뭐 하지 않고 있구나. 뭐뭐 하지 않는구나. 이런 문장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너 뭐뭐 하고 있구나 였죠.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 오늘은 상대방이 하고 있지 않은 것 만드는 문장. 이 친구들 아는 것이니까 뭐예요? 이게 아니다 라는 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이 이 중에서 뭐게요? 맞아요. not 예요. 이 not을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문장의 주인공은 너는이죠. 이 너는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you're에 있죠. you are. 너는 뭐뭐이다. 요거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든 게 you are. 위에는 apostrophe 이렇게 볼록 얘가 합쳐진 단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you're. 너는 뭐뭐시다. 어떠어떠하다. not. 아닌 게 중요해서 먼저 썼어요.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eating. 친구들 ing 부분 빼봐요. eat. 무슨 뜻? 먹다라는 뜻. 그러면 ing 붙였으니까 eating 하면은 먹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다 합쳐볼게요. 너는 아니래요. 먹고 있는 게 아니래요. 너 안 먹고 있구나. 먹고 있지 않구나. 우리말로 음식에 손도 안 대는구나. 이런 느낌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You're not eating. 한 번 더. You're not eating. 좋아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말하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eating. looking, helping, listening. 오늘의 단어 4개는 모두 ing.

부터 있어요. 동작의 뜻부터 볼게요. eat. eat는 먹다란 뜻이죠. ing 붙어서 eating 하면은 먹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네요. 소리 나는 대로 또 뜻 생각하면서 eat. 이 a가 만나서 e 소리 나죠. ng가 만나서 응. eating 먹고 있는.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looking이에요. look까지가 보다란 뜻이에요. ing이니까 보고 있는. looking 써볼게요. o가 만나서요. 입이 살짝만 벌어졌어요. 소리 나고 k. 그래서 look예요. look. 우 아니고요. look. 그리고 ing. looking. 보고 있는. 세 번째 단어도 ing이에요. 세 번째 단어는 helping. helping. helping. help가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 help. 소리 나는 대로. help. 도와주다, 돕다란 뜻이잖아요. 여기에 ing 붙여서 helping. helping이니까 돕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지막 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listening. listening 이라는 단어예요. listen 까지가 듣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거나 친구들이 음악을 듣거나 할 때 listen을 써요. o, e, st지만 t 소리 안 나고 s만 소리 나요. listen 듣다에다가 ing 붙여주니까 listening 듣고 있는. 한 번 더 listening.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은요 주인공이 너예요. 너는 이러이러해. you're은 친구들 알고 있죠. 근데 너는 뭐뭐 하고 있지 않다예요. 그러면 not. you're not까지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뒤에 뭐뭐 하고 있는 요 부분만 친구들이 바꿔가면서 문장 만들어주면 돼요. 1번. 너 안 먹고 있구나. 너 먹고 있지 않구나. 어떻게? you're not 먹고 있는. eating 붙여서 eating. you're not eating. 한 번 더. You're not eating. You're not eating.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는 너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막 엄마 아빠가 그래. 근데 눈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아.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보고 있지 않네요. You're not looking. looking, 맞아요. look이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ing 붙여서 you're not looking. you're not looking. you're not looking. 세 번째는, 도와주다. 넣어볼게요. 너는 도와주고 있지 않아. 즉, 도움이 안 돼. 이런 뜻이죠. 너는 도와주고 있지 않아. 어떻게? you're not 도와주다가 help예요. 여기다가 ing 붙여서 도와주고 있는 helping이 돼야 되겠죠. You're not helping. You're not helping. You're not helping.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번째, 아까 보지도 않잖아요랑 비슷한데요. 막 얘기하는데 잘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답하면 뭐라고 해요? 듣고 있지도 않으면서 대답만 해. 이렇게 친구들 얘기하죠. 너는 듣고 있지 않구나. 아니면 당신은 내 말 듣고 있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You're not listen에다가 ing 붙여서 listening. You're not listening. You're not listening.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문장들은 약간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좀 탓하는 느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감정을 실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친구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젠틀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0: not eating. You're not eating. You're not looking. You're not looking. You're not helping. You're not helping. You're not listening. You're not listening. You're not eating. You're not looking. You're not helping. You're not listening. Yay! 이렇게요. 너는 뭐뭐 하고 있지 않구나. 당신은 뭐뭐 하고 있지 않네요. 하는 말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각 그림에 맞는 문장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청소하자.
1: 에?
0: 아니, 종이를 그렇게 흐트러뜨리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You're helping. You're not helping. 그래서 언니 내가 오늘 학교에서 그래서 듣고 있지 않잖아. You're not listening. 엄마 상 받았어요. 그래. 엄마가 지금 바빠서. 엄마는 보지도 않고. You're not looking.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You're not eating. You're not eating. 뭔가 틀린 부분이 한 군데 있죠, 친구들? 들리는 대로 바르게 고쳐보세요. 3, 2, 1. 정답은? 맞아요. You're not eat. 아니죠. 먹고 있는 이 되어야 되니까 You're not eating. You're not eating.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이는 상장을 타서 신나게 보여주는데 엄마는 요리하느라 바빠서 쳐다봐주고 있지 않죠? 이럴 때 아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You're not. 엄마는 보지도 않고. You're not. 정답 확인해 볼까요? You're not looking. Look에다가 ing 붙여서 보고 있는이란 단어가 완성이 되었죠. Looking. You're not looking.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You're not helping. You're not helping. Helping에 친구들 집중. ABC 중에 어떤 그림이 어울리는 그림일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아빠는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아이는 옆에서 막 종이를 찢어서 버리고 있네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죠. 너는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야. You're not helping. 정답은 A.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한번 해봤어요. You're 하고 ing은 하고 있구나 하지만 하고 있지 않구나니까 You're not 동작ing 이렇게 문장 만든다는 거 기억.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You're not 동작 ing.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

0: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회차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So, Sue, what do you do on Mondays?
1: Mondays?
0: 월요일? 월요일에 뭐 하냐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무슨 말이지? I know. Let's ask Miso-rang.
2: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 월요일에는 보통 뭐 해? 이걸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0: But to do that, let's first grab our magic box.
2: 짠!
0: Let's open it up and see what's inside. I'm going to grab one, two cards. Here is the first card. 짠! It's rather long, isn't it? Let's spell it out.
2: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0: M-O-N-D-A-Y-S Mondays. Mondays. Your turn. Mondays. Mondays. Okay, Mondays. Back in the box and I will grab the second card. The second card is also very long. Let's spell it out. N-O-R-M-A-L-L-Y. Once more. N-O-R-M-A-L-L-Y. Normally. Normally. Your turn? Normally. Normally. Normally and Mondays. Mondays and normally. Let's see what they mean. Okay, this was the first magic word, Mondays. Mondays.
2: Monday 자체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월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S가 붙어서 월요일들이라는 뜻도 되는데 월요일마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마다 뭐 내 방 청소하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ondays에 나는 방 청소를 해. 월요일마다 뭐 어떤 친구네 집에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On Mondays 나는 친구의 집에 가. 이런 식으로 월요일마다 하는 거를 우리가 Mondays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뭐 수요일마다 뭔가를 할 때는 Wednesdays라고 하면 되고 주말마다 하는 거면 Weekends라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S를 붙이면 됩니다.
0: Alright, Mondays.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simply Tuesdays. Wednesdays and Thursdays. Tuesdays 화요일마다, Wednesdays 수요일마다, Thursdays 목요일마다. Mondays 월요일마다. Let's sing it.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sounds like Tuesdays. Mondays sounds like Wednesdays. Mondays sounds like Thursdays. Tuesdays, Wednesdays, Thursdays, and Mondays. Mondays, 월요일마다. It's a mouthful, but we can do it. Let's do it one more time.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월요일마다. Mondays sounds like Tuesdays. Mondays sounds like Wednesdays. Mondays sounds like Thursdays. Tuesdays, Wednesdays, Thursdays, and Mondays. Mondays, 월요일마다. Okay, the second one. Normally, normally, 보통.
2: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마다 나는 뭐 해?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뭐뭐를 해 라고 했을 때 보통 나는 뭐뭐 해 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보통을 영어로는 normal.

여기서 normal 자체가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특별한 다른 변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는 나는 어떻게 해?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normally. normally. normally sounds like telly, belly, and jelly. Let's see what they mean. telly. telly는 TV, television을 줄인 말이에요. telly.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telly. What's on telly? What's on the telly라고 하면 TV에 지금 뭐 나와? 이런 뜻이고요. belly. belly는 stomach, 배를 조금 캐주얼하게 한 거예요. belly. jelly는 젤리. 영어 발음 jelly. Okay, so normally, telly, belly, jelly. Once more, normally, telly. Belly and jelly 다 Ellie로 끝나죠. Normally 보통. Let's sing it. Normally 보통. Normally 보통. Normally 보통. Normally sounds like telly. Normally sounds like belly. Normally sounds like jelly. Telly, belly, jelly, and normally. Normally 보통. One more time. Normally 보통, normally 보통, normally 보통. Normally sounds like telly. Normally sounds like belly. Normally sounds like jelly. Telly, belly, jelly, and normally. Normally 보통. All right. Let's use those two magic words and try to come up with some sentences. Let's go. Mondays. Library. What? You. Go. Normally. The. Do. To. On. I. Do. Mix it up, shuffle it up, and say, abracadabra, done! What do you do on Mondays? I normally go to the library. What do you do on Mondays? I normally go to the library. Let's have a look at the sentences one by one. All right, here is the first magic sentence. What do you do on Mondays? Let's break it down. 나눠서 볼게요. What, 뭘, do, 하다, 너, 해, on Mondays. 월요일들, 월요일마다. 월요일마다 너뭐 해? 그러니까 너 평상시에 월요일에는 뭐 해? 이런 거죠. What do you do on Mondays?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I normally 보통 go to the library. 가 어디로 가냐면 도서관에 가. 월요일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 이런 뜻으로 I normally go to the library. library 도서관. library. What do you do on Mondays? I normally go to the library. 그럼 월요일마다 보통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본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시장이에요. 월요일마다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부모, 할머니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시장에 가. 이런 말을 할 때, 시장은 market 또는 markets라고 하는데, I normally go to the markets. I normally go to the markets. 시장에 가. What do you do on Mondays? I normally go to the markets. And the second one. 이번에는 공원이라고 해볼게요. 공원은 P-A-R-K, park. Park. 나 보통 월요일마다 공원에 가. I normally go to the park. I normally go to the park. I normally go to the park.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나 월요일마다 놀이터에 가. 놀이터? Playground. Playground. I 보통 normally 가. Go to the playground. I normally go to the playground. What do you do on Mondays? I normally go to the playground. Let's have a look at the alternatives. What do you do on Mondays? 대신에 보통을 여기다도 넣어서 What do you normally do on Mondays?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 보통 월요일에 뭐 해? 월요일마다 뭐 해?
What do you normally do on Mondays?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친구들, 혹시 말이죠. 길을 가는데, 길가에 뭔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 뭐지? 주웠어요.
1: 야, 이거 누구 거냐?
0: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뭐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여러분 이거 누구 거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의 미션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누구 거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대되시죠? 자, 잠깐만 이따가 우리 살펴봐요. 지금은 단어부터 만나보는 시간.
2: 맞습니다. 단어부터 알아야지.
0: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Shall we take a look? 짜잔! Oh, silver. Silve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이거 뭐야? 맞아요. 딱 봐도 은, 그쵸? 색깔로 말하면 은색의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바로 silve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Silver.
3: Very good. And next. Watch.
0: 인데요. 자, 여기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손목에도 아마 watch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걸요? 뭐예요? 맞아요. 손목시계입니다. 물론 watch가 동사로 뭔가를 보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명사로 손목시계 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세요.
3: Watch. Very good. And next.
0: Belong to. 라고 하네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와, 맛있는 강낭콩이잖아. 그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잠깐만. 여기 요 주황색 콩도 이 큰 강낭콩 집에 같이 속해 있죠. 맞습니다. 자, 뭐뭐에 속하다. 어디에 속하다. 즉, 그것의 것이다.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belong to 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요거. 보이시죠? 요 손가락 봉? 이거는 샤이니 거예요. It belongs to me. 이거는 나에게 속해 있다. 즉, 내 거다.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belong to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Belong to.
3: Very good. And next.
0: Lost and found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굳어진 그러한 표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지? 또는 이거 누구 거지? 어디다 찾아주지? 라고 할 때 여기로 가면 돼요. 바로 분실물 보관소입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도 여기에 맡기고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여기로 가보면 되겠죠? 오케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Lost and found.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단어 슉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바로 맞아요. 영어에 본격적으로 반해보는 시간.
4: There's a silver watch on the bench.
5: Let me see. Who does it belong to?
4: I have no idea.
5: Let's take it to the lost and found.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한 친구가

0: 먼저 이제 가는데 벤치가 있어요. 이게 벤치 위에 뭐가 있어요? 은색깔 시계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말해요. There's a silver watch on the bench. 라고요. 야,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한 개가 있을 때 이렇게 there is를 쓰죠. There is 있어. 근데 뭐가 있어? A silver watch. 그쵸? 은색 시계가 있어. 그런데 어디에? On the bench. 벤치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계는 사실 조금 비싼 물건이잖아요. 이런 거 잃어버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치? 자, 이 문장 영어로 두번 따라서 말해봐요. There's a silver watch on the bench. 두루루루루. There's a silver watch on the bench. Good job. 자, 이렇게 말했더니 B가 한번 딱 와줘. 와서는 let me see. 내가 한번 보자. 라고 해요. Let me 그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 내가 뭐뭐 해볼게요.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Let me see. 어디 내가 한번 볼게 하면서 딱 봐. 헐, 이게 누구 거지? 그죠? 혹시나 이 주인을 내가 알고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who does it belong to? 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거 누구에게 속해 있지? 즉, 누구 거지? 라는 말이에요. 이거 누구 거지? 자, 여러분,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 볼게요. 에이, 내가 한번 볼게. 에이, let me see. Who does it belong to? Let let me see. Who does it belong to?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belong to, 누구누구에 속하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짜라! Okay. 자, 그것은 내 거야! 이거. 샤이니가 요거 가리키면서 했던 말이네요. It belongs to me.
1: It belongs to me. 야, 그거 내 거야. It belongs to me.
0: 잘하셨어요. How about this one? 이 섬은요, 스페인 겁니다. 한마디로 스페인 영토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겠죠? This island belongs to Spain.
1: This island
0: 그쵸? Island 하면 섬이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었죠? 이 섬은 스페인에 속해 있다. 스페인 영토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1: This island belongs to Spain.
2: This belongs to Spain.
0: Very good. And next. 우리요.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동아리 소속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belong to the same club.
1: We belong to the same club.
0: Yay! 잘하셨어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정말 이 은색 시계 누구 건지 몰라요. 이거 누구 거지? 물어봤더니 A도 대답합니다. 극적극적. I have no idea. 모르겠는데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라는 말이죠. 친구들, 이렇게 뭔가를 모를 때 I don't know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I have no idea 라고도 해보세요. 우리 두번 따라서 말합니다. Oh, I have no idea.
1: I have no idea.
0: Very good. 잘하셨어요. Okay. 자, 그랬더니 B가 아주 좋은 의견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Let's take it to the lost and found 라고 하죠. Let's
2: Take it.

0: 그것을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져가냐? To, 그 다음에 the lost and found 나오죠. 분실물 보관소로 우리 그거 가져가자. 그래요. 괜히 여기다 잘못 두었다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쵸? 안전하게 분실물 보관소에 갖다 놓는 게 왠지 제가 봐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친구들 따라서 말해봐요. Let's take it to the lost and found. Let's take it to the lost and found. Let's take it to the lost and found.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벤치 위에 은색 시계 하나가 있어. Speak.
1: There's a silver watch on the bench.
2: 어디 한번 보자. 이거 누구 거지?
0: Speak.
1: Let me see. Who does it belong to?
0: 아, 모르겠다. Speak.
1: I have no idea.
2: 우리 그거 분실물 보관소에 가져가자.
0: Speak.
1: Let's take it to the lost and found.
0: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 자, 우리 친구들 세 가지 문제 내드릴게요. 다 맞춰보세요. First question. 이거 누구 거야?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Who does it belong to? 자, 잘 맞추셨죠? 말해봐요. Who does it belong to? Who does it belong to? Who does it belong to? Very good. And next. 우리는 같은 동아리 소속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자, we belong. 여러분 정답 알고 있죠? To the same crowd. 잘했어요. 따라서 말해봐요. We belong to the same club.
1: We belong to the same club.
0: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시계인 것 같죠? 정답은 바로 손목시계. 와! 추! Great job.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디 어디에 속하다, 즉그 사람의 것이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belong to. 뭐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어느 나라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동아리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올수 있었죠? 자, belong to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 누구 거지? 라는 질문. 우리 오늘의 미션 문장 기억하세요? 맞아요. Who does it belong to? Very good.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9999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9의 마지막 부사구를 배울 겁니다. 자, 부사구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힌트를 주면은 이미 다 배웠던 친구들이라는 거. 자, 그럼 사진과 문장들 한번 보실까요? 어머나, 우리 스페인 국기가 딱 꽂혀 있습니다.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숙한 표현이 보이지요? In order to, 여기가 부사구인가? 다음 사진 볼게요. 어떤 친구가 학교 가방 메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I go to school at 8 o'clock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맨 뒤에 있는 게 부사구 같은데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부사구 같은데 형용사구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사구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정의를 생각해보면 우리 만능정의 배웠잖아요. 그쵸? 땡땡구라는 건 문장 안에서 땡땡 역할을 하는 구니까 부사구는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요, 당연히 수식어입니다. 부사니까 당연히 수식어고요. 자, 수식어로 쓰일 때 부사는 굳이 설명을 풀어서 하면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즉, 명사 빼고 다 꾸미는 수식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부사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총 세 가지인데요. 투부정사, 우리 중에서도 부사정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2학년 때 배울 거니까 오늘은 뭐 딱히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사실은 학교에 따라서는 전치사 구라고 해서 따로 빼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전치사 구는 전치사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전치사 구인데 역할 자체는 형용사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형용사구 부사구에 넣어서 가르쳐 드립니다. 여튼 이렇게 세 가지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부사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1번이랑 3번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열심히 배웠었죠.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열심히 했었고요. Allison is here to save you. 너를 구하기 위해 Allison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뭐뭐하기 위해라는 해석이 90% 이상 차지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 go to school at 8 o'clock, 8시에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부터 해석을 할게요. She lives in Spain. 그녀는 스페인에 산다. In order to study Spanish 하면은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이죠. 자, 근데 in order to라는 거 자체가 to가 뭐뭐하기 위해라는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to지? 뭐 어떻게 해석하는 to지? 근데 그럴 때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in order to 이렇게 넣으면 100% 뭐뭐하기 위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She lives in Spain to study Spanish 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근데 in order to 라고 넣으면 훨씬 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 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죠. 자, 그리고 in Spain 같은 경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입니다. 여긴 그러니까 부사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In Spain 하나가 있고 In order to study Spanish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해석하면 나는 go 간다 to school 학교에 at 8 o'clock 8시 정각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To school과 at 8 o'clock 둘 다 부사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조합의 부사구가 되겠고요. 학교에, 8시 정각에 둘 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할 만하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배웠는데 말이죠. 오늘은 부사구고 왜 지난 시간은 형용사구고 어떻게 알죠?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뭘 꾸미는지 봐주세요. 자, I go 한 다음에 to school. 요게 지금 명사 꾸미나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잖아요. 지금 이 학교에가 나를 꾸미나요? 간다를 꾸미나요? 간다를 꾸민다고 보는 게 낫죠. 학교에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지 않는 것들은 다 부사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면 The dog, 그 개는 is hiding. 숨어 있는 중이다. 숨고 있다. Under the bed 하면은 침대 아래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under the bed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이고요. 선생님, 근데 지난 시간에 the post office is on your left. 요거는 명사구, 아니 형용사구였는데? 그건 비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비동사나 특정한 이형식 동사들 뒤에 쓰인 거는 보어니까 형용사구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들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투모정사의 부사적용법, 뭐뭐하기 위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10% 중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뭐해서입니다. Nice to meet you. 많이 쓰죠, 우리. 자, 너를 만나서 nice 해라는 뜻입니다. 만나서 반가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I'm sorry. 미안해. To hear that. 그거를 들어서 미안해? 그거를 들어서 유감이야라는 뜻입니다. 요두 가지 문장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니까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풀고 오늘 그래머 마칠까 하는데요. 자, 부사구에 밑줄을 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건데, 첫 번째 거부터 He lives in front of my house. 어디가 부사구일까요? 딱 봐도 뒤에죠. 그쵸? In front of my house. In front of가 뭐뭐 앞에라는 뜻의 전치사 배웠었으니까 요거 전체가 부사구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He went to Spain to study Spanish. 여기는요, 좀 긴데. 자, 부사구 어디? 오케이. 자, 여기는요, to Spain. 여기도 부사구라고 할수 있겠고, to study Spanish. 여기도 부사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부사구라고 밑줄 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고, 둘 중에 하나를 치셔도 뭐 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a little monkey. 작은 원숭이가 is sleeping. 자고 있는 중이다. On the tree. 나무 위에 서인데 어디가 부사구? 딱 봐도 맨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I go to school at 8 o'clock. I go to school at 8 o'clock.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0: 부사구를 집중적으로 들어볼게요. In order to study Spanish. In order to study Spanish.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그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 스페인에 살고 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0: To school at 8 o'clock. To school

0: 8 o'clock. I go to school at 8 o'clock.
1: 나는 8시에 학교에 간다. 두 번 듣겠습니다.
2: I go to school at 8 o'clock. I go to school at 8 o'clock.
0: Under the bed. Under the bed.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그 개는 침대 아래에 숨어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2: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2: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She lives in Spain in order to study Spanish. I go to school at 8 o'clock. I go to school at 8 o'clock.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The dog is hiding under the bed.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는 배우가 되기 위해 할리우드에 살고 있다. "그들은 보통 저녁 10시에 자러 간다. "그 고양이는 나뭇가지들 속에 숨어 있다. "자, 여기에도 부사구가 두 번 들어갑니다. In Hollywood랑 in order to become an actor.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In Hollywood가 할리우드에, 배우가 되기 위해가 in order to become an actor. 이렇게가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He lives in Hollywood in order to become an actor. Lives in Hollywood까지 읽고 한번 숨을 쉬시고 in order to become an actor 읽으시면 돼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lives in Hollywood in order to become an actor. Very good.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들은 보통 저녁 10시에 자러 간다 인데요. 자, 여기에는 go to bed 할 때 to bed 여기가 또 부사구겠고 At 10 o'clock, 부사구겠고, in the evening, 부사구겠죠. 부사구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사실 they go, 이것만 주어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부사나 부사구로 이어진 문장이네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usually go to bed at 10 o'clock in the evening. 끊어요. They usually go to bed at 10 o'clock in the evening.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 고양이는 나뭇가지들 속에 숨어 있다인데 나뭇가지들을 branches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in the tree branches 여기가 부사구가 되겠네요. 같이 읽어보죠. The cat is hiding in the tree branches. 한 번 더. The cat is hiding in the tree branches. Wonderful.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My dad, 나의 아버지는 always, 항상 go to sleep. 잠을 자러 가시는데 early, 일찍, to wake up early인데요. 자, 여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일찍 일어나기 위해일까요? 일찍 일어나기일까요? 그죠? 일찍 일어나기 위해라고 해야겠죠? 자, 나머지 두개 영작입니다. 그는 보통 오전 5시에 일어난다. He normally? 그쵸,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He normally gets up at 5 a.m. 길어 선생님이 끊어드렸어요. 아침을 먹고 명상을 하기 위해. 자, 뭐뭐 하기 위해? To? Eat breakfast and meditate. 이렇게 쓰시면 되고, to 대신에 in order to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my dad, 나의 아버지는 really motivates me. 나를 정말 동기부여 시켜주신다. 나의 그 잠자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인데요. 자, 위해. 그치, 그치. to 넣어야겠죠. I hope, 나는 희망한다. I can become, 내가 될수 있기를, an early bird. Early bird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인데, 그 아침형 인간이죠? Just, my dad. 나의 아버지처럼입니다. 아버지처럼, 처럼. 그럼 like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just like my dad. 이 부분도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My dad always goes to sleep early to wake up early. He normally gets up at 5 a.m. to eat breakfast and meditate. My dad really motivates me to change my sleeping habits. I hope I can become an early bird just like my dad.
0: 원 포인트 정리 갑니다. 오늘 부사구에 대해 배웠고요. 부사구는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위치는 명사 빼고 모든 걸 꾸미는 수식어의 역할이고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부사구의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라고 주로 해석하고요. 분사구문 2학년 때 배울 거고요. 전사 플러스 명사까지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대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구에 대한 여정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절을 공부해 볼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도표 정보 파악하기 오늘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투부정사 두 번째 이야기 총정리해보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우리 대화를 듣고 이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도표 정보 파악하기는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표에 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왼쪽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차례로 아마 1번부터 도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례차례 들리는 거 1번이 맞게 설명을 하고 있나 체크해 주시고 틀린 내용이 나오면 정답으로 바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도표인지 제목만 먼저 간단하게 보면 The Exhibition Picasso and Modern Art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Exhibition 하면 전시회라는 뜻이고요. 피카소와 현대미술 전시회에 관한 도표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집중하시고요. 표에 눈가 있어야겠죠? 듣고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1. The exhibition opens every week at 9 a.m. on Mondays. 2. You can't enter after 7 p.m. on Saturday. 3. The exhibition is closed every Sunday. 4. The ticket price is 20,000 won for adults. 5. You can get a discount if you are 13 years old.
0: 자, 여러분 몇 번인지 정답 찾으셨나요? 일단 도표 내용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고 들으면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opening hours. 그러면 전시회 이제 개장 시간 몇 시까지 여는지를 말하는 거죠. Monday to Friday. 그랬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am 오전 9시에서 8pm 그 저녁 8시까지 전시회를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 과란에 보면은 last entrance 요게 뭐냐? 이제 마지막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7시까지는 입장을 해야 관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입장 시간은 7시라는 거. 자, 그다음에 토요일은 Saturday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서 시간이 1시간 늦춰졌네요. 그렇죠? 역시나 마지막 입장 시간은 7시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Sunday 일요일은 closed 문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티켓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티켓의 가격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adults 하면 성인이죠. 성인은 20,000 won. 그래서 2만 원의 표값이 있고, 자, 밑에 children 아이들은 괄호에 나이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ge 7 to 12. 그랬으니까 7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의 티켓 가격은 13,000 won,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1번부터 들어보면서, 그리고 빈칸도 같이 채워보면서 몇 번이 아니었는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 1. The exhibition opens every week at 9 a.m. on Mondays.
0: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우리 아까 뭐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Exhibition. 얘가 이제 스펠링과 발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Exhibition. 아,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겠구나. 그치만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전시회란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들어볼까요? Exhibition.
1: The exhibition opens every week at 9 a.m. on Mondays.
0: 자, 그래서 전시회는 엽니다. Every week, 매주 여는데요. At 9 a.m. 오전 9시에 열어요. On Mondays, 월요일마다.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여는 거 맞으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 You can't enter after 7 p.m. on Saturday.
0: 자, you can't enter. 그래서 살짝 트 발음도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you can 아니고 can't. 정확하게 써서 부정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부정일 때트 발음 자체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강조했던 거 들으셨나요? You can enter.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건 부정일 때만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입장할 수가 없다. After 7 p.m. on Saturday.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는 after 토요일에.

0: 마지막 입장이 7시였기 때문에 7시 이후에는 입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들어보시죠. 빈칸 생각해 보시고.
1: The exhibition is closed every Sunday.
0: 들으셨죠? The exhibition is closed every Sunday라고 했습니다. 적을 때는 closed 이렇게 들렸어요. 두 발음 살짝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매주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표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칸 역시 어떤 게 들어갈지 채워보시고요.
1: The ticket price is 20,000 won for adults.
0: 들으셨나요? For adults. 그래서 우리 성인을 위한 티켓의 가격은 20,000 w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표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5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요게 아마 틀린 내용이 될 텐데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들어보죠.
1: You can get a discount if you are 13 years old.
0: 자, 빈칸 세 칸에 들어갈 표현은 You can get a discount. 들으셨죠? 살짝 연음이 되면서 Get a discount. 이렇게 들렸고, 이제 할인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게에 가서 뭐 할인을 받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Get a discount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are 13 years old.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3살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에 표의 정보에 보면 7세에서 12세까지만 아이들 요금을 받거든요. 그럼 13세부터는 사실 그냥 성인 요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지난 시간 이어서 투부정사의 내용 총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할인을 받다에서는요, get a discount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근데 반대로, 와, 이거 진짜 너 완전 바가지 썼다. 우리 물건을 샀는데, 이거 완전 바가지야. 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산거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 자, 이런 표현을 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가지야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들만의 표현일 텐데.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What a rip-off 라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What a rip-off.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완전 바가지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때 rip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찢다 또는 이렇게 잡아뜯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 될것 같아요. 누가 돈뭉치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확 잡아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가지를 씌운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프라는 표현 자체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의 그림이었잖아. 잡아서 돈을 낚아채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대화문 속에서 이 표현이 또쓸 수가 있는지 한번 예문을 보면은 A가 I bought this bag yesterday. 나 어제 이 가방 샀다. 그래요. 그랬더니 How much is it? 그거 얼만데? $500에 500달러야. 그러면서 I got a 50% discount. 자, 이렇게 말하면 요게 이제 할인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나 이거 무려 50% 할인 받은 거야. 그래서 500달러에 샀어. 그랬더니 P가 What? 뭐라고? It's a rip-off.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아들으면 돼요? 야, 너 그거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What a rip-off 이렇게 감탄문의 형태를 써서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그냥 앞에 it를 붙여서 It's a rip-off. 야, 그거 완전 바가지야. 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투부정사 두 번째 총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또 얘기해 보자면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용어는 if가 아닐 뿐 정해져 있지가 않다. 뭐가? 품사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문장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을 했었는데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되는 완전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형용사, 좀 부사적인 용법에 투부정사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역할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부사의 투부정사로는 정말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해석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항상 명사의 뒤에 옵니다. 어디? 명사의 바로 뒤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가 넘어가면서 꾸미죠. 그래서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진짜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는 그런 투부정사가 있고요.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볼까? I want something to eat. 무슨 뜻이야? 나는 원해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 먹을 무언가. 이렇게 되죠. Something to eat. 자, 두 번째는 I need a chair to sit on. 그랬습니다. I need a chair. 난 의자가 필요해. 근데 무슨 의자? To sit on. 그래서 앉을 의자. 이런 식으로 역시나 앞에는 명사 꾸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I need a pen to write with.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먼저 해보세요. 나는 펜이 필요해. 어떤 펜? 쓸 펜.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이 전치사가 붙어있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자에 앉다라고 할 때 sit the chair라고 안 하고 sit on the chair라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필요한 전치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펜을 쓸 때 펜은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write something with a pen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전치사를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전치사들 붙어야 되는 경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해석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이에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 거 여러분 진짜 많이 봤지? 독해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Liz went to the park to meet him.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리즈가 그 공원에 갔습니다. 왜?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예문을 먼저 볼게요. 그게 좀 더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쉽죠. I'm very happy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무슨 뜻이야?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해. 너를 만나서 행복해. 이런 뜻인데 지금 보시면 투부정사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너를 만나서 내 감정이 지금 happy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감정에 해피한 이유가 원인이 너를 만난 거에 있다. 투부정사에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 알아볼 때는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감정 형용사가 나오겠죠. 뭐 happy, sad, glad, surprised, disappointed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형용사 나오고 뒤에 to가 붙으면 이런 걸 감정의 형용사 부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부사의 해석으로 판단의 근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뭐뭐 하다니 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She smart to solve the problem. 자, she smart to solve the problem. 그녀가 똑똑하다. 근데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이거는 그 근거가 어딨나 봤더니 그 문제를 풀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결과적 용법 해석도 있는데 이거 해석은 보시면 She grew up to be a fashion model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 해석의 특징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쭉 가면 되는데요. 그녀가 자라서 그 결과 패션 모델이 된 거죠. 이런 식의 다양한 투부정사 해석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바로 우리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밑줄 친 1에서 5 중 어법상 다르지 않은 겁니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ing. 이상하지, 딱 봐도. I want something cold. 차가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차가운 무언가 마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건데요. 이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거야. 두부정사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뭔가 차가운 거 마시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음료가 있으신가요? 라는 문장으로 드릴 건 괜찮죠? 자, 정답 3번이었고요. 이어서 2번은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게 한번 넣어볼 텐데요. 먼저 여기에는 앉을 의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there are no chairs. 의자가 없다 까지 나와 있네. 근데 어떤 의자? 여기에 앉을 의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의자를 꾸며줄 건데 아, 이때 쓸 수 있는 형태도 역시나 to sit 까지만 쓰면 안 되고 전치사 필요하죠? to sit on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는 끝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He has an important project. 근데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끝내야 할 넣어주면 되는데요. 역시나 우리 투부정사로 넣어주면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꾸미면서 끝내야 할 프로젝트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자, 이번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거 이런 거 항상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투가 워낙 종류가 많았다 보니까 꼭 이런 걸 묻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물어요. 그러니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해석이 많았잖아.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다 부사인데 여러분들이 선택지 보고 판단하면 되고 자 일단 보기에 있는 해석은 Liz got up early. Liz가 일찍 일어났어요. Not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니까 일단 부사의 품사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There are some boxes to deliver today. 자, 박스들이 좀 있대요. 명사 나왔다, 그치? 그리고 어떤 박스냐면 오늘 배달을 할 박스야. 꾸며주네요. 자, 그럼 이런 거는 형용사입니다. 아, 그럼 이제 부사적 용법에 투부정사를 찾으란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 You are so kind to help the old lady. 그랬습니다. 너가 정말 친절하구나. 뭐 하다니? To help the old lady. 그 노부인을 도와주다니 이거는 부사이긴 한데 일단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답으로 하기엔 좀 보류를 해야 돼요. 부사이면서 너가 그렇게 친절하다니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he tried everything only to fail the test. 자, 이거 대표적인 결과적 용법의 투부정사 해석인데요. 그녀가 모든 걸 다 시도했지만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다 라는 해석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되겠어요. 부사적 용법이긴 한데 해석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Jason went to the park to walk his dog.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제이슨이 공원에 갔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라고 얘랑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죠. 얘가 부사의 목적. 자, 마지막은 He was so excited to see her again. 자, 그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감정, 왜 신났니? 그녀를 다시 봐서 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마지막도 부사인데요. 얘는 감정의 원인이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투부정사 총정리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투부정사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동명사죠? 다음 시간에는 또 동명사 관련된 내용 총정리 할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Have a nice day.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얘들아, 우리 벌써 111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전체 130강 기획 중에서 오늘부터 배울 111강은 각 영역에서의 중요한 부분, 그 영역별로 일종의 클리어 특집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11강부터는요, vocabulary, 바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한 단어의 뜻을 외우기까지, 정확히 알기까지 총 5번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번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망각하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총 5번을 반복을 해야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범위를 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어휘가 있다라는 것만 확실히 안다면, 단어 공부를 할때 조금 더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총 5강에 걸쳐서 중학 필수 단어를 이미지로 기억하는 그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룰 단어의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억은 set라는 단어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떠한 것에 어근이 되는 루트가 되는 것을 연결해 주면서 두 번째는 이미지를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연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set라는 단어네들아. 무언가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영어에서는 흔히 take라는 이런 동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스펠링이 이렇게 생긴 게 들어 있다면 다시 말해 set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뭔가 전부 다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첫 번째 단어를 볼게요. 자, 먼저 accept라는 단어는 너무너무나 독해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 원래 AC라고 하면요. 어떤 방향성을 뜻하는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딘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셉트라는 것은 취하다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무언가를 취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어서 이 그림을 보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대로 이어가지고 오는 것, 끌어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수락하거나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다? AC라는 이러한 것과 SET라는 단어가 붙어서 accept. accept는 무언가를 이쪽으로 받아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의 품사는요, 동사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V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아, 지금 선생님이 verb를 뜻하는구나, 동사를 뜻하는구나, 라고 품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영어가요, 굉장히 간단한 어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게, 품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고 해요. 자, 그만큼 영어란 언어는 뭐다? 어법은 간단할 수 있지만 어휘 같은 경우에는 품사에 따라서 그 아이가 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동사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품사에 유의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accept는 뭐다? 동사로 받아들이다 또는 무언가를 수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문으로 좀 확장시켜 볼게요. Accept a job offer. 자, a job offer는 일자리 제안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accept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어떤 일자리 제안이 있는데 그 제안을 내 쪽으로 취한 거죠. 그건 뭐다? 무언가를 수락하다,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가볼게요. Accept the differences from others. 자, 여기에서는 동사가 문장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명령문의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받아들이세요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Accept the differences from others. 타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차이점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accept란 단어는 어떤 그림? 이쪽으로 취하는 그림을 떠올리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네요.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자, 이 단어도 일반 회화에서, 그 다음에 독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지요. 자, except라는 단어를 볼 건데, 자, 여기서 x라고 보면은 바로 out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셉트는 무언가 취하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딱 하나만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바깥으로 빼어내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이러한 그림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빼는 거. 다시 말해 뭐다? 무언가를 제외하고라고 의미.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무언가를 빼서 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 그대로 뭐 한다? 제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품사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except. except란 단어는 뭐다? 무언가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아이입니다. 선생님 뒤에 구문에서 또 설명을 해 줄게요. every day except Sunday. 자, 여기에서는 마치 형용사처럼 쓰였고요. 날마다이긴 한데요. except Sunday라고 하면 뭐만 제외하고? 그렇죠. 이렇게 일요일만 제외하고,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네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Children can take the train every day except Sunday. 자, 어린이들은 뭘탈수 있다? 맞아요. 기차를 탈수 있습니다. 언제요? Every day. 날마다 탈수 있는데요. Except Sunday. 뭐다? 그렇죠. 일요일만 제외하고.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볼게요. 일주일이 며칠이죠? 맞아요. 일주일이 이렇게 7일이라고 보았을 때, except Sunday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제외하는 거, 빼는 걸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except라는 것은 뭐다? 무언가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를 볼게요. 자, recep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 문장 단어 앞에 re에서 receptive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다시 잡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다시 잡는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어떤 개념을 다시 잘 정립해서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의미. 그래서 receptive는 뭐다? 이 그립을 떠올리면서 잘 받아들이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품사는 이렇게 A는요, adjective, 형용사를 뜻하고요.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를 잘 수용하는 이라는 말로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receptive에서도 set가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어떤 개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문으로 볼게요. receptive to new ideas. 자, receptive는 다시 뭔가 받아들이는, 잘 수용하는 이란 뜻이었고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전치사 to와 함께 receptive가 쓰였어요. 자, 이거 조금 더 확장해서 문장으로 볼게요. He was receptive to my suggestions. 그는 was receptive. 잘 수용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라는 내용이죠. 무엇을? To my suggestions는, suggestion은 제안이란 말이기 때문에 나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eceptive는 뭔가? 뭔가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susceptible 이란 단어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고난도 독해로 가면 여러분이 자주 볼수 있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어원을 볼게요. 자, 먼저 sus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serve라는 이러한 그리스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해요. 자, serve라고 하면 아래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를 아래로 취한다라는 거죠. 뭔가 아래로 잡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무언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도 우리말에서도 표현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무언가 잘 쉽게 영향을 받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아래에 잡힐 수 있는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아래에 잡혀서 그 사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영향을 잘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이미지를 찾은 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골라 보았어요. 자, 품사는 뭐냐면 이 tible, ible 자체가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품사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고요. susceptible이라고 하면 영향을 받기 쉬운 그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자, 얘들아, 무디면
내가 만

성격이 무디면요, 무언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무언가의 영향에 잘 휘둘리겠어요? 내가 자체가 무디다면 그렇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것은 매우 센스레, 뭔가 민감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구문으로 볼게요. Susceptible to change. 자, 참고로 change가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변화란 뜻 있는 거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변화에 민감한. 다시 말해, 변화에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금방금방 반응하고 민감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susceptible to change라는 구문으로 확인해 봤어요. 자, 이제 이 문장 볼게요. Children are susceptible to the cold. 자, 아이들은 영향받기 쉬워요. 아이들은 민감해요. 무엇에? To the cold. 자, cold가 명사로 쓰이면 뭐다? 그렇죠. 명사로 쓰이면 감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감기에 혹은 이런 추위에 민감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서스는 뭐다? 서스의 원형은 맞아요. 서브에서 왔다. 자, 서브는 어떤 의미가 있다? 아래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브웨이도 뭐죠? 길 아래로 지나다니는 거. 그렇죠. 지하철이라는 의미가 있고 Submarine이라고 하면 바다 아래로 지나가는 거니까 바로 뭐다? 잠수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subordinate이라든지 sub가 들어간 단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변형의 형태로 sus로 스펠링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무언가에 아래 있다라는 거,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민감한 혹은 영향을 잘 받기 쉬운이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멋진 뭔가 농구 그림을 선생님 찾고 싶었는데, 일러스트레이션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볼게요. 자, 일단, intercept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도 intercept, 이렇게 사음절로도 많이 얘기를 하지요. 자,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 inter라는 것이 between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between이라고 하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intercept라고 하면, 무언가 사이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sept,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intercept는 뭐다? 뭔가 사이에서 경쟁을 하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니까, 가로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농구에서 공을 이렇게 가로챈다라는 거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자, 정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떠어떠한 사이에 끼어들어서 무언가를 취하다. 자, 그 말은 뭐다? 누군가 사이에 끼어들어서 잡아채는 것은, 테이크하는 것은 바로 가로채는 것 또는 무언가 사이에 놓인 것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의 품사를 볼게요. intercept의 품사는 동사이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운데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뭔가를 못하도록 가로막다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무언가를 가로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제 구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The ball intercepted by Tim. 자, ball은 공이죠. 공이고, intercept에 ed 형태가 붙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할 텐데, intercept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로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intercept의 동사 변화는 뭐죠? 우리가 흔히 규칙 변화 동사 혹은 불규칙 변화 동사라고 했을 때, intercept는요, 전형적으로 뭐다? 맞아요. 규칙 변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intercept 혹은 intercepted, 그 다음에 과거 동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뭐다? intercepted. 이렇게 똑같은 ed 형태가 취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intercepted는 과거 동사예요. 공이 가로챘어요. 자, 얘들아, 공 자체가 가로챌 수 있어요? 공이 스스로 가로챌 수 있어요? 아니요. 말이 되지 않죠. 자, 그 말은 뭐다? 여기에서 intercepted는 과거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몇 번째 자리? 아, 동사 변화의 세 번째 자리는 과거 분사죠.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자,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intercepted가 과거 분사. 그렇다면 당연히 해석은
수동으로 되는 게

그게 가장 포인트죠. 그래서 가로채어진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이 뭐 했다? 아, 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로채진 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에 의해서 가로채어진 공 여기서 뭐다? 과거 분사로 쓰였다. 자, 이게 past participle를 줄여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맞아요. 분사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 the boy의 의미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게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He intercepted my pass. 만약에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 단어에서 sept라는 이런 아이가 들어있다면 아,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었다? 맞아요. sept는 뭔가 take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죠. 자, 여기에서 intercept라는 단어 우리 바로 앞에서 규칙 변화로 보았죠. intercept, intercepted, intercepted라고 보았을 때 일단 의미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알고 있어요. 뭔가 사이에서 이렇게 확 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뭔가 가로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자, 이 아이가 과거 동사인지 아니면 intercepted라는 세 번째 자리의 과거 분사인지는 문장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he라는 당연히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전체 문장에서 영어에서는 반드시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를 써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준동사 종류의 과거 분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 intercepted에 해당하는 과거 동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 동사 해석은 뭐뭐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로챘어요. 무엇을? My pass. 나의 패스를 가로챘다라는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들아, 품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또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숫자 정보와 비교급 표현에 유의해야 된다.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는 누리호에 대해서 같이 봤었죠? 당연히 정답은 5예요. 5.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것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OX 퀴즈는 이제 우리 서술형으로 나갈 거예요. 어근은 그 단어의 뿌리라는 그런 뜻이었고, 세트가 들어있는, 자, 이 세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말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Vocabulary Clear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business meeting? Oh, you mean a blind date.
1: That's right. I'm so nervous.
0: Oh,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Confidence is the best.
1: Confidence. Thanks, Kristen. You're such a good friend.
0: Of course. I'm here for you. What are friends for?
1: Well, then, could I borrow some money? I don't have enough.
0: Oh, dear. All right.
2: 네, 여러분, 커튼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셨다고요? But it's all good. 전환같이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오, 룰루랄라. 오, 케빈. 자, 크리스틴이 케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You seem like you're in a good mood.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And you are all dressed up. 멋지게 옷도 입고 말이야. 그러자 케빈이, Well, I have a special date. So, I wanted to look nice. 나 오늘 스페셜 데이트가 있거든. 그래서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really? What kind of date? 어떤 데이트?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케빈은 It's a 소개팅. 소개팅이야. I'm finally going on a 소개팅. 나 드디어 소개팅한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오, 소개팅 뜻을 모르는 것 같네요. What's 소개팅? 소개팅이 뭐야? 그러자 케빈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죠. It's when a friend introduces you to a girl. 이건 친구가 너에게 여자분,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You know, a meeting. 미팅, 그런 거 있잖아. 미팅. 그러자 크리스는 A business meeting? 비즈니스 미팅? Oh, you mean a blind date. 아, blind date.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소개팅은요.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소개팅 아니면 미팅. 한국에서는요. 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소개팅을 blind date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따라해볼까요? Blind date. Blind date. 잘했어요. 자, 케빈은 정말 지금 기분이 좋으면서도 긴장이 됩니다. That's right. I'm so nervous. 나 너무 떨려. 그러자 크리스는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Confidence is the best. 떨지 마. 너 잘할 거야. Confidence. 자신감. 오케이? 자신감을 가져, 친구. 그러자 케빈이 Confidence. 그렇지. 자신감. Thanks, Kristen. You are such a good friend. 정말 고마워, Kristen.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f course. I'm here for you. What are friends for? 그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친구가 좋은 게 뭐니? What are friends for? 오늘의 핵심 표현! 빠밤! What are friends for?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What are friends for? 꼭 외워두세요.

크리스틴이 하니까 바로 케빈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나 돈 좀 빌려줄래?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dear, alright. 아, 알겠어.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맞습니다. 아, 친구가 데이트 비용 좀 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조긴 줘야겠죠? 네, 오늘의 만화 커튼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한

0: 나를 도와줄 우리의 멋진 친구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Hi.
0: Hi, Jamie.
1: Hi.
0: Jamie, 주말에 뭐하니?
1: Nothing. Why?
0: 나한테 그 소개팅, blind date. 그게 좀 들어와가지고. 근데 일단은 2대2야. 그래서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서 혹시 너 시간 내면 나랑 같이 갈래?
1: Oh yeah, of course, I will go. What are friends for?
0: Oh, what are friends for?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네,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friends for? One more time. What are friends for? Very good. 그럼 진짜 같이 가주는 거야?
1: Yeah, I will. Hey, 왜 기다려? Let's go. What are we waiting for?
0: What are we waiting for? 응용해봤죠? What are we waiting for?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야? 뭐하러 기다려? 빨리 가자. 뭐하러 기다려? Let's go. 내가 얘기했잖아. 주말에 한다고. 아직 수요일이야. 며칠만 더 기다리자.
1: Yeah!
0: Alright, guys.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카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1: go, go, go!
0: 멋지게 하고 와라.
1: 너나 멋지게 하고 와. 난 늘 멋있어. 나는 늘 이렇게 귀여워.
2: Like you're in a good mood, and you're all dressed up.
3: Well, I have a special date, so I wanted to look nice.
2: Oh, really? What kind of date?
3: It's a 소개팅. I'm finally going on a 소개팅.
2: What's 소개팅?
3: It's when a friend introduces you to a girl. You know, a meeting?
2: Huh? A business meeting? Oh, you mean a blind date.
3: That's right. I'm so nervous.
2: Oh,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Confidence is the best.
3: Confidence. Thanks, Kristen. You're such a good friend.
2: Of course. I'm here for you. What are friends for?
3: Well then, could I borrow some money? I don't have enough.
2: Oh dear. All right.
0: 네, 여러분. KB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늘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핵심 표현. What are friends for?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넷 조조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웃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한번 대화 들어볼게요. We still have several things to check out before making any conclusions. 우리 여전히 좀 확인해 볼 사항들이 몇 가지 남았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이야. That's right. Let's carry out the investigation until next week. 맞아. 우리 다음 주 전까지 좀 조사를 계속 실시해 보자. Agreed. I'm on it. 동의해. 그렇게 할게. 자, 뭐 이렇게 오늘 C로 시작해서 out으로 끝나는 두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check out과 carry out입니다. out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나가는 요 그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 범위에서 나가거나 박스 안에서 나가거나 어딘가를 쫙 통과해서 나가거나 어쨌건 다 나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요 뭔가를 쫙 통과해서 나가는 그림은요. 이 통과하는 요 과정을 전부 다 완벽히 수행하고 나가는 거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웃의 마지막 요 의미는 완전히, 완벽하게, 뭐 철저하게 요런 뜻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 완전히, 철저하게 다 하고 탁 아웃하는 그 그림이 오늘 요 두 가지 단어에 해당하는 아웃의 뜻이에요. 일단 체크아웃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체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웃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다 해, 아웃! 완전히 철저하게 아웃! 다 확인하고 아웃!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크만 하면 그냥 뭐 확인 요런 느낌이 되겠지만 check out 하면 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find랑 find out 볼 때도 선생님이 find는 찾는 거에 집중한다면 find out은 결과가 딱 나온다고 했죠. check와 check out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check는 그냥 확인하는 거라면 check out은 그냥 제대로 그냥 전부 다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호텔 같은 데 가서 나갈 때 체크아웃 한다고 하죠. 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여전히 have several things,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to check out, 확인을 해볼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뭐 이런 거 우리 특히나 그 소셜미디어들, SNS들 같은데 막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은 이런 광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Check out the new website for great deals! 막 이렇게 맨날 광고 중에서 이제 여기 링크 클릭하면은 뭐 제가 great deal, 뭐 대폭 할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새 웹사이트 확인하셔서 뭐 진짜 폭탄 세일 한번 가져가세요. 요런 느낌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check out이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케이스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쓰는 단어겠죠. Guest, 손님들은 should check out, 체크아웃 해야 합니다. Of their rooms by noon, 그들의 방에서 정오까지, 즉 12시까지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라는 문구고요. 요거 실제로 호텔 가면은 써있는 거 쌤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요렇게도 체크아웃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확인하다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carry out인데요. 이제 carry가 우리 진짜 뭐 누가 carry한다고 하지. 뭔가 일을 되게 할 때, 짊어질 때, 그럴 때 carr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out,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out입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이거를 들고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거야. 수행하다, 실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carry out은 조금 딱딱한, 문어체스러운 단어예요. 그래서 예문 자체가 carry out 다음에 조금 딱딱한 단어가 옵니다. 여기도 보면 carry out하고 the investigation

0: 조사라는 다소 좀 어렵고 고급스러운 단어가 나왔죠? 이 캐리어 자체가 조금 그렇게 고급스러운 맥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수능과 모의고사가 좋아하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셔서도 캐리아웃은 자주 쓰게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예문도 있는데요. The executives. 일단 모르는 단어가 여기 잔뜩 나왔어요. 뭐야? 뭔 단어야? 막 이럴 텐데. executives 하면은 회사의 임원들 얘기합니다. 뭐 우리 회사의 CEO도 있고 뭐 전무, 이사, 상무 막 이런 사람들을 executives라고 하고요. carried out 실시했다. The interview process, 면접 과정을 for the promotion이라고 했는데, promotion이 승진이라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진급하는 거. 막 사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과장이었다 그거 있죠? 그게 promoti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서 carry out이 그 가운데 실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뜻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그 탐정은 범죄 현장을 확인했다. 확인을 했다. 완전히 그냥 체크를 확실하게. 그쵸, checked. 여기 과거 시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detective라는 단어가, 선생님, detective니까 형용사 아니에요? 찾고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명사로서 탐정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저희 새 매장에서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영업 톤이죠, 선생님이. 자, 살펴봐라, 확인해봐라, check out. 이렇게 됩니다. 이것 또한 광고에서 많이 볼 법한 멘트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임무 수행, 수행, 짊어지고 가. 그치, carr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mission, 이런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게 carry out이라는 표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와, 길다. 그 영업사원은 지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냈다. 자,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니까 carried out.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었던 문장 갖고 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We still have several things to check out before making any conclusions. That's right. Let's carry out the investigation until next week. Agreed. I'm on i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웃으로 끝나는 두 친구 만나봤습니다. C로 시작해서 아웃으로 끝났는데요. 하나는 check out. 완전히 열심히 확인을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이 carry out이었죠. 짐을 짊어지고 확실하게 갈 길에 간다. 그래서 수행하다, 실시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밌게 공부합시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ell. T-E-L-L. Tell. Tell. Thank. T-H-A-N-K. Thank. Thank. Begin. B-E-G-I-N. Begin. Begin.
0: 이제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things we do. 행동 사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재밌게 배워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our first word is tell. 말하다 또는 알리다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tell 쓸 때는 상대방한테 말해줄 때 tell을 써야 돼요. 알려줄 때 tell you, tell someone 이렇게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tell. 그 다음은 thank, 감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친구들 우리가 고마워 할 때 thank you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는 thank you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thank가 있는 거죠. Next. Begin,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start 배운 거 기억나나요? 같은 의미예요. 시작하다, begin.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말하다, 알리다, tell. 끝에 오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Tell. That's right. 감사하다, thank. 자, 앞에 TH 발음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thank. 잘했어요. 시작하다, begin. Let's say it one more time. Begin.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Tell. Tell. Thank. Thank. Begin. Begin.
0: 이제 예문으로 배워볼 시간이에요. Don't tell anyone my secret. 내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Okay, I will keep the promise. 약속 지킬게요. 자, 여기도 don'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려주지 마. 상대방이 있죠. anyone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보는 건데요. 비밀은 영어로 secret이에요. 알겠죠? 자, one more time. Don't tell anyone my secret. Wow, that was very good. Next, thank you for helping me.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뭐 해줘서 고맙다는요. 영어로 thank you for 하고 동사 ing가 나와요.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도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쓰면 되죠. 참 쉬워요. 여러분, it's your turn. Thank you for helping me. Good job. Next, the baseball game will begin soon. 야구 경기가 곧 시작될 거야. Oh, you must get ready. 여러분, do you like baseball? 자, 뭐뭐 will begin soon. 뭐뭐가 곧 시작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Start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begin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baseball game will begin soon. Excellent, everyone. Now, it's time to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ome. C-O-M-E. Come. Come. Collect. C-O-L-L-E-C-T. Collect. collect. Give. G-I-V-E. Give. Give.
0: 다음 단어는

0: 오다란 뜻이에요. 이분은 마치 식당으로 오라는 것 같은데요. Come. 그 다음은 collect. 모으다 또는 수집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do you like collecting stamps? 이렇게 스탬프를 collect 하는 거 좋아하나요? Okay, next we have give. 주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행복이 두 배로 되는 거 알고 있나요? 참 신비로워요. 자, give, 주다. 이제 우리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오다, come. 자, 아 소리 나요. come. Very good. 모으다, 수집하다, collect. 자, 끝에 츠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는 거고요. C 발음은 collect가 아니라 collect. Very good. 주다, give. 끝에 V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앞니를 입술에 닿게 해보세요. give. 바로 그거예요.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ome. Come. Collect. Collect. Give. Give.
0: 이제 예문을 더 한번 같이 볼게요. Can you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니? 우리가 친구를 초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해봐요. Can you come to my house?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Can you come to my house? Of course I will. 잘했어요. Next. I like to collect seashells at the beach. 나는 해변에서 조개를 모으는 것을 좋아해. 아, 그게 당신의 취미군요. 자,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라는 뜻이었고요. 조개는 영어로 seashell이에요. 발음이 조금 헷갈려요. seashell. Okay, now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I like to collect seashells at the beach. Oh, that was very goo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ext, please give me some more salt. 소금을 조금 더 주세요. 친구들, 앞에 please가 나왔으면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를 주세요. Please. 꼭 써야 돼요. 알았죠? Polite하게. 여러분, 같이 우리 식당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한번 말해볼까요? Please give me some more salt. Excellent. Okay,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Tell. Tell. Thank. Thank. Begin. Begin. Come, come. Collect, collect. Give, giv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I hope you have a nice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milk was kept in the fridge.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었다. 우리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먼저 수동태의 부정문부터 배워볼게요. 자, 우리 비동사가 들어있으면 부정문 만들 때

맛을 어디에다가 붙이기로 했죠? 비동사 뒤에 붙입니다. 수동태도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인 형태로 쓰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동태의 부정문도 똑같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not, PP 형태로 적어주면 수동태의 부정문 끝이에요. 자,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am, are, is 라고 써주고 그 뒤에 not 붙인 후에 PP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일 때는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주죠. was, were, not,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혔다. BPP를 써서 수동태로 나타내 줬네요.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니까 is not이라고 적어줄 건데, 우리 is not은 줄여서 isn't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the door is not closed 혹은 the door isn't clos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The letters are delivered on Sundays. 편지들은 일요일마다 배달된다라는 문장입니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 are 뒤에 not을 붙여야겠죠. are not이 될 텐데 are not 줄여서 are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The letters are not delivered on Sundays 또는 the letters aren't delivered on Sundays. 편지들은 일요일마다 배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 시제 수동태 보겠습니다. I was invited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was 뒤에 not을 붙여서 I was not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was not 줄여서 wasn't라고 해도 되죠. 나는 그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the tickets were sold on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표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었다라는 뜻이죠.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were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The tickets were not sold online. 혹은 were not을 줄여서 weren't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표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퀴즈. The robot is controlled by humans. 그 로봇은 인간에 의해 통제된다라는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기로 했죠. is not controlled 혹은 isn't 이렇게 줄였어도 괜찮습니다. The robot is not 혹은 isn't controlled by humans. 그 로봇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2번. The lights were turned on. 불들이 turn on 하면 무엇무엇을 켜다라는 뜻인데요. 비동사에 turn의 PP 형태를 써서 수동태로 썼습니다. 불들은 켜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The lights were not turned on 또는 were not을 줄여서 weren't turned on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3번. The letter was delivered on Monday. 그 편지는 월요일에 배달되었다라는 문장인데요. was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죠. The letter was not delivered on Monday. 혹은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편지는 월요일에 배달되지 않았다 부정문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의문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 나머지 과거 분사 PP와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현재 시제일 때는 am, are, is 비동사의 현재형 적어주고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일 때는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써준 다음에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문장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Yes, 주어, am, are, is. 또는 No, 주어, am not, aren't, isn't. 현재 시제일 때는 이렇게 대답해주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Yes, 주어, was, were.
또는 no 주어 wasn't weren't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Is the homework checked every Friday? 의문문의 어순을 잘 봐주세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 주어가 the homework입니다. The homework, 단수 명사라서 비동사는 is를 써준 거죠. 그리고 check의 PP 형태, checked를 적어줬습니다. 숙제는 매주 금요일에 확인되니? 라는 뜻이고요. 대답할 때는요. 우리 대답할 때는 대명사를 사용하죠. The homework 대신에 it이라고 사용해줬습니다. Yes, it is. No, it isn't. 응, 금요일에 확인돼. 아니, 금요일에 확인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문이에요. Are the doors locked? Are, 비동사. 주어는 the doors. 복수 명사라서 비동사 are를 적어준 거죠. Locked. 락의 PP 형태가 쓰였습니다. 문들이 잠겨 있니? Yes, they are. 응, 잠겨 있어. No, they aren't. 아니, 잠겨 있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제 가볼까요? Was the bridge built in 2010? 이라고 했는데요. The bridge. 다리는 단수 명사죠. 단수 명사라서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적어줬습니다. Was the bridge PP? build의 PP형 built를 써줬죠. 그 다리는 2010년에 지어졌니? 라는 뜻이고요. Yes, it was. 2010년에 지어졌어. No, it wasn't. 아니, 2010년에 지어지지 않았어입니다. 마지막, were the lights fixed last week? were, 비동사 과거형 써줬고요. 주어는 the lights, 복수 명사라서 were를 써준 거죠. fixed. fix의 PP 형태 적어줬습니다. 불들이 지난주에 고쳐졌나요? 대답. Yes, they were. 네, 고쳐졌어요. No, they weren't. 아니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올바른 의문문을 완성하세요. 우리 수동태 의문문 어떻게 쓰기로 했죠? 비동사, 주어, PP 이 어순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비동사 is가 보여요. is 써주고, 주어는 the computer, 그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 fixed, 이렇게 적어주면 끝. 그 컴퓨터는 수리 되었니?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Taken were the photos on Friday. 이 단어들을 배열해 볼 거예요. 일단 비동사의 과거형 were 가장 먼저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주어는 the photos. The photos,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 taken 적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장의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Were the photos taken on Friday? Take의 PP 형태 taken이라고 쓰죠? 그 사진들은 금요일에 찍어졌니? 라는 뜻입니다. 3번, written the report was by Tom. 자, 가장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 주어는요. The report, 그 보고서예요. 그리고 write의 PP 형태인 written 적어주고 by Tom, 나머지 부분은 문장의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보고서는 Tom에 의해 쓰였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주어, PP 형태로 비동사, 수동태의 의문문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the milk was kept in the fridge,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니까 the milk was not 또는 wasn't kept in the fridge. 그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지 않았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어 공부를 하게 된 경채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하루 10분 동안 3개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3개 단어는 여러분 교과서와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왕이면 쉽게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팁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분 동안 내가 저 3개 단어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쌤이랑 같이 단어를 한 번씩 적어보고 또 빈칸이 있다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대답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begin, 시작하다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쓸수 있는 칸이 있어요. 쌤이랑 같이 한 번씩 정확하게 써봐요. begin, b, e, g, i, n. 읽을 때는 begin. 뜻은요, 시작하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쌤과 함께 단어 공부를 시작했죠? 이럴 때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begi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문장. Let's begin our work. 자, work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을 begin 합시다 라고 했네요. 일을 뭐 합시다? 일을 시작합시다 가 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The concert will begin at 5 p.m. 5 p.m.은 오후 5시. 그럼 콘서트는 오후 5시에 뭐할 거예요? Begin. 끝날 거예요? 아니죠. 시작할 거예요. 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begin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meet, meet, 만나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볼게요. meet. 읽을 때는요, meet, meet. 자,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고기를 의미하는 단어 meat도 발음이 같은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고기는 meat.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meet를 씁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단어는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쌤이랑 처음 만났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meet, 만나다인데요. 그러면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meet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뭐 해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가 되겠죠? 우리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will meet my friend at 3 p.m. 3 p.m.은 오후 3시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를 meet 할 거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의 친구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가 되겠죠. 자, 이렇게 meet라는 단어는 누구를 만나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단어의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렇게 긴 단어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긴 단어는 끊어서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I am, in, tro, tro. 그리고 d-u-c-e는 juice. 합쳐볼까요? introduce. introduce. 네,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돼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T R O D U C E. 읽을 때는요, introduce. 네, 우리 자기 소개하거나 나의 친구를 소개시켜줄 때이 introdu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볼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self는 저 자신이에요. 저를 뭐 하겠습니다? Introduce니까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을 표현 하나 알아둘게요. Let me introduce 누구누구 하면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introduce와 함께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장, Let me introduce my friend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저의 친구를 introduce 하겠다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저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 introduce까지 모두 기억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개나 시작, 만나다와 같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1강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단어를 스스로 써보고 또 핵심 문장 속에서 연습하면 단어를 쉽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단어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표현들을 그리고 동작들을 영어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스포츠 과연 뭘까요? Let's find out. Let's go. 와우, 사진을 보니까요. 큰 바위. 바위가 보이고요. 그리고 암벽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줄도 보이고 그리고 쇠고리도 보이는데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 과연 역시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록 클라이밍입니다. 암벽 등반! 우후! 암벽 등반에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급경사의 바위, 암벽을 다양한 장비와 등반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타고 오르는 걸 암벽 등반, rock climbing이라고 합니다. rock climbing은요, 유럽 알프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꽤 좋은 정보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암벽이 필요합니다. 암벽을 바로 rock, 암석, rock.

Rock이라고 하죠. Rock 꼭 외워주세요. Rock.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중요해요. 아, 바로 R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뭘까요? 자, 줄, rope, rope, 밧줄, 묶다. 그렇죠. 필수품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rope, rope 꼭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쇠로 된이 고리 같은 거를 바로 carabiner이라고 합니다. carabiner. 등산을 할때 사용하는 타원 또는 D자형의 강철 고리. 밧줄이 이 카라비너 그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우리가 딱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이 카라비너가 생명의 줄이라고, 생명이 있는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카라비너 꼭 외워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암벽 등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root, 길. root, 길. resting, 휴식하고 있는. resting, 휴식하고 있는. 네, 첫 번째 표현 단어는 바로 climb, 오르다,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암벽 등반은 위험한 스포츠이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root, 길, 등로의 뜻인데요. 암벽 등반에서 루트는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를 연결하는 길 전체를 뜻합니다. root, root 꼭 외워주세요. 문장 한번 볼게요. You have to plan your route before climbing. 등반을 하기 전에는요, 등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root, root 좋습니다. 자, 세 번째, resting 휴식하고 있는 그렇죠. 암벽 등반에서 resting 휴식은요, 등반 중그 발이나 손 이렇게 좀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손과 발 근육을 피로를 풀어줘야 완벽한 레스팅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볼게요. Resting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important skill. 암벽 등반 중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Resting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an important skill. 꼭 외워주세요. Resting, resting.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Root, 길. Root, 길. Resting, 휴식하고 있는. Resting, 휴식하고 있는. 네,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는요, 퀴즈니까요, 한번 다 같이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You have to plan your blank before climbing. 자, 뭐뭐를 하기 전에, 네, 이게 필요합니다. 오,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자, 힌트 많이 드렸어요. 3, 2, 1. root. 그렇죠. 등로. root를 짜야 됩니다. root. 맞추신 분들 아주 very nice.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blank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an important skill. 자, 이걸 많이 취해 주셔야 돼요. 네. 암벽 등반을 할 때는요, 이게 필수입니다. 자, 손과 발을 해주는 거, 3, 2, 1. 정답은 resting. 그렇죠. 휴식. resting, resting.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rock blank is a dangerous sport. rock blank. 자, C로 시작합니다.

0: 그렇죠? 위험한 스포츠? 암벽 등땡. 3, 2, 1. 정답은 클라이밍. 그렇죠.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1: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earn how to use the equipment. You have to plan your route before climbing. While finding the route, I recommend looking for a resting point in advance. Resting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an important skill.
0: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암벽 등반은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earn how to use the equipment. 그래서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have to plan your route before climbing. 등반하기 전에 등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While finding the route, I recommend looking for a resting point in advance. 등로를 계획할 때 미리 휴식 지점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Resting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an important skill. 암벽 등반 중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rock climbing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 역사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Alright. See you next tim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You're
2: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시작했습니다. EBS 잉글리시.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고 이런 날을 크리스틴이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틴이 체력이 좋은 편인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케빈에게 있는데요. 우리 카툰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크리스틴. I'm home. 저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죠? 눈도 약간 이렇게 그죠? 잘 뜨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했더니 I almost passed out today 라고 얘기하네요. 저 정말 탈진 직전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pass out은요 말 그대로 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faint 또는 blackout, 의식을 잃다 이런 뜻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pass out을 했다기보다 almost니까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안 됐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재미난 표현입니다. I, 나는 ran around는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라는 뜻이고요. like는 뭐뭐처럼. A headless chicken은요. 머리가 없는 닭. All day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막 이리저리 빡빡빡빡빡빡 분주하게 다녔다라는 말이죠. 정신없이 바빴다입니다. 표현 함께 말해볼게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자, 의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이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네, 정말 정신없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모두들 크리스틴만 찾고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I couldn't even do my work.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나도 못하고요. Poor you. 아이고 저런. You must be exhausted. 아유 정말 힘들었겠구나. Exhausted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 피곤하다 그러면 tired 많이 얘기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매우 지쳤고 또 진이 다 빠진 탈진한 그런 상태를 exhausted라고 표현을 합니다. I'm exhausted라고 하면 진짜 나 다 힘이 다 빠졌어. 비슷한 표현으로 I'm wiped out, I'm pooped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케빈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셨으니까요. Have something to eat. 뭐라도 좀 먹으렴 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보통 우리 먹고 나면 또 기운이 나니까요. Something이라는 것은 어떤 것, 무엇 이런 뜻이잖아요. Something to 다음에 동작을 쓰면 뭐뭐 할 어떤 것 이런 뜻이 됩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하면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이런 뜻이 되고요.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쓸 도구니까요. 필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Something to write. 이렇게요. To 다음에 동작. Something과 함께 써서 뭐뭐 할 어떤 것? 이라는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먹으렴. 근데 원래는 자기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이 정도는 거뜬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Last night, 지난밤에요. Kevin이 he got really drunk and walked in the rain.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요. 빗속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빗속을 막 걸으려고 이 말을 들은 케빈이 화들짝 놀라면서 와우, the soup is delicious. Try, Christine. 막 말을 돌리려고 애를 쓰죠. 어머니께서 비 맞으면서 뭘 했다고? 그랬더니 말을 막 돌립니다. 아니, 그냥 비가 좋아가지고요. Right, Christine? 이제야 크리스틴도 눈치를 채고 아, 네, 케빈이 비를 좋아하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무마를 시켜줍니다. 아무리 이별의 슬픔이 커도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쁜 내가 아니라 바쁜 상황 중심으로 묘사할 때는요. It's been hectic.
hectic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동안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It's been hectic.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어쩜 이렇게 연락 한번 없었냐며 서운해하네요. 미안, 내가 그동안 바빠서 진짜 정신이 없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been hectic. It's been hectic. 그런가 하면 너 항상 바쁘더라 라고 말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on the go입니다. go가 원래 가는 거잖아요. 항상 어딘가 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바쁜 모습이죠. You're always on the go 라고 하면 너는 항상 바빠 라는 뜻입니다. You're always on the go.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 보면서 차 한잔 할 시간도 없다는 친구. 야, 너는 항상 바쁘더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always on the go. You're always on the go. Great. 이번 시간에는 아주 바쁨에 관한 표현 배워봤죠.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막 여기저기 빡빡빡 다니는 이런 모습. 그리고 you're always on the go. 그리고 이 상황을 묘사할 때는 hectic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알아두시고 바쁠 때 한 번씩 기억해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Excuse me, I lost my wallet. I think I left it on the bus.
2: What color is your wallet? How big is it?
1: It's as big as my hand. And it's yellow.
2: Is this your wallet?
1: Yes, that's mine. Thank you.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Lost, wallet, left, bus, 그리고 as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주세요. 우리 함께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lost인데 원래는 l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lose. lose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우리 대화에서 보였던 lost는요. 과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다 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영어는 원래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됐을 때는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lose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미 일어난 일 얘기할 때는 lost, lost. 마찬가지로 leave, leave는요 무언가를 두고 오는 거, 놓고 오는 거, 뭐 두고 가는 거 이런 거를 leave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놓고 왔어요, 어디에 놓고 내렸어요 이렇게 과거의 일로 얘기할 때는 left, left 이렇게 표현해요. leave, left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해두면 좋겠죠. wallet, wallet. wallet은 지갑이에요. 우리 이렇게 좀 납작한 남자들 지갑 보면 납작하고 이렇게 열어서 지폐, 종이돈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지갑을 보통 wallet이라고 하고요. bus, bus. 우리말로는 버스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bus.

0: as. 이 표현 잘 봐주세요. as랑 as 사이에 꾸미는 말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비교하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s, 어떠한, as, 뭐뭐처럼 하면 뭐뭐만큼 어떠한, 내 손만큼 크다, 뭐뭐만큼 뭐 검은색이다, 뭐뭐만큼 작다, 이런 표현 우리 할수 있잖아요. 개미만큼 작다. 이렇게 뭔가를 비교해서 모양을 설명할 때쓸수 있는 말이 as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 대화에서 확인해 봐요. 자, 오늘의 대화. 여자애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I lost my wallet.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 left it on the bus. 버스에다가 그거 놓고 내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경찰서에 간것 같아요. What color is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은 무슨 색깔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뭐 색깔, 크기, 모양, 이런 걸 알아야지 찾아줄 수 있잖아요. What color is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은 무슨 색깔인가요? How big is it? 크기는 얼마나 큰가요? How가요, 어떻게란 뜻도 있지만 얼마나란 뜻도 있거든요. How big 하면 얼마나 큰가요? How small 하면 얼마나 작은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갑이 얼마나 큰데요? 그랬더니 It's as big as my hand. 우리 아까 as 봤잖아요. As big, 크대요. As 뭐만큼? My hand. 뭐제손 크기만 해요. 내손 크기 정도 됩니다라고 할때 as 이렇게 쓸수 있어요. And it's yellow.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노랑색이고 손바닥만한 지갑. Is this your wallet? 딱 듣고 바로 찾아주셨죠. 이게 당신의 지갑인가요? Yes, that's mine. 네,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Mine. 기억하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갑을 찾은 이야기.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5, 85 들어가서 761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고 뜻 알아보기.
1: I lost my glasses.
0: 잘 들었죠? I lost my glasses. Glasses는 안경이에요. 저는 제 안경 잃어버렸어요.
1: I lost my wallet.
0: 오늘 나온 문장. I lost my wallet. 저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1: I lost my backpack.
0: 이번에는 I lost my backpack. 등에다 메는 가방이니까 책가방이겠죠. 배낭.
1: I lost my passport.
0: I lost my 까지는 지금 계속 똑같아요. 저는 제뭘 잃어버렸을까요? Passport. 여권. 저는 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1: I lost my key ring.
0: I lost my key ring. 이거는 친구들 알수 있겠죠? 내 열쇠고리를 잃어버렸어요.
1: How big is it?
0: 물어보는 말 다시 나왔죠? How big이니까 얼마나 큰가요? How big is it? 그거 얼마나 큰가요?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좋아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버스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것은 제 것이에요. Okie dokie.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5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펭수가 경찰이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대화하는 상황.
2: Hello.
0: Hi.
2: Did you lose something?
0: 뭐 잃어버린 게 있냐고 바로 물어봐 준다. 저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기억나죠? I lost 나의 my 지갑 wallet. 말해볼까요? I lost my wallet. Alright, 찾아줄 수 있을까?
2: Where did you lose it?
0: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물어봤더니 버스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똑같이 잃어버렸다니까 I lost it. 그것을 어디서요? On the bus. I lost it on the bus. 버스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지?
2: Okay. We have two wallets from the bus.
0: 벌써?
2: Is this your wallet?
0: 벌써 잃어버린 분실물 지갑이 경찰서에 와 있나 봐요. 보여주면서 Is this your wallet? 이게 당신의 지갑입니까? 네, 그것은 제 것이에요. Yes, that's 내 거.

0: Mine. Yes, that's mine. Ha. 이렇게
1: Okay, here
0: 직업찾기
1: you
0: 그리고
1: go.
0: 펭수와 대화 성공.
1: Bye.
0: Bye. Thank you. 어때요, 친구들? 아는 내용으로 대화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죠? 자,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뭐 지갑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다양한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Hi, AI 니콜. 다양한 지갑, 가방의 이름 알려줄래? 가방, 지갑의 종류. Wallet, 지갑. Purse, 지갑, 작은 가방. Backpack, 배낭. Crossbody bag, 크로스백. Clutch, 끈없는 작은 가방. 종류가 정말 많다, 그죠? 우리 wallet은 배웠죠? 이렇게 납작한 보통 지폐를 넣는 그런 지갑을 wallet이라고 하고, purse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갑이나 작은 가방인데, 뭐 돈도 넣을 수 있고, 여자들 같으면 작은 뭐 립스틱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소지품 넣을 수 있는 작은 거. 그리고 backpack,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갈때 메는 배낭, 책가방 같은 거. Crossbody bags는 이렇게 크로스, 선생님 지금 메고 있죠? 크로스로 메는 가방을 얘기하고요. Clutch는 끝없이 이렇게 드는, 딱 이렇게 맞춰서 드는 작은 가방을 clutch라고 한다.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 대화를 배워봤죠? 배운 내용 앱으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오늘은 introducing myself, 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서 한번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걸 글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3. Monday. Introducing myself. I can write about myself.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라이팅을 하기 전에 어떤 표현들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What's happening? 이 그림을 봐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쪽에 보니까 오늘 토끼가 학교에 처음 온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She is introducing herself.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쵸? 뭐 태극기도 들고 있고 칠판 보니까 이름이 리사인 것 같아요. Then what about here? Oh, it's her second day at school.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봐요. 벌써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Name. Name이 뭐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뭐뭐야 라고 할 때는 My name is 뒤에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이름이 폴이다. 그러면 My name is Pau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이름을 폴 대신에 넣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I am 이라고 하면 나는 뭐뭐예요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동물이다. 그러면 I am an elephant. 나는 코끼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lephant가 바로 코끼리라는 뜻이죠. 자, 근데 뭐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I am을 쓸 수 있겠네요. 자, from이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나 어디 어디에서 왔어 라고 할 때 많이 쓰죠. I am from 다음에는 어떤 도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올 수도 있겠죠. 나 서울에서 왔어 라고 하면 I am from Seou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I'm 요거는 아까 방금 배웠던 I am을 줄인 표현이에요. 자, 나는 어떤 상태야 라고 할 때도 I am 혹은 I'm을 쓸 수 있겠죠. 나 배고파. I am hungry. 혹은 I am을 줄여서 I'm hung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I have는 나는 뭐뭐를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I have 뒤에 뭘 갖고 있는지 넣으면 돼요. Many apples 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Apple은 사과죠. Many는 많은. 그래서 나는 사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say hello. 이거는 안녕이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죠. Hello는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we say hello.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해. 뭐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방금 우리가 배운 표현들도 있겠지만 요 단어를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제 생각에는 친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friend죠. 맞아요. 그럼 올바른 스펠링은 처음에 F, 그 다음에 R. 근데 요 다음이 헷갈려. 그죠? E가 먼저 오는지 I가 먼저 오는지 어떤 거예요? 그쵸, 바로 I죠. 그 다음엔 E가 오고 N, D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과 매칭되는 단어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건 코끼리니까 Apple일까요? Elephant일까요? Soul일까요? 아하, Elephant이네요. 맞아요. 저 중간에 있는 거는 남산타운 것 같아요. 남산타운은 어느 도시에 있죠? 그쵸, 서울에 있죠. 그래서 Seoul하고 연결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과는 Apple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퀴즈까지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Culture Time.
3: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 do you say when you meet your friends?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우리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Ready? Let's start with the United States. What do they say? They say, Hi! Hi라고 해요. How do they greet each other? They wave their hands and say hi. 혹은 hello, 뭐 hello라고 인사하기도 해요. Let's do it together. Hi! Next country, Spain. What do they say? They say, hola. Hola라고 해요. How do they greet each other? They put their cheeks together and say, hola. Let's do it together. Hola. Now, France. What do they say? They say, bonjour. Bonjour라고 해요. They greet each other with cheek kisses, just like in Spain. Let's do it together. Bonjour. Next country, India. What do they say? They say, Namaste. Namaste라고 해요. They put their hands together and give a

0: Now, you can say hello to your friends around the world. 여러분 모두 여러 나라에 hello 인사 방법 잘 알겠죠? You did a great job today.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1: 자, 레벨업 시간인데요. 여러분,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We're gonna do some writing. 자, 글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끼 학교에 첫날 왔어요. 내 이름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죠. 내 이름 얘기할 때는 My name is 누구누구. 여기서는 Lisa라고 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본인 이름을 넣으면 돼요. My name is

나는 케일린이니까 케일린 요런 식으로요. 자, 우리 토끼는 어디에서 왔죠? 태극기를 들고 있잖아요. 나 한국에서 왔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나를 소개할 때는 I'm from Korea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I'm from Korea 하겠죠? 네, Korea 대신에 다른 도시를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많아져서 토끼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I am happ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때요? 그 기분을 happy 대신에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I have many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죠? Friend에 IE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서로 인사를 하네요. 인사하다, say hello 였잖아요. 아까는 we라고 했지만, 내 친구들과 내가 이렇게 또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My friends and I. 그리고는 and죠. 뭘 한다고요? Say hello.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요. 자, introducing myself. 나를 소개하는 거 우리 쭉 해봤는데, 요거 듣고 따라해 주세요. My name is Lisa.

0: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요 내용을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해 보세요.
1: Introducing myself. My name is Lisa. I am a rabbit. I am from Korea. I am happy. I have many friends. My friends and I say hello.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introducing myself. 나를 소개하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또 쓰고 또 쓰고 잘 외워질 때까지 다 쓰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2: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Karina. 복습하면서 스피킹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Monday. Introducing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가볼게요. Here we go.
2: 짜잔.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는 I see one girl and one boy. 여자아이 한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보이고요. 저게 어디인 것 같아요?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School? 학교 있어요? No. 공항에 있는 것 같죠? 공항은 영어로 airport. Airport. They're at the airport. 그쵸? 공항에서 왠지 처음 만나는 상황 같은데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Okay? 자, 일단 그림에 보니까는 짜잔! 이름이 보여요. 이 여자아이가 name tag, 이름표를 달고 있지요. 이름은 영어로 name. Name, right? Okay. 자, 그래서 name이 나왔으니까 쌤이랑 배웠던 내용 중에 너 이름은 뭐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던 거 배웠는데 어떻게 왔지? 그렇지요.

0: What's your name? One more time. What's your name?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아,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s your name? 친구들 잘해? What's your name? 잘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 같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나 보자. grade, 학년. 기억나요, 이 단어? 학년은 grade죠.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을 말할 때는, 자, 단어가 grade였어요. grade, grade. 그러면 우리, 너몇 학년이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를 기억나? 맞습니다. 짜잔. 너몇 학년이야? 할 때는,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기억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at grade are you in? 따라한 거 맞지? 자, 또 볼게요. 오, from이 나왔습니다. from은 뭐뭐 출신이란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뭐, 나 어디에서 왔어. 나 어디에서 왔어. 어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너 어디에서 왔어? 라고 어떻게 물어봤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짜자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에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해볼게요. 시작! Where are you from? 자, where가 어디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출신이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라고 하면 되겠죠?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빠밤! Oh, color 나왔습니다. 색! color,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말할 때 color라고 하지요. 이 남자애가 왠지 좋아하는 색깔을 보니까는 아, 초록색 같아.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색은 뭐니? 라고 영어로 물어볼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였지? F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짜잔! What's your favorite color?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color? 우리 친구들 잘해. What's your favorite col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한번 복습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쌤이랑 배웠던 거?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빠바밤. Number one. What is this? What is this?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는 이 그림에 뭐가 있죠? 하윤이라고 적혀있는 뭐가 있죠? 이름이 영어로 뭐였지? A. Name. B. Grade. 선생님 3초 줄게.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그러지요. 짜자잔. Name이었지요. Name, name, name. What's your name? 쌤이랑 배웠지? 자, 꼭 기억해야 돼. 자, number two 볼게요. Number two는 따다다다 Are you from? 따다다다 Are you from? 자,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했지요?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간지 쌤이랑 보자. A. How? How are you from? Okay. B. What? What are you from? 자, C. Where? Where are you from? 어느 것 같아?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맞습니다. 정답은 C. Where였어요. Where are you from?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났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얘들아,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롤플레이가 뭐냐면 우리가 역할극이라 그러죠. 자,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쌤이랑 스피킹 연습해볼게요. 입 크게 벌리고 쌤이랑 같이 따라해보자. 오케이. 짜잔. 오늘의 그림 나왔습니다. They're at the airport, right? 지금 공항에 있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지 쌤이랑 한번 볼게요. 짜자잔. 자, 쌤이 A 할게. 우리 친구들이 B 하세요. 오케이? 자, 쌤이 먼저.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 이름은 모모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바밤. My name is. 네. 자, 여기 그림에 저기 이름표 안에 하윤이라고 적혔죠? 그래서 하윤을 넣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연기 실력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My name is 하윤. 시작. My name is 하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좋아요. 자, 쌤 차례예요.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Grade는 학년이었지? 그래서 너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는 몇 학년이야? 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짜잔! I'm in, grade. 자, 근데 여기 손가락 보니까는 1, 2, 3, 4. 4학년이래. 그러면 4학년이라고 하니까 fourth 넣어줘야겠죠? I'm in fourth grade. 친구들, 시작. I'm in fourth grade. 잘했습니다. 자, 쌤 차례.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From은 뭐뭐 출신이니까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왔다면은 I'm from South Korea라고 해줘야 되겠죠. 해볼게요. I'm from South Korea. 좋습니다. 자, Korea 앞에 South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은 외국 갔을 때, I'm from Korea 했을 때, 너는 Are you from South or North? 라는 질문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South를 꼭 넣어주세요. 남한에서 왔어요. I'm from South Korea.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쌤 차례네, 이번에. 자, favorite이라는 뜻이 뭐였지? 그쵸.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지. Color는 색이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color? 하면 무슨 뜻이지?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라는 뜻이었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 백팩이 무슨 색이야? 그렇지, 초록색이지. 초록색은 영어로 green이었죠. 그래서 my favorite color is 무슨 색? green이라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My favorite color is green.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color is Green!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쌤이랑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해보니까 어때? 오, 기억났어요? 그거 질문들이랑 대답하는 표현들 쌤이랑 같이 배워봤는데요. 자, 꼭 한번 기억했다가 써보고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듣고 따라해볼게요.
1: Name. What's your name? Grade. What grade are you in? From. Where are you from?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잘 따라해 봤어, 우리 친구.

입 크게 벌리고 따라해봤지요? 잘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 달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빠밤! I can introduce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Introduce는 소개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친구도 쌤이랑 배웠잖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What grade are you in? I'm in grade. Where are you from? I'm from...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 선생님 랩했어 방금. 자, 그래서 책 하겠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자, 오늘 복습한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즐거웠나요?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막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영상인지 설명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Monday. It's a video of a cat. I can talk about what I'm watching.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Ta-da! It looks like they're watching something. 그죠?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태블릿인 것 같아요. 태블릿. 태블릿은 영어로 tablet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ablet. Tablet. Tablet. 네, 휴대폰보다는 크고 근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보다는 좀 작은 tablet. 우리 요즘에 교육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죠? 네. 그러면 이 tablet으로 지금 이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영상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video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video. video. video. 네, V로 시작하니까 V 이렇게 이를 아랫입술에 살짝 갖다 대면서 V 발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 움직이는 그림을 모두 video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우리의 video를 보면 아래에 이렇게 자막이 있어요. 자막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ubtit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ubtitle, subtitle. Subtitle. 네, subtitle. It is so cute.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 무엇이 중요하죠? 사용하는 시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는 시간, 사용 시간은 우리 screen tim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creen time. Screen time. Screen time. 네, screen은 화면, 그리고 time은 시간이니까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같이 듣고 올게요.

0: What are you watching?
1: It's a video of a cat.
0: A cat? What is it doing?
1: It's playing the piano.
0: Wow! Let me see.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What are you? 땡땡 입니다. 여기서 what are you 하면은 너는 무엇이니인데 오늘은 우리가 해볼 연습은 what are you 한 다음에 동사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너 뭐뭐 하고 있니? 라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할 건데 우리 그러면 이 빈칸에 보고 있는 중, 보고 있는 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너 뭐 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고 있다, 보고 있는 중은 뭐라고 할까요? watching을 넣으면 되겠죠? What are you watching? 너 뭐 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Very good. 우리 ing를 붙여서 다양한 그런 질문을 해보는 연습을 또 해볼 건데 자, 너 그러면 뭐 읽고 있어로 해볼까요? 자, 읽고 있는 중, 읽다라는 단어에 ing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reading? 이라고 하면 너 뭐 읽고 있어?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그리고 너 뭐 듣고 있어? 이렇게 뭔가를 듣고 있는 친구에게 너 뭐 듣고 있어?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듣고 있다 라는 단어에 ing를 붙여서 What are you listening?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listening? What are you listening? What are you listening?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a video of 땡땡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 이 동영상에 무엇이 나와 어떤 영상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겠죠? 그러면 It's a video. 이거는 어떤 영상이야, 어떤 동영상이야. of 땡땡을 붙여주니까 뭐뭐가 나오는 무무 그 땡땡의 영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고양이를 넣어서 이건 고양이가 나오는 동영상이야. 이건 고양이 동영상이야. 이렇게 말해볼까요? It's a video of a cat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Very good. 그럼 이번엔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 판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네요. 아기 판다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It's a video of a baby panda. It's a video of a baby panda. It's a video of a baby panda. 그러면 이게 내 여동생이 나오는 동영상이야를 말하려면 It's a video of my sister. It's a video of my sister. It's a video of my sister. Excellent. 자, 그럼 let's move on to our last expression. It's 땡땡. 자, 우리 오늘 너 뭐 하는 중이야? 뭐 보고 있어? 이렇게 ing를 붙여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ing를 또 붙여서 답을 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동영상에 피아노를 치고 있대요. 지금 여기 아까 그림에서는 고양이였는데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t's 한 다음에 ing를 붙여서 playing the piano 라고 얘기를 하면 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답하는 겁니다. Repeat after me.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Very good. 그럼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또 ing 붙여서 dancing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t's dancing. It's dancing. It's dancing.

춤추는 게 아니라 핫도그를 먹고 있어. 핫도그를 먹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It's eating a hot dog. It's eating a hot dog. It's eating a hot dog. 네, 정말 다 너무 쉬운 표현들이네요. Very good.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What is it doing? What is it doing?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Good job! 친구들,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타다! 두 친구들이 they're watching something on a tablet. Right? 우리 태블릿으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죠? Subtitle says it is so cute. 너무 귀엽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친구가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뭐 보고 있어? 자, 이 빈칸에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 ing로 끝나는 질문이라는 거잘 기억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3, 2, 1. 네, 그렇죠. What로 시작해서 무엇? 무엇을 보고 있니? What are you watch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네,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야. 그러면 it's 땡땡. 자, 이 빈칸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영상이야. 무엇인가가 나오는 영상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빈칸 맞춰보세요. 3, 2, 1. 네. It's a video. It's a video.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영상이야. 근데 무엇의 영상이야? 라는 또두 번째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A cat 였죠. 그래서 it's a video of a cat. 고양이의 영상이야.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Excellent. 자, 고양이 영상이야. 라고 했는데, 어? 고양이? 고양이가 뭘 하고 있어? 라고 다시 되물어봅니다. A cat? What is it doing? 따라해 보세요. A cat? What is it doing? A cat? What is it doing? 자, 그럼 고양이가 동영상에서 뭘 하고 있죠? 피아노를 치고 있죠? 그러면 it's 땡땡 the piano. 치고 있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뭘까요? 3, 2, One, playing the piano죠? 네, 따라해보세요.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니. 그래서, 와, 나도 보여줘! 라고 답합니다. Wow, let me see. 따라해보세요. Wow, let me see. Wow, let me see. Wow, let me see.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It's a video of a cat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친구에게 설명해 줄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자, 오늘부터 new topic을 시작해 보는데요. This week's topic is types of interviews. 이번 주 주제는요, 인터뷰의 종류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 종류의 인터뷰들 중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학습 목표를 들으면 알 수 있겠죠? Let's listen to it.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Monday. Invention Interview. I know what to say in invention interviews.
0: Okay, everyone. It's brain up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배울 vocabular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이나요? 아, I see some penguins. 아, 지금 인터뷰를 하는 분, 그 다음에 인터뷰를 대답하는 펭귄도 보이고요. 뒤에 지금 넘어질랑 말랑하는 펭귄도 보이고요. 아, what's on the table? 지금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나요? A pair of shoes. 신발인데 날개가 달렸습니다. 아, 새로운 발명품 같아요. 여러분, 발명품은 invention. Invention입니다. 자, 과연 이 발명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 지금 하얀색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이 펭귄이 발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발명하다라는 동사 표현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Invent. Invent. Good. 자, 과연 왜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There is a hint. 힌트가 있는데 뒷배경에 이 펭귄을 봐주세요. 넘어질랑 말랑하는 이 펭귄. 맞아요. 지금 미끄러운 빙판 위에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끄러운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Slippery. Slippery. Very good, everyone. 자, 그렇다면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I invented flying shoes.
1: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2: Slippery ice made walking difficult.
1: How would your invention help penguins?
2: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0: Alright, guys. It's focus on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방금 들은 dialogue 통해서 중요한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invented shoes. 자, 여러분 우리 invent라는 단어 배웠죠? 바로 발명하다인데요. 뒤에 ed가 붙게 되면 발명했다. 과거형이 됩니다. 자, I invented 하고 뒤에 명사만 와도 되지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할 거예요. 동사 뒤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오는 명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무엇무엇을 하는 무엇을 발명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나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발명했어.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하늘을 나는. 맞아요. 우리 하늘을 날다 라는 단어는 fly인데요. 뒤에 ing를 넣어서 flying을 써야겠죠. Let's read. 나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발명했어. I invented flying shoes. I invented flying shoes. 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말하는 로봇을 발명했어. 자, 나는 로봇을 발명했는데 지금 어떤 로봇인가요? 말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 우리 말하다 talk 그리고 뒤에 ing를 넣어서 talking이 됩니다. Let's read. 나는 말하는 로봇을 발명했어. I invented a talking robot. I invented a talking robot.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at motivated you to them? 자, 여기서 약간 어렵게 보이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motivated라는 단어인데 우리 동사 원형으로 하면 motiv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다 혹은 어떠어떠한 계기가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표현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at motivated you to?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요. 이 패턴의 뜻은 당신이 뭐뭐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나요? 라는 뜻이에요. 즉, 너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Let's fill in the blank. 당신이 그것들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What motivated you to? 우리 동사 원형입니다. 어떤 동사가 들어가게 될까요? 발명하다라는 단어, invent가 들어갑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One more time.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볼게요. 당신이 이 탑을 짓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탑이라는 단어는 this tower 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짓게 된이란 한국어 뜻인데 무엇을 짓다라는 동사를 써야겠죠? 바로 build입니다. Let's read. 당신이 이 탑을 짓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What motivated you to build this tower? What motivated you to build this tower?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 would help them, faster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faster는 더 빨리 혹은 더 빠르게 이런 의미고요. 앞부분이 핵심이죠. 자, it would help them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워볼게요. 그것은 그들이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빈칸에는 이동하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travel이 되겠습니다. 우리 move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Let's read. 그것은 그들이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그것은 그들이 시간을 절약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은 time이고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절약하다라는 단어죠. 바로 save입니다. 문장 읽을게요. It would help them save time. One more time. It would help them save time.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with me? 선생님하고 열심히 노래 부를 준비 됐나요? Let's hit the music.

invented flying shoes. I invented flying shoes.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Good job, everyone! Alright, everyone. It's build-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해요. Here was a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어요.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아, 맞아요. 지금 과학자 펭귄이 지금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함께 보도록 할까요? I invented shoes. 아, 저는 이 신발을 발명했어요. 인데요. 무엇을 하는 신발이었죠? 힌트는 the shoes have 맞아요. Wings, 날개가 있었어요. 바로 하늘을 나는 신발이었죠. 자, 여기서는 동사 뒤에 ing를 넣어서 flying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발명했어요. I invented flying shoes. One more time. I invented flying shoes.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투명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Invisible, invisible. 자, 문장 속에 넣어볼 거예요. I invented an invisible umbrella. 저는 투명한 우산을 발명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I invented an invisible umbrella. Good. 자, 우리 기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What motivated you to them. 자, 여러분 여기서 them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맞아요. 하늘을 나는 신발입니다. 신발이 두 개가 있으니까 them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invent. 너 당신이 이것을 발명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One more time.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오, 왜 이것을 발명했을까요? 대답입니다. Slippery ice made walking difficult. 아, 이유랍니다. 이 이유는요, 뭐냐면 slippery ice, 미끄러운 빙판이 걷는 것, walking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lippery ice made walking difficult. 아, 그러니 지금 뒷배경에 지금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펭귄이 있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How would your invention help penguins? 아, 너의 발명품이 어떻게 펭귄들을 도와줄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would your invention help penguins? 자, 어떤 도움을 줄까요? It would help them faster. 자, 여러분 여기서의 them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 펭귄들을 의미합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 travel이었어요. 그래서 문장의 뜻은 이것은요, 그들이 이동하는데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one more time.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마지막 한 번 더.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Types of interviews. 자, 인터뷰의 종류들이었는데요. 우리 그 바로 첫 시간은 invention interview. 바로 발명품 인터뷰였습니다. 자, 발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0: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1: TV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근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뜨딩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토요일 일요일 잘 보냈어요? 저 어떻게 보냈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자, 월요일이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힘을 내자 보고요. 내보자, 오케이? 자, Monday 선생님이랑 뭐 하는 날이죠? 어휘 공부하는 날입니다. Monday is for vocabulary. 어떤 단어들이 또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 오케이. 오늘 또 재밌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을 거야. 자, 이번 주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빠바밤. Week 23, ice cream flavors. One more time. Ice cream flavors. 진짜 재밌을 것 같지? 무슨 뜻일까요? Ice cream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Flavors는 맛들이죠. Flavor 하면 맛이니까. 그래서 ice cream flavors 하면은 아이스크림의 맛들입니다.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선생님은 진짜 좋아하거든.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아이스크림의 다양한 맛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재밌겠지? 자, 그러면 이번 주의 단어들 들어보고 올까요?
1: Vanilla, chocolate, caramel, mint chocolate chip, cookies and cream.
0: 얘들아,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달콤하지요? Ice cream, you scream, everybody screams for ice cream. 이거 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달달하고 맛있는 vanill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Vanilla. Vanilla,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닐라 맛이에요. 바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Vanilla, vanilla. 자, 바닐라의 맛처럼 이렇게 풍부하고 달달하게 한번 발음해보세요. Vanilla, vanilla. V니까 V, V, V. 기억할 수 있겠죠? V, V, V. 아랫입술로 이렇게 통통통 튀어주는 거야. V, V, V. Vanilla.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이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vanilla, vanilla. 바닐라가 아니라 vanilla. 따라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예문을.

0: 써봅시다. Vanilla is soft and sweet. 무슨 뜻일까요? Soft는 부드러운입니다. Sweet는 달달하니죠. 달콤한. 그래서 바닐라는요, 부드럽고 어우, 달달해요. 달콤해요. 라는 뜻이죠. 바닐라 맛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좋아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Vanilla is soft and sweet.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Vanilla is soft and sweet. 잘했습니다. sweet 할 때 그냥 sweet이 아니라 sweet 옆으로 양옆으로 이제 쫙 늘려줘야 돼. sweet. 좋습니다. 그 다음 맛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빠바밤. 아, 이거 너무 맛있는 맛이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초콜릿입니다. chocolate. 초콜릿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 초콜릿이 아니라 chocolate. chocolate. 앞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요. chocolate. okay? chocolate. 초콜릿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chocolate. chocolate. alright? 바람이 앞으로 샥 나와야 돼. chocolate. 침 튀겨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chocolate. chocolate. 좋아요. 자, 우리 초콜릿 맛 너무 맛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나요? 싫어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 자, 예문에서 볼게요. chocolate is rich and tasty. 이거 뭐야? 초콜릿 맛은 어떻대요? rich는요, 풍부하고 진하다라는 뜻이야. 진한. 왜 초콜릿 먹으면 맛이 진하잖아. 그쵸? 자, tasty는 맛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chocolate은 진하고요. 진한 맛이고, 그리고 맛있는 맛입니다. 자, 해볼게요. chocolate is rich and tasty. 해보겠습니다. 시작. chocolate is rich and tasty.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rich는요 돈이 많은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초콜릿이 부자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초콜릿은 맛이 풍부하고 진하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기억할 수 있죠? 자, 부자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진한이란 뜻이란 거 기억해 주세요. chocolate is rich and tasty. 자, 그 다음은 무슨 맛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볼게요. 빠바밤. caramel. 캐러멜 맛, 캐러멜 맛이에요. 우리 캐러멜 맛, 뭐 캐러멜이라고 하죠. 캐러멜 맛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특히나 그 캐러멜 맛 팝콘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잖아, 그쵸? 자, caramel. 선생님 친구 중에 캐러멜을 caramel라고 발음하는 친구도 봤어요. caramel. 그거보다 caramel을 선생님은 발음해요. 자, caramel. One more time. caramel. 자, 어떤 친구는 caramel 이럽니다. caramel. 자, 예문에서 볼게요. caramel is smooth and sugary. 이건 무슨 뜻일까요? smooth는요, 이것도 부드러운이란 뜻이야. smooth. okay? sugary 하면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약간 감이 왔을 텐데, sugar 하면 뭐지? 그렇죠. 설탕이죠. 그래서 sugary 하면은 설탕이 가득한, 설탕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설탕은,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자, caramel is smooth and sugary. 캐러멜은요, 부드럽고, 그리고 설탕의 맛이 강하면 설탕이 가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설탕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아. 나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맛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자, 해볼게요. Caramel is smooth and sugary. 친구들 잘해. Caramel is smooth and sugary. 자, caramel 할 때 caramel 앞에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요. Caramel. Caramel. 캐러멜 아니고 caramel. Caramel.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 이거 호불호가 아주 많이 갈리죠. 선생님은 뭘 것 같아? 선생님은 민초파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요. Mint chocolate chip입니다. 민트 초콜릿 칩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 치약 만나는데 그걸 왜 먹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 Mint chocolate chip. 민트 초콜릿 칩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자, 이것도 초콜릿의 척 부분에서 강세가 들어가는 거 있죠? Mint chocolate chip. 맛있겠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Mint chocolate chip is cool and crunchy. 자, cool은 무슨 뜻일까요? 시원한이란 뜻이야. 민트초코 한번 먹어봤어요? 자, 치약 맛이 나지만, 나긴 하지만, 시원해집니다, 입안이. 맛있어요. 자, crunchy는 바삭바삭한이에요. 근데 선생님, 무슨 아이스크림이 바삭바삭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초콜릿 칩을 앙!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냠냠냠 먹으면 바삭바삭하잖아요? 그래서 crunchy를 넣었습니다. 민트 초콜릿 칩은 시원하고 바삭바삭해요. 해볼게요. Mint chocolate chip is cool and crunchy.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시작! Mint chocolate chip is cool and crunch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다음은요. Cookies and cream. 이거 싫어하는 친구 선생님 많이 못본것 같아. Cookies and cream. 쿠키 앤 크림입니다. 그, 왜 약간 이, 쿠키도 좀 들어간 그 아이스크림 알죠? 그쵸? Cookies and cream. 진짜 멋있지 않아요? 쌤, 오늘 맛있는 거 얘기하니까 또 행복해지네? 그쵸? 자, Cookies and cream은 첫 번째, 쿠의 강세가 들어가요. Cookies and cream. 쿠키 앤 크림. 이게 아니라, Cookies and cream. Cookies and cream. 좋아요. 멋있겠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Cookies and cream is creamy with cookie pieces. 이거 무슨 뜻일까? 자, cookie and cream은요, creamy. creamy도 무슨 뜻이었지? 선생님이 전에 알려준 것 같은데, 부드러운이란 뜻이야. 이게 또 부드러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크림처럼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creamy with cookie pieces. cookie pieces는 쿠키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쿠키 앤 크림은 부드러워요. 뭐와 함께? 쿠키 피세스. 쿠키 조각들과 함께. 자, 쿠키 조각들과 함께 부드러운 이 맛은 쿠키즈 앤 크림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Cookies and cream is creamy with cookie pieces.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Cookies and cream is creamy with cookie pieces. 부드럽지만 쿠키 이 조각들이 입에서 이렇게 막 바삭바삭할 때는 너무 맛있어요. 그치?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 체인트로 한번 익혀볼까요? 자, 체인트 해보겠습니다. 바라봄. Vanilla, vanilla, vanilla, vanilla. Vanilla is soft. Vanilla is soft. Chocolate, chocolate, chocolate, chocolate. Chocolate is rich. Chocolate is rich. Caramel, caramel, caramel, caramel. Caramel is smooth. Caramel is smooth.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is cool. Mint chocolate chip is cool. Cookies and cream. Cookies and cream. Cookies and cream is creamy with cookie pieces. Your turn. Cookies and cream is creamy with cookie pieces. Excellent. Unscramble the words. 시작해볼게요. 빠밤. 오, 이 하얀색의 맛있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맞죠? Vanilla였지요. Vanilla spelling 어떻게 할까요? V, A, N, Vanilla 나와야죠? I, L, L, A. Vanilla, Vanilla, Vanilla.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 맛있는 이 Caramel 나왔습니다. Caramel 스펠링은? C, A, R, car. 그 다음에 A가 나오고요. Cara. 그 다음에 M, E, L. Mel. Caramel. Caramel.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This flavor is cool and crunchy. 이 맛은요. 굉장히 시원하고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해요. 이거 뭘까? Some people say it tastes like toothpaste.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치약 맛이 난대요. 뭘까요? 맞습니다. Mint chocolate chip이었지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Vanilla. Vanilla is soft and sweet. Chocolate. Chocolate is rich and tasty. Caramel. Caramel is smooth and sugary.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is cool and crunchy. Cookies and cream. Cookies and cream is creamy with cookie pieces.
0: Ice cream 맛들 얘기해서 너무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오늘 수업했길 바래요. 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보자. Bye.

나는 그레이스. 얘들아, 세상에는 진짜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 나는 10개국어를 하는 게 목표다? 너무 멋있지? 어? 영어부터 똑바로 하라고? 아, 할 거야. 아, 근데 이 문장을 영어로 얘기할 때 There are many languages at the world일까? In the world일까? 전치사부터 알려주고 잔소리해.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위치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도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배웠던 내용 복습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in front of, behind, between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In front of,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처럼 사용이 되어서 무엇무엇 앞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In front of the box 하면 그 상자 앞에 라는 위치, 장소를 나타내고요. Behind 무슨 뜻이었나요? 그렇죠. 뭐뭐 뒤에. 그래서 behind the curtain 하면은 그 커튼 뒤에 이런 뜻이고요. Between, between. 그렇죠. 두개 사이. Between the two cities 하면 두 개의 도시 사이에라는 뜻이었고요. Between A and B도 있었죠. Between A and B 이럴 때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했죠? 그렇죠. A와 B 사이에라고도 사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87쪽이요. 준비되셨죠?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그 탁자 위에 접시 몇 개가 있다 라는 뜻이 되려면 There are some dishes the table. 자, 그 탁자 위에죠, 위에. 어떤 게 와야 돼요? 그렇죠. On. 탁자 위에 접시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것들 생각나죠? On the table이라고 해줘야 맞습니다. 2번. She is reading a book at the library the school. 자, 그녀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다. At the library. 그런데 그 도서관이 어디에 있죠?

도서관이네요. 그러면 the school 앞에 와야 할 전치사는 in입니다. So she is reading a book at the library in the school이라고 해야 알맞은 전치사를 사용하는 게 되는 것이죠. 3번. The river runs the two cities. 뜻은 그 강은 그두 도시 사이에서 흐른대요. 사이에서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전치사 between. The river runs between the two cities. 그러면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죠? 그 강은 흐른다. 어디에서요? 두 도시 사이에서. 깔끔하죠? 4번. They met the entrance to the hotel. 그들은 자, they met 만났다. 자, 그러면 met 동사 원형은 무엇이었죠? 자, 기본형 meet이라고도 선생님이 설명하고 적었습니다. They met이니까 만났다. 어디에서요? 그 호텔로 가는 입구에서. 아이고, 구체적이어라. 그러면 어떤 게 사용되어야 하죠? 그렇죠. At the entrance to the hotel. 이렇게 해야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됐죠. 5번. Imagine a red and orange sunset. Your eyes. 당신의 눈앞에 빨간색과 주황색의 해질녘을 상상해 봐라. 자, 눈앞에입니다. Behind, in front of. 하나 더 있죠. at도 있지만 눈앞에. In front of. 그쵸. 눈앞에입니다. So imagine a red and orange sunset in front of your eyes라고 선택해줘야 맞겠네요. 비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Artists hang their paintings at the walls. 뜻은 예술가들은 그 벽에 그들의 그림들을 걸어둔다. 자, 그 벽에 그림을 걸어요. 벽이라는 표면에 걸어두는 거니까 전치사를 on으로 사용해 줘야 하는데 at이라고 잘못 사용했으니까 on으로 고쳐줘야죠. Artists hang their paintings on the walls. 이렇게 고쳐야겠습니다. 두 번째. His sister often hides in the curtain. 자, 그의 여동생은 his sister often 종종 hides 숨습니다. 어디에요? 그 커튼 뒤에. 그런데 여기서는 in the curtain이니까 커튼 안에 숨었나? 아니죠. 커튼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면 in이 아니라 behind. 정답입니다. behind. B E H I N D. His sister often hides behind the curtain이라고 해야 커튼 뒤에 숨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3번. There is a small town behind the two mountains. 자, 이대로라면 그두 산들 뒤에라는 의미인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두 산들 사이에는이에요. 자, behind 아니고 뭐죠? be로 시작하긴 하지만 between이라고 바꿔줘야 맞습니다. between 이가 두 개였어요. There is a small town between the two mountains. 4번. Even on busy cities, bees can find flowers to visit. 바쁜 도시에서도 자, bees can find flowers to visit 이런 문장이죠. 벌들은 방문할 꽃들을 찾을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느 부분을 고치고 싶어요? Even on busy cities요? 아니죠. Even in이라는 넓은 공간 안에서, 바쁜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니까요. Even in busy cities, bees can find flowers to visit. 이라고 정리를 해줘야 맞겠네요. 자, 그럼 우리 재미있는

놀이들을 통해서 복습 다시 해볼 거예요. Word Game 교재 88쪽을 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88쪽을 넘기니까 뒤에 남은 종이가 더 얇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달려왔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A.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다림질하고 있네요. 영어로 다림질하다. Iron. Iron. 발음도 해보셔야죠. Iron. I, R, O, N. N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 Rooftop. Rooftop이라고 해줘야 맞겠죠? 옥상이라는 뜻인데요. 자, 두 번째에 오는 알파벳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O, R, O, O, F, T, O, P 해주면 옥상이라는 뜻의 rooftop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Rooftop. 좋습니다. 3번, 무엇이죠? 비행기네요. 자, 비행기를 나타내는 단어, airplane, airplane. 두 번째 오는 알파벳은 I입니다. 우리 그냥 air도 배웠었죠. 공기, 대기를 뜻하는 air이라는 단어도 숨어 있네요. airplane 하면은 비행기. 4번. 무슨 그림인가요? 아름다운. 그쵸? sunset. 해질녘, 노을 등을 나타내는 sunset. 그러면 여기에 와야 할 알파벳은 S입니다. sunset. Sunset. 아, 너무 아름답네요. 5번은 뭔가요? 침이 갑자기 고였어요. 달콤한 꿀이죠. 꿀을 영어로 하면 honey. honey. 그럼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은 Y입니다. Y. 자,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알파벳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세요. 크게. N. O. I, S, Y. 자, 어떤 단어가 완성되었나요? Noisy. Noisy. 무슨 뜻이죠? 시끄러운 또는 소란스러운 이라는 뜻의 Noisy라는 단어를 우리가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word game인가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여 쓰는 문제이네요. 첫 번째, 신선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신선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이 알파벳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이것을 보지 않고도 적을 수 있어야겠죠. 단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자, 신선한 뭐예요? Fresh. Fresh. 자, 어떻게 돼야 되죠? 맨 처음에 F, R, E, 그 다음에 S, H. 자, fresh. 따라해 보세요. fresh. 뜻은 신선한. 그래서 fresh honey 하면 뭐예요? 신선한 꿀. 자, 두 번째. 막다. 차단하다. 막다, 차단하다. 자. 우리 뭐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이런 단어 쓰기도 하죠. 자, 무슨 단어? block. block. 자, 선생님 적기 전에 알파벳 크게 불러주세요. B, L, O, C, K. 발음은 어떻다고요? block. block. 막다, 차단하다. 3번, 자연입니다. 자연. 자, 단어가 그대로 나온 줄 알았어요. NA까지는 맞죠? N, A, 그 다음 뭐예요? T, U, R, E. 발음하면 뭔가요? 네이투어인가요? 아니죠. Nature. 따라해보세요. Nature. 좋아요. 뜻은 자연.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Beekeeping helps nature 하면서 beekeeping은 뭐였죠? 은근슬쩍 하나 더 알려주기. 양봉. 벌을 키우는 양봉이 자연을 돕는다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4번은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르다. 오르다. 단어 climb. climb. 자, 그럼 climb이 되기 위해서 단어

I'm. 자, 발음해보면 여러분 알수 있어요. I. 그리고 M, B. 자, B가 마지막에 오긴 하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 climb, climb 이렇게 하지 않고요. climb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limb 뜻은요,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활동. 오, 여태까지 나온 단어 중에 가장 긴데요. 활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activity. activity. 자, 한번 써볼까요? 가장 처음에 온 알파벳은 A. 그 다음은요. activity, T가 오나요? 아니죠. C가 먼저 옵니다. A, C, T, activity니까 I, activity, V, T니까 V, I, T, 그 다음에 I 아니고요. 마지막은 Y로 끝납니다. A, C, T, I, V, I, T, Y. activity. activity. 발음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발음해 보고 넘어갈게요. 큰 소리로요. 신선한, fresh. 막다, 차단하다, block. 자연, nature, nature 아닙니다. nature. 4번, 오르다, climb. 이것도 역시 climb 아니고요. climb. 5번의 활동, activity, activity.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도 한번 풀어주세요. 어떤 퀴즈를 가지고 복습을 도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Let's review. 자, 위치나 장소 전치사가 알맞은 형태로 사용되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낸 문제 여러분 잘풀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그 배는 그 항구와 그섬 사이를 항해한다. 아, 선생님, 사이를 이라는 단어를 듣고 바로 떠올랐어요. 자, 사이를 맞게 쓰였는지 볼까요? The ship sails in front of the port and the island. 자, 어떤 전치사 사용됐어요? In front of, 사이를 이라는 뜻 맞나요? 아니죠. 자, 사이를 이 되려면 between the port and the island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게 사용되지 않았네요. 2번. 그녀는 그 창문 앞에 그녀의 식물들을 놓는다. 위치 어디 나와 있죠? 그 창문 앞에. She puts her plants behind the window. 자, 창문 앞엔데, behind. 맞나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Plants. She puts her plants in front of.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She puts her plants in front of the window. 그래서 틀렸네요. 3번. 바닥에 물이 좀 있다. There is some water on the floor. 자, 봅시다. There is, 있다. 무엇이 있나요? Some water. 물이 좀 있다. 어디? 바닥에. 바닥이라는 표면. 이제 여러분, 생각나시죠? 표면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on을 붙인다. 정답이네요. 4번. 대기 중에 많은 먼지가 있다. 이것도 역시 있다니까 there is a lot of dust. a lot of 뭐예요? 많은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데 dust, 먼지가 있네요. 대기 중에. 자, 그러면 in the air 맞게 사용되었나요? in the air. on 아닌가요? at 아닌가요? 맞게 사용되었다고요? 그렇죠. air 앞에, the air 앞에 in 이라는 전치사 알맞게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1번, 2번은 틀리게 사용되었고, 3번, 4번은 옳게, 바르게 사용이 되었네요. 선생님이 답을 표시하기 전에, 아,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걸로 바꿔야 합니다. 라는
답이 바로바로 바로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실

확실하게 공부를 잘 해온 거예요. 칭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워크북의 words들을 통해서 우리 단어들을 정말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꾹꾹 눌러볼게요. 워크북 17쪽을 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A.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자, 이 단어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말 뜻 바로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silly. silly. 무슨 뜻이죠? 저 우스꽝스러운 또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입니다. silly. L이 두 개예요. S-I-L-L-Y. 2번, airplane. airplane. 우리 word 게임에서도 만났던 단어네요. 뭐죠?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airplane. 3번,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건데요. activity. activity. 활동이라는 뜻이죠. 4번, dangerous. 자, 이 단어는요, 정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발음도 어렵고, 또, 길죠. 철자가 많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선생님 별표 하나 달게요. 정말 정말 많이 쓰이고, 중요한데, 또 어렵기까지 한 단어여서 별표 달았습니다. dangerous 뜻은요, 위험한. 여러분이 dangerous의 뜻이나 철자를 모른다면, 영어 실력이 위험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5번. 아, 또 어려운 거 나왔어요. environment. environment 뜻은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자, 아, 내 머릿속에 너무 안 들어온다, 너무 어렵다, 처음 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색깔 펜 밑줄 치거나 또는 별표를 달거나 해서 한번더볼수 있게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환경이라는 뜻의 environment. 자, 6번, beekeeping. beekeeping. 자, 일단, bee. 자, 어떤 곤충이 떠오르세요? 그쵸, 벌이죠, 벌. 그런데, beekeeping 하면요, 양봉, 겹쳐졌네요. 양봉입니다. 양봉, 벌을 키운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beekeeping, 양봉이요. 7번,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것도 in front of처럼 이세 개가 정말 친해서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같이 붙어 다니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무엇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 take care of 뒤에 뭔가 말이 더 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take care of me 하면 벌을 돌보다 이렇게 되겠고요. take care of dog 하면 뭐, 강아지, 개를 돌보다, 이런 뜻이 되니까, 뒤에 또 다른 단어가 와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7가지의 단어, 특히 중요하고 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발음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silly, silly, airplane, airplane, activity, activity, dangerous, dangerous, environment, environment, beekeeping, beekeeping, take care of, take care of. 좋습니다. 여러분, 발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 뜻의 영어 단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적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교재에다가 얼른 적어두세요. 또는 선생님 강의를 잠시 멈췄다가 다 적고, 아, 내가 적은 답이 맞나? 확인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8번. 해질녘, 일몰. 단어 뭐였죠? sunset. sunset. 자, 이 sun만 하면 해라는 뜻인데, sunset 하면 해질녘, 일몰이라는 뜻이 됩니다. 9번에 자연.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nature. nature. 선생님, nature 발음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n, a, nature, t, u, r,
이 여러분 맞히셨나요?

자연, nature. 10번, 다림질하다, 다림질하다라는 동사, iron, iron. 스펠링은요, I, R, O, N. 다림질하다, iron. 11번, 화성. 자, 행성의 이름인데요. 명사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해 줄 거예요. 뭐죠? Mars. Mars. 근데 대문자 M, A, R, S. Mars. 자, 막다, 차단하다. Block. Block. B, L, O, C, K. Block. 13번, 먼지. 먼지. Dust 였죠? D, 그 다음 뭐예요? U, 그리고 S, T.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Dust. 자, 마지막, 오르다. 오르다. 맞아? Climb. 자, climb 하면서 선생님이 마지막 이 알파벳은 발음이 되지 않아요 했었는데, B로 끝나죠. Climb, 오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B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dust blocks some colors of, 그 먼지가 빛의 일부 색상을 차단한다. 차단한다. blocks 나왔고요. some colors of, 자, 무엇의 일부 색상이요? 빛의 일부 색상이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 빛이라는 뜻을 가진 light가 와야겠네요. light 넣어주고요. 2번 볼게요. beekeeping also gives us honey. 양봉은 또한 also gives us 우리에게 줍니다. 뭘 주나요? honey. 어떠한 꿀이요? 신선한 꿀. 신선한 fresh. 그렇죠. fresh. fresh honey. 3번. Do they live a city? 뜻은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사는가? 라는 의문문을 완성하고 싶은데요. Do they live a city?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뭐죠? 멀리. 멀리라는 뜻이죠. 도시에서 멀리. 그러면, 그쵸. far from이 들어가줘야 되죠. far from a city. Do they live far from a city? 자, 4번. Some people enjoy beekeeping as a,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enjoy 즐깁니다. beekeeping, 양봉을요. 뭘로 즐겨요? as a hobby가 들어가야 되죠. hobby 뭐예요? 취미니까요. as a hobby. b가 두 개입니다. 5번. This activity is called extreme ironing. 이 흥미진진한 활동은 극한 다림질이라고 불린다. 극한 다림질이라고 불린다. is called 라고 했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흥미진진한 뭐예요? exciting. This exciting activity. 자, 이 단어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exciting. 자, 선생님 별표 하나 달게요. 중요해요. exciting. 발음 한번 해보세요. exciting. 좋습니다. This exciting activity is called, 자, Y 여기 있습니다. is called extreme ironing. 자, 이렇게 우리가 B까지 모두 마쳤네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했습니다. 위치나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퀴즈 확인해야죠. Today's quiz. There are many languages in the world. 자, at, in 중에서 어떤 전치사 들어가야 하는지 빨리 그레이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 쭉 복습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날 준비 꼭 하고 오세요. 얼른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아셨죠? 자,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그쵸?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있으니까.
0: That's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1: 근데
0: 같아요.
1: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1: 예.
0: 그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Ta-da! You need a plan.
1: 응?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0: Like save it.
1: Save.
0: Take out 10% of your
1: 아, save
0: allowance. You need a
1: 10%.
0: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Speak English to
1: Yeah,
0: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0: Trust me,
1: 응?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오케이. I'll do it. Yes. Bank account open.
0: Are you going to
1: I
0: open a bank
1: yes,
0: account?
1: yes, yes.
0: Good idea, son.
1: Okay, thank
0: You
1: you.
0: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0: 뭐 done.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1: 아우,
0: 있어요.
1: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0: of your allowance.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2: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도.
3: 네.
2: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3: 아, you need a plan.
2: 이게 뭘까요?
3: 너는 계획이 필요해.
2: 음흠.
3: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2: 얘기 나왔었죠.
3: 맞아요.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2: 모아둬라.
3: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2: 오케이.
3: 예.
2: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렇죠.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3: 네.
2: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3: 네.
2: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3: save는 모으는 거.
2: 모으는 거.
3: 예.
2: 이렇게 저축하는 거.
3: 저축하다.
2: So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3: 오.
2: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3: 네.
2: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3: 따로 모으는 건 또?
2: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3: 아, 그래요?
2: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3: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2: 네.
3: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2: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3: 뭔가 측면.
2: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그쵸? 뜻을 가지고 있어요.
3: 예.
2: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3: 오.
2: 돈이 딱 있으면 이 중에서 예.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요렇게.
3: 따로.
2: 느낌 오죠?
3: 네.
2: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아.
2: So set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3: 오.
2: 그래서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3: 네네.
2: 오케이.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3: 네.
2: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3: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빼줘.
2: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3: 네.
2: set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3: 네.
2: So,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3: 네.
2: So, allowance.
3: Allowance.
2: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3: 하나 더 있었어요?
2: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3: 그래요?
2: 무슨 money.
3: 어?
2: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3: 용돈?
2: 자, 어디 보자. 근데 그 술돈이 여기.
3: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2: Right.
3: 포켓. 아이고, M-O-N-E-Y.
2: Pocket money.
3: Yes.
2: 맞습니다.
3: 아~
2: 이것도 용돈입니다.
3: 네.
2: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3: 네.
2: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3: 네.
2: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3: 따로 빼둬라.
2: Set aside. 옆으로
3: 네.
2: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3: 뭐뭐의.
2: 뭐뭐의.
3: 네.
2: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3: 네.
2: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3: 오.
2: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 그러네요.
2: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3: 아~
2: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3: 아~
2: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3: 그렇죠?
2: 3%
3: 20%
2: you know, That's right, $20
3: yeah.
2: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3: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3: Save
2: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3: Save 10% of your allowance.
2: Yes. Mm-hmm.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3: Yes.
2: 에. 이렇게 되는 거죠. Mm-hmm.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3: 네.
2: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3: 어?
2: Salary?
3: 맞아요.
2: 급여 그런 거 salary?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3: 아,
2: 30%면
3: 꽤 많은데요?
2: 많은 거죠.
3: 왜냐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2: 그러니까요.
3: 30%.
2: 저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3: She save 30%.
2: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3: of her salary.
2: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2: Just like this.
3: of를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네. 어렵지가 않네요.
2: of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3: 맞아요.
2: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3: 네.
2: 오케이, 저 여기서는 35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네.
2: Save 10% of your allowance.
3: Save 10% of your allowance.
2: Mm-hmm. She saves 30% of her salary.
3: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2: Saves, alright. 삼진 단수니까요.
3: 맞습니다.
2: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거. Mm-hmm.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3: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2: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3: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2: 네.
3: 10% that sounds 어렵다.
2: 네.
3: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같은데요.
3: 네.
2: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3: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2: 넣으면 안 돼요.
3: 왜요?
2: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명사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3: 예, 예, 예.
2: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3: 어허.
2: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3: 예,
2: you understand?
3: 예, 예.
2: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3: 네.
2: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3: 하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하드예요.
2: 짜증을 내세요.
3: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right. 썼는데 또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2: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3: 네.
2: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게 있습니다.
3: 아.
2: 이게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3: 네.
2: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that's tough.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3: 뭔가 험난하고 어려울 때.
2: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sound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3: 네.
2: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3: 네.
2: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3: 네네네네.
2: Right, so. sound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3: 명사 안 돼요.
2: like 넣으면 안 돼요.
3: like는
2: 명사 들어갈 때만.
3: 네.
2: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3: 네.
2: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3: that. That sounds impossible.
2: 그렇죠.
3: 오.
2: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3: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2: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2: 뭔가 들어가야 되죠.
3: It's not sound. easy.
2: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3: 왜요?
2: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3: 아, doesn't.
2: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3: 왜냐하면 사운드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2: That's correct. 와.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3: 네.
2: 왜냐하면 형용사가 여기 있으니까
3: 예.
2: 얘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3: 그쵸.
2: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3: 아하.
2: 하지만 it doesn't
3: 사운드가 있으니까.
2: 있어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죠.
3: 네네네.
2: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3: 네.
2: That sounds impossible.
3: That sounds impossible.
2: It doesn't sound easy.
3: It doesn't sound easy.
2: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3: 10%? That sounds difficult.
2: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2: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3: 음?
2: 아빠를 믿어.
3: 네.
2: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3: 아하. 아.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3: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2: 어디서 끊어요?
3: 여기서 끊어볼까요?
2: 언제요, 근데?
3: 10 years later.
2: Okay.
3: 10년 후에.
2: Okay.
3: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uh-huh. 그러면은 believe. 아, mm-hmm. 그냥 거침없이 가요.
2: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3: 예.
2: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3: 아.
2: Believe도 괜찮습니다.
3: 스펠링 맞았나요?
2: 네, 맞아요.
3: 오.
2: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trust 같은 me.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3: 맞아요.
2: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3: 네.
2: 그래서 말할 때 약간 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3: 네.
2: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3: 네.
2: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3: 예.
2: 그래서 오늘은 will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2: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3: 오.
2: 이렇게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 예.
2: 그래서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3: 상태.
2: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3: 오.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3: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2: 그렇죠. You'll 네. be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3: later.
2: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3: Someday.
2: Someday.
3: Yeah.
2: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3: Oh.
2: 부유해질 거야.
3: You will be rich someday.
2: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 근데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2: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3: 네.
2: you are rich 이거예요.
3: 네.
2: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3: 어허.
2: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3: They will be happy.
2: 그렇죠. They'll be happy.
3: Mm-hmm.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3: 네.
2: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3: 어허.
2: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3: 네.
2: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3: You will be rich someday.
2: They will be happy.
3: They will be happy.
2: Uh-huh.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3: 아.
2: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3: Yeah.
2: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3: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2: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3: 그쵸.
2: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3: 하지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2: 맞아요.
3: 10%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2: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 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3: 그럼요.
2: 그래서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3: 오,
2: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3: 왜요?
2: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예.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3: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열리니까.
2: 아, 맞네요.
3: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 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okay. 계좌가 열리긴
2: of course,
3: 할 텐데
2: of course.
3: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2: 아,
3: 직접 가지 않아도.
2: 근데 사실 네.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3: 그쵸?
2: 아니고 지금 마음인 거예요.
3: 근데 나는
2: 내가 하겠다.
3: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2: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다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3: 아, 그렇죠? 피토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키웠어요.
2: 오케이, 오케이.
3: 네.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2: 아하.
3: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2: 오케이.
3: 어카운트인데.
2: Alright, go ahead.
3: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2: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3: 아. 저축 계좌니까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 뱅크
2: Alright.
3: 세이빙 어카운트 할라 했는데 은행 거니까 은행 거니까
2: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3: 네. 미국으로 가요.
2: Alright. 자
3: 어카운트 이게
2: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3: 어?
2: 맞는데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3: 예.
2: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3: 예.
2: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3: 어?
2: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3: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2: 네, 들어갑니다.
3: 왜요?
2: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너무 헷갈린다.
2: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3: 예.
2: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3: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2: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3: 그쵸.
2: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3: 네.
2: 다양해요. 그렇죠?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3: 네.
2: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는
3: 네.
2: 정해져 있습니다.
3: 아.
2: 무조건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3: 네.
2: 그리고 참고로요. 네.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3: 예.
2: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3: 그쵸.
2: 우리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3: 예.
2: 그런 것들은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3: 네.
2: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3: 그쵸, 그쵸.
2: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뭐 썼어요?
3: open.
2: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 아.
2: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3: 우후.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쓰죠, 패턴?
3: I want to.
2: I want to. 그러면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3: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2: Savings
3: account.
2: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3: Need to.
2: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3: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2: Very nice.
3: Mm-hmm.
2: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3: 네.
2: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3: Uh-huh.
2: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3: Yeah.
2: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3: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savings accoun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10%? That sounds difficult.
1: 네, 가서 저축계좌 열게요.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4: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4: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2: 네.
1: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2: That sounds difficult.
1: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2: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2: Yes.
1: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2: It doesn't sound easy.
1: Oh, nice.
2: Yeah.
1: 읽어볼게요.
3: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1: 다음은요.
2: Mm-hmm.
1: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2: 예.
1: 저 저축계좌 열고 싶은데요.
2: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1: Very nice. 자, 가서 저축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2: go
1: and
2: open a savings account.
1: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계좌를.
2: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Mm-hmm.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2: 네.
1: 자, 읽어볼게요.
3: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5: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10%? Oh, this sounds difficult.
4: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4: Well done, son.
2: Yeah.
4: You can do it.
2: Okay, thank you, daddy.
1: Yes.
2: Yeah.
1: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u like 100 times.
1: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영어도 대충, 청소도 대충. 청소하기 너무 귀찮아, 얘들아. 근데 요즘에 영어 공부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지 않니? 진짜 인생은 정말 어려운 것뿐이야. 특히 요즘 비교급을 배웠는데 뭐는 이하를 붙이고 뭐는 뭐하를 붙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네 혹시 복습했니? 그래 뭐 대충 하는 거지 뭐. 영어 원래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아 맞다. 나 빨래 안 겼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빨래 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대충 모아놨다가 그냥 월요일 날 하나 입고 그다음에 빨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아놨다 입고 뭐 그러는 거지. 그치? 아 근데 청소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진짜 더러운 게 하나 있대. 뭘까? 변기? 응응 노노. 아니야. 폰 아니야. 모으게. 짜잔! 얘들아, 바로 이거야. 이거 놀랍지 않아? 근데 이거, 우리가 사실, 이거, 너네 청소하니? 이거 잘 닦니? 아니지. 이거 우리가 맨날 만지는데, 사실 잘안 닦잖아. 그래서 이 세균이 그렇게 많대. 자, 그러면, 이거,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거든? 이게,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더럽다. 가장 더럽다. 그러면은, 뭐를 한 다섯 개 정도 붙여주면 가장 더럽다가 되지 않을까? Remote control is more dirtier. 뭐야, 다섯 개더 붙여야 되는 건가? 선생님, 뭐, 이거 어디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는요, 바로 비교급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대충 레이디가요, more,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상급 표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짜잔! 최상급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가장 뭐뭐뭐뭐한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지?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쓰잖아요. 야, 너가 바로 여기서 베스트야, 베스트.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베스트라는 건요, 바로 good, 좋은,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은 뭐예요? better. 그 다음에 가장 최고. 그게 바로 베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베스트라는 영어 단어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언제 사용한다? 가장 최고를 나타낼 때 베스트 사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상급이라는 건 자, 최상. 벌써 우리가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가장 최고예요. 가장 최고. 그리고 가장 뭐뭐하게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뭐한과 뭐뭐하게라는 이러한 해석을 봤을 때, 오?

상사의 최상급 만들 수 있겠구나. 부사의 최상급 만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감이 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예요? 비교급은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세 가지 이상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 가지 이상의 범위에서 그중 최고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표현에서 중요한 게또 있어요. 바로 여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방 안에서 키 제일 큰 사람 또는 우리 교실에서 키 제일 큰 사람. 어때요? 범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최상급에는요, 항상 더라는 게 붙어요. 정관사 더라고 하는데요. 이 더는요, 언제 붙냐면, 하나, 딱그 하나의 것.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딱그 하나야. 우리 둘다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럴 때 더를 붙이는 거거든요. 집에서 가족들이 리모컨 가져와봐. 리모컨. 그러면은 집에 리모컨이 딱 그거 하나죠. The remote, remote contro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더는요, 바로 최상급.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최고인 건몇 개다? 하나예요.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용사나 이 부사의 최상급 형태가 오고 나서 바로 뭐예요?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최상급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In Korea, 우리나라에서, in my country, 또는 세계에서 최정상급 가수예요. The best singer. 이렇게 하고, in the world. 어떻게? 이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이런 범위를 나타내주는 말이 뒤에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최상급 표현 만드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 키 순서. Tom, 그 다음에 Brad. 미나가 있는데 누가 제일 커요? 선생님 여기 부등호 표시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아 미나가 제일 크구나. 그럼 미나가 키 제일 커요? 여기서 미나 is the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tall 다음에 최상급을 만들 때는요 est를 붙여주면 됩니다. est. 자 우리가 비교급 만들 때는요 뭐 붙였어요? 형용사나 부사에 er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taller라고 표현했었는데 최상급은요 tallest라고 est 붙여주면 되고요. 뒤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뒤에 뭐 나왔다? In class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래서 범위를 나타내 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범위를 나타낼 때 in 또는 of 붙여주기도 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among 뭐뭐 사이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바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워갈 겁니다. 최상급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상급에는 앞에 무엇을 붙인다? 정관사, 더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원래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에 무엇을 붙인다? EST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비교급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비교급을 만들 때는요. 원래 기본적인 형용사나 부사에 무엇을 붙였다? er을 붙여줬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제주 아일랜드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라고 했어요. 제주도는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는요, the 왔죠. 그리고 나서 big의 최상급 biggest. 그래서 the biggest island 여기까지 가장 큰 섬이에요. 어디에서? in 범위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 왔어요. Korea. 그래서 한국에서 뭐하다? 가장 큰 섬이다라는 거예요. 최상급 문장은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원래의 형태 뒤에 무엇을 붙인다? EST를 붙여서 만들어준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예시 볼때 우리가 같이 원래의
형용사야 부사의 모습 같이 말해보고요. 여기에 비교급 우리가 말해보고요. 마지막 무엇을 말해볼까요? 최상급 이야기해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Fastest인데요. 원래의 이 형용사 뭐예요? Fast. 그 다음에 faster. 최상급은 fastest. Fast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죠. 그래서 가장 빠른 또는 가장 빠르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Tallest, 가장 키가 큰인데요. Tall, taller, tallest라고 할수 있죠. Large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rge, larger, 그 다음 largest. Biggest, 우리 아까 했었고요. Easiest, 가장 쉬운,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easy, easy, or, er 붙인 거, est 붙인 easiest, 가장 쉬운. 마지막 볼게요. earliest는요, 어떻게 말해요? early, 그 다음에 earlier, earliest, 가장 빨리라는 부사의 최상급이죠. 최상급 앞에는 유일한 거, 그 하나, 바로 최고의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뜻의 뭐예요? 정관사. 더를 꼭 써줘야 된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한번 해석해 보기 전에 최상급의 기본 형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ing 붙일 때, 그리고 er 붙일 때꼭 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음절 단어들은요. 그냥 EST 붙여서 tallest, fastest, smartest라고 하고요. 자음의 끝이 Y로 끝나는 건요. EST 붙일 때 I로 고쳐주고 가야겠죠? 그래서 easiest 형태 보면 Y가 I로 바뀌었다. 마지막,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은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hot의 이 t를 끝에 t를 한번더 써줘서 hottest. 그 다음에 big의 g를 한번더 써줘서 biggest라고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표죠. 선생님이 단어도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약속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 표현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 Pacific Ocean입니다. 이거 뭐예요? 태평양이죠. 태평양은요, is the largest ocean on the earth라고 했어요. Earth는 지구예요.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뭐하다? 가장 큰 바다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태평양은 또는 지구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다. 두 번째, Mary arrived the earliest among us. 자, 여기 한번 여기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상급은요, 범위를 나타낸다 그랬죠, 범위를. 우리 교실에서 또는 지구에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 어디에서 내가 최고를 말하는지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 나타낼 때 in을 붙이거나, of를 붙이거나,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among, 뭐뭐 사이에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바로 이 among이 뭐뭐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Mary는 도착했어요. 어떻게? The earliest, 가장 빨리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 가장 빨리 도착했다. 과거니까 arrived 해서 ed 붙었죠.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해석할 때요. 어디가 최상급 표현인지 우리 친구들이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훨씬 더 쉬워요.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the most를 이제 붙이네. 앞에 있는 더는요, 최상급 할때 붙인다라고 했었는데요. 형용사나 부사에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를 붙인다? 바로 most를 붙인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해요. 바로 비교급 표현에서 우리가 er 대신에 음절이 많은 단어들은 무엇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바로 more. 뭐를 붙인다라고 했죠? 여기 볼게요. This chair is the most comfortable one in the room 이라고 했어요. 앞에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 의자는요, 가장,
가장 comfortable,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것이다. 어디에서? 그 방에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더 모스트는요, 이음절 단어 일부나 삼음절 이상의 형용사 또는 부사. 다시 말하면 뭐다? 바로, 음절이 많은 단어에 EST를 또 붙이면 길어지니까 발음하기

자, 이렇게 이음절 단어나 삼음절 이상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The most를 붙이고 나서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써준다. The most useful 또는 the most famous, the most difficult, the most expensiv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해석하는 건데요. 해석하기 전에 어디에 밑줄 그어볼까요? 자,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최상급 표현을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볼게요.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그러면 더부터 most 붙이고 delicious 여기까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것은 가장 뭐한 거다. 맛있는 케이크다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2번 볼게요. Cats is the most famous musical. 자, 그러면 Cats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Cats라는 뮤지컬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S 붙었는데 이거 선생님 복수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무언가 이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뭐 연극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뮤지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인칭 단수로 우리가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단수 명사로 해석해 주면 되니까 is the most famous 여기까지가 최상급 표현이 되겠죠. 캐츠라는 뮤지컬은요, 가장 유명한 무엇이다? 뮤지컬이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음절이, 그러니까 딱 보면 여러분들, 아, 이거 모음이 되게 많네? 모음이 많은 단어는 내가 EST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대신 뭐 붙인다? most 붙여줄 건데 그 앞에 우리가 최상급은 항상 더를 붙여서 이야기한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기본적인 형태 배워보았는데요. 독해하면서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대충 레이디가 청소하는 거 너무 귀찮아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가장 청소가 잘안돼 있는 물건, 그리고 가장 더러운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리모컨. 우리말로는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장 더럽대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Guess what the dirtiest thing is in your house? Guess. 추측하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문장에서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주어는 어디 갔고? Guess. 그냥 동사부터 확 먼저 튀어나왔네. 자, 이럴 때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명령문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는 아직 명령문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명령문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최상급 끝나면 이제 명령문 배울 거거든요. 자, 먼저 잘 보도록 할게요. Guess. 여기서 보통 명령은 뭐뭐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를 생략해버려요. 주어가 있다 없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뭐뭐 하라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you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uess what? What은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guess what? 한번 무엇인지 생각해봐. 여기까지. The dirtiest. 오, 우리가 배웠던 뭐가 나온다? 바로 최상급 표현. 가장 dirty. 원래 dirty 이거잖아요. 그런데 y로 끝나니까, 자음에 y로 끝나니까 i로 붙이고 est 붙여서 dirtiest.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 어디에? In your house. 너의 집에서 여러분 최상급을 나타내는 범위가 뒤에 나왔습니다. 자, guess what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dirtiest thing is라고 나왔죠? what은요, 여러분 뭐냐면 접속사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그리고 동사 나왔죠? 자,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앞에 있는 거는요, 주어가 없어요. 하지만 동사부터 튀어나왔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절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을 guess, 뭐 해봐? 추측해봐. You can think of the toilet. 자, you can think of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you가 주어가 되고요. can
think 여기까지가 뭐예요? 동사가 되겠죠?

You can think. 너는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think of가 나왔네. 자, think of는요, 무엇무엇을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Think of the toilet. 뭐예요? Toilet은 화장실이죠. 화장실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think 다음에 보통 우리가 about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think 다음에 of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막 구분지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럴 땐 이걸 써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think about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요. 내가 하루 종일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 내가 여행 가는데 여행 갈 계획을 아주 고심해서 짜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think about traveling. 나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think of는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의견을 물어볼 때, 갑자기 이렇게 의견 물어볼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는 우리가 의견 물어볼 때도 think about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좀더 시간을 들여서 좀 온전히 생각하는 건 think about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think of는 좀 문득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think of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너 갑자기 집에서 가장 더러운 거 생각해봐. 그러면 문득 내가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 나 이거 화장실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think of the toilet이라고 했어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is one of the cleanest items. 오, 여기 뭐야? 저 여기 노랗게 표시된 거 있죠? 이거 최상급 표현인데. 자, 근데 선생님, 자, it is one of. 자, 이런 거 표현 우리 친구들 처음 봤을 거예요. 최상급 표현이기도 해요. One of. 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요. 최상급하고 여기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예요. 뭐의 하나냐면, of the cleanest items. 가장 깨끗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 화장실이요? 이 변기가요? Toilet은 변기를 말하죠. 아니, 이 변기가 가장 깨끗한 것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럴 수 없는데. 변기 되게 더럽잖아요, 우리 친구들. 왜 그럴까? The answer, 답은요. Answer is the TV remote control. 뭐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컨이래요. 이? It is the dirtiest of all. 나왔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뭐하다? Dirtiest of all. Of 뒤에 나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이거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거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 있는 이 A 옆에 있는 it은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장 깨끗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B에 나타난 it은요, 가장 더러운 걸 말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리모컨을 말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제 여기 해석할게요.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해요. 무엇을? The toilet. 변기는요, is the most unpleasant. 최상급 표현 나왔습니다. 가장 불쾌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끊고, the toilet, 여기도 주어고, is도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다? 접속사가 생략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이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변기는 가장 불쾌한 거라고 생각하죠. So, 그래서, they often, 우와, 이거 뭐예요? 오랜만에 본다. 이거 빈도부사.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 잠깐 보고 갈게요. 빈도부사, 이거 뜻 뭐예요? 종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뭐예요? clean. 청소해요. 그것을. 그래서 자주 또는 종종 청소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빈도부사의 위치는요, 비동사,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조동사, 어떻게? 조동사 뒤에 위치하고요. 여기서는 clean이라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죠? 일반 동사가 여기 있고,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종용.

청소해요. But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어 나왔고요. Hardly clean. 어떻게요? 거의 청소하지 않아요. 뭐를요? The remote control. 리모컨은 거의 청소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이 hardly도 빈도부사. 오, 빈도부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Hardly라는 건요, 지금 clean이라는 일반 동사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위치, 빈도부사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hardly는요, 어떤 거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ot이랑 절대 쓰이지 않는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부정의 뜻을 꼭 넣어서 해석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다? 청소를 한다 안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거, 집에서 가장 더러운 건 무엇이다? 바로 리모컨 컨트롤이다. 변기는 우리 친구들이 뭐 사람들이 대부분 더러울 것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더럽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주 뭐 한다는 거예요? 청소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밑줄 친 A에서 C 중 가리키는 것이 다른 하나는 우리 아까 A는 변기라고 같이 해석하면서 봤고요. B는요, 뭐예요? B는 리모컨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C만 보면 되죠? C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 그것을 자주 종종 청소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통 it을 보려면요, 이 문장의 앞부분으로 가야 돼요. 앞부분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people think the toilet is the most unpleasant. 그럼 여기서 말하는 it 뭐예요? The toilet은 말하겠죠. 더럽다고 생각해서 더 자주 청소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에 나오는 it은 곧 무엇이다? 바로 변기가 된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다른 하나는 바로 정답 2번 리모컨이 되겠죠. 2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언급된 물건은 뭐예요? 냉장고, 변기, TV 리모컨. 뭐예요? 3번 TV 리모컨이다. 자, 문제는 사실상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봐야 했던 건 뭐예요? 최상급. 오늘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최상급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앞에 무조건 뭐 나온다? 더 나오고요. 형용사나 부사에 뭐 붙인다? EST 붙여준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법 하나 뭐였어요? The 다음에 most 붙여주고요. 형용사나 부사에 뭐 나온다? 원급 나온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형용사 부사의 단어가 무엇이어야 된다? 이음절 단어의 일부거나 삼음절 이상의 단어가 나와야 된다. The most beautiful. 모음의 수가 좀 많다 싶으면 무엇을 붙이면 된다? The most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독해에서 하나 더 봤어요. 어떤 거 봤냐면 빈도부사. 빈도부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이나 또는 행동,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절대 발생 안 하면 뭐였어요? Never. 그리고 항상 발생하면 always. 그 사이에 있는 거 뭐였어요? 때때로, 가끔씩, sometimes. 그 다음에 종종, 자주, often, 보통. Usually 이런 것들 우리 같이 봤었죠? 빈도부사의 위치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최상급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형태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더 붙고 형용사 부사에 EST 붙거나 또는 the most에 모음이 많이 있는 단어들 나오면 the most 붙여주는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너무 많아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요. 앞으로도 최상급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선생님이 반복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 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영문법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함께하는 7번째 시간이고요. 유닛 5, 셀 수 없는 명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다들 잘 도전하셨나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네, 선생님이 예시 정답으로 두 가지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She is a wise woman. 그녀는 현명한 여자이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wi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일어난다. 어떻게? 일찍 일어난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 하나씩만 있어도 다 되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는요. 바로 jam 그리고 water 이 셀 수 없는 명사를요. 어떻게 수량을 표현을 할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도 물질 명사라는 거 배워볼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잼 그리고 물은요 물질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잼 두 병, 물 한 병 이런 식으로 수량을 표현해 주거든요. 강의를 잘 들어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개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6쪽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봤어요. A boy, 한 명의 소년, boys, 소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셀 수 있는 명사였죠. 셀 수 있기 때문에 on나 on을 사용할 수 있었죠. A boy, an appl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개, 여러 명을 나타내는 복수 형태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셀 수 없는 명사는요. 당연히 하나, 둘, 셋, 셀 수 없기 때문에 어와 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형도 당연히 없겠죠.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가 이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되는 명사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일단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 두 개라고 셀 수 없는 명사들 이것을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어와 언과 함께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 예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don't have money. 자, 나는요 없다. 무엇이 없다? 돈이 없다 라고 나와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물결 표시한 이 명사가 바로 돈.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돈은요, 우리가 돈 한 개, 돈 두 개 이렇게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a money, two monies 이렇게 못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 달러, 원 이런 화폐 단위는 셀 수 있어요. one dollar, two dollars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는요 우리가 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ne dollar, two dollars 이런 거는 네, 가능합니다. 알겠죠? Money, 돈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다. The boy is drinking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도요, 액체잖아요. 우리가 액체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orange juice 아니면 orange juices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없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물질 명사라고 하면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볼까요? We use flour, eggs, milk, and butter to make bread. 자, 우리는요, 밀가루,

달걀, milk, 우유, and butter. 버터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 To make bread.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이 단어들이 물질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쌤, 그러면 요 X는요? 네, 달걀은 우리가 셀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달걀. 달걀 한 개, 두개셀수 있거든요. 근데 flour, 밀가루, milk, 우유, butter, 버터, bread, 빵은 우리가 셀수 없는 물질 명사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도 한번 볼까요? 자,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뭐 사랑, 행복 이런 거는 우리가 만져지지 않잖아. 보이지도 않고 셀수 없는 추상 명사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요. Everyone wants peace. 모든 사람들은 peace,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요 peace, 평화가 바로 추상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유 명사 볼게요. 고유 명사는요. 어떤 나라의 이름, 도시 이름 또는 사람 이름처럼 어떤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는데요. Seoul, 서울은 is the biggest city in Korea. 한국에서 어떤 도시이다? 가장 큰 도시이다라는 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고유명사는요.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세 가지 명사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물질 명사에 집중을 합니다. 물질 명사. 네. 자, 그러면요. 물질 명사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milk, 우유, sugar, 설탕, pizza, 피자, chocolate, chocolate, cake, cake. 이런 명사들은요. 물질 명사에 해당이 돼요.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수 없는 물질 명사라고 분류합니다. 쌤, 근데 저 분명 피자 한 조각, 두 조각 셀수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각으로 수량 표현은 따로 할수 있어도 요 피자라는 것 자체는 못 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자 한 조각, 피자 두 조각 수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뒤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물질 명사 예외를 한 번만 볼게요. 물질 명사는 셀수 없기 때문에 어랑 언을 쓰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를 쓰는 경우요. 딱세 가지 경우 한번 볼게요. 일단, 요 paper. 종이거든요. 종이도 물질 명사라서 우리가 셀수 없어요. 근데, a paper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a paper는 무슨 의미냐? 종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신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그래서 a paper이라고 하면 종이 한 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도 아니고요. 그냥 신문 한 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자나 케이크도요, 피자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온전한 그 피자 한 판. 한 판의 피자를 우리가 피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요, 케이크라고 하면 온전한 그 하나의 둥그런 케이크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를 붙여서 케이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이지만 이렇게 어가 붙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한 피자 한 조각 어떻게 표현해요? 자, 바로 a piece of 한 장의 한 조각의 이렇게 수량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pizza,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이렇게 우리가 수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 연습 문제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요, 셀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로 구분을 해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 셀수 없는 명사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자, 보니까 런던. 무슨 명사죠? 고유 명사. 런던이라는 도시.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에밀리. 사람 이름이죠. 이것도 고유 명사입니다. 아, 2번, 3번은요? 셀수 없는 고유 명사에 해당되는,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번을 보니까 love, 사랑이라는 어떤 명사죠? 사랑,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 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9번도 보니까 peace, 평화가 나오죠. 우리 아까 봤던 단어인데요. 평화도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망고 주스. 망고 주스라는 액체가 나오는데요. 이 액체도 우리가 셀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네, 그 물질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셀수 없는 여기 물음표에다가 방금 우리가 분류한 명사들 쭉 적어 볼게요. 일단 2번에 런던, 3번에 에밀리, 그리고 7번에 주상명사, 9번도 주상명사, 10번에 망고 주스, 물질 명사까지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star, 별 1개, 별 2개 셀수 있고요. carrot, tomato, 당근 2개, 토마토 3개 셀수 있죠. 자, 그리고요, 쿠키, 그쵸? 쿠키도 1개, 2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 dolphin, 돌고래도 우리가 돌고래 한 마리, 여러 마리 셀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분류 다 해봤는데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물질 명사 앞에 어가 붙는 예외 봤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죠? 신문은요. A paper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의 케이크, 피자 앞에도 어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번의 신문 한 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a paper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때는 종이란 뜻이 아니고 신문이라는 뜻이 된다. 자, 2번은요. 종이가 한장 있습니다. 이거는요. 종이 한 장이라고 해서 A piece of라는 걸로 우리가 수량을 표현할 수 있겠죠.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요, 온전한 피자가 한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를 붙여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 pizza라고 써볼게요. 네, 바로 4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피자 얘기 나왔으니까 5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온전한 피자 한 판은 a pizza고요. 피자 한 조각은요, a piece of pizza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4번, 6번은 케이크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각으로 된 케이크가 있고요. 온전한 케이크 하나가 있어요. 온전한 케이크 하나에는 어를 붙여서 우리가 케이크라고 쓴다고 배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요,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개념 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베이직 컨셉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번에는요, 물질 명사의 이 수량 표현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피자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할때 어떤 표현 활용했죠? piece of.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가 이 수량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요, 물질 명사를 담는 이 용기로 우리가 수량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담는 용기. 예를 들면, 그릇, 뭐 병, 캔 이런 것들로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 숫자를 써주고요. 그 용기를 써주고 of 물질 명사 이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drank a glass of orange juice for breakfast. 자, 아까 전 선생님이 뭐라 했죠? 오렌지 주스는 셀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한 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A glass of 한 잔인데요. 무엇에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잔, 그 용기로 오렌지 주스가 한 잔인지, 두 잔인지, 세 잔인지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액체가 뭐 유리잔에 담겨 있으면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a glass of, 그쵸? A glass of water, 물한 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오렌지 주스가 그냥 손잡이가 있는 컵에 담겨 있어. 그러면 A cup of orange juice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시에 A cup of tea라고 나와 있죠? 차한잔 이렇게요. 또는요, 이 액체가 병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은요, 영어로 bott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ottle of juice,
주스 한

병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a glass of, a cup of, a bottle of 이렇게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용기 자체는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두 개 이상이면 용기를 복수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There are two bottles of Coke in the box. 상자 안에는요. 콜라 두 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wo bottles of 두 개라고 우리가 복수형으로 그 용기를 세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표를 보면서 수량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요. tea, coffee, 차나 커피는요.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잔에 남기죠. 그래서 a cup of tea,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수량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 carton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텐데요. 어떤 종이 팩 같은 거, 우유 팩 같은 걸 우리가 cart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우유라든지 아니면 fruit juice, 과일 주스가 담겨 있죠. A carton of milk, 우유 한 팩, two cartons of milk, 우유 두 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ar이 나와요. jar. jar은요, 그 병인데요. bottle과의 차이점, bottle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병 같은 걸 얘기하고요. jar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넓은 병입니다. 꿀이라든지 잼을 담는 그 병이에요. 그래서 a jar of jam, two jars of honey로 우리가 수량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물질 명사의 형태를 나타낸 말로도 우리가 수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은요. 용기였죠, 용기. 이번에는 그 형태를 나타낸 말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get me a loaf of bread? 자, 여기서 a loaf of bread라고 하면 빵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빵 한 덩어리를 사다 줄 수 있니? 빵의 그 형태,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세는 단위를 써서 수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단위로 고기를 세냐? 킬로그램, 1kg, 2kg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Let's buy 2 kilos of meat. 고기 2kg를 사자. 이럴 때 우리가 2 kilos of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그 물질을 담는 용기에 이어서 형태나 세는 단위로도 수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표를 통해서 물질 명사의 두 번째 수량 표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은요. 아까 어떻게 표현해 줬죠? 빵 한 덩어리로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라는 의미인데요. 빵 두 덩어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two loaves o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는요, F 뒤에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F를 V로 바꾸고 ES를 바꾸는, 네, 이 복수명사의 형태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A loaf of, two loaves of. 자, 그리고 우리 요 아래에요. A kilo of meat. 지금 보면요, 고기를 세는 단위,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ar of soap, a bar of chocolate. 보면은 soap, a bar of. 비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보통 하나의 비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bar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초콜릿도요. 이렇게 네모난 바 모양이다 라고 해서 a bar of chocolate 이라고 써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표현들 한번 또 볼 텐데요. 치즈 한 장, a slice of cheese 또는요.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차이는요. slice라고 하면 좀 더 얇게 썬 그 한 장을 뜻하고 piece는 좀 낱개로 나온 그 치즈 한 개를 의미를 합니다. 둘 다 써요. 마지막으로 종이는요. a sheet of paper, a piece of paper. 둘 다 종이 한 장이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2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냉장고 속의 물건에 대한 표현이 옳은 것을 골라 체크 표시해 보는 거예요. 1번에 seven bars of egg. 오, 벌써 이상해요. egg는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7개의 달걀, 7X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2번은요, a can of coke, 콜라 한 캔, a can of, 캔에 담겨 있으면 그 용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알맞은 표현이죠. 3번입니다. 2 cups of water. 물 2컵, 쌤 괜찮지 않나요? 할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물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병에 담겨 있잖아. 그래서 2 bottles of water. 이렇게 고쳐줘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3 cartons of orange juice. 카튼이라고 하면 그 종이팩이라 그랬죠. 오렌지 주스 3팩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팩에 딱 나와 있죠. 알맞은 표현 되겠습니다. 5번에요. A piece of cake. A piece of라고 하면 한 조각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 보니까요. 한 조각의 케이크 아주 잘 나와 있어요. 5번 올바른 표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6번 볼게요. Three loaves of cheese. 아까 우리 a loaf가 무슨 뜻이었어요? loaf는요. 네, 덩어리란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언제 썼냐면 빵한 덩어리 할때 썼어요. 물론 그 치즈도 진짜 큰한 덩어리는 loaf라고 쓸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치즈가 이렇게 얇게 썬몇 장이에요. 세 장인 것 같아요. 세 장이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loaves라고 쓰면은 사실 덩어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Three slices of cheese. 네, slice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겠죠. 치즈 세 장이요. 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 카드 중에서 필요한 말을 활용하여 쇼핑 목록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요. 우유가 a carton of milk. 우유 한 팩이 나와 있는데요. 1번. 고기가 3kg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 고기는 킬로라는 단위로 해줬죠. 그러면 3 kilos of meat. 고기 3kg.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Water. 물이 있는데요. 물이 어디에 담겨 있죠? 병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 3병. 3 bottles of water.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좋아요. 자, 3번에 bread, 빵이 나옵니다. 우리 빵은요, 아까 어떤 걸로 표현해줬죠? 덩어리라는 그 형태. A loaf of bread라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입니다. 그러면요. Two loaves of bread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 loaf라는 명사는요, 복수 형태가 될때 f가 v로 바뀌고 뒤에 es를 붙여준다. 잘 봐두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chocolate이에요. chocolate은 이렇게 막대 모양의 바라고 해서 a bar of chocolate이라고 표현을 해줬죠. 두 개니까요. two bars of chocolate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잼이 있는데 잼이 어디에 담겨 있죠? 이렇게 입구가 넓은 큰 병이요. 이런 병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jar이라고 했죠. jar. 근데 한 병이니까요. a jar of jam. 잼한 병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실생활 대화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문법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요리사랑 학생들이 나와요. 요리사가 뭐라 그래요? We are going to make an easy breakfast. 우리 오늘 쉬운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Great. What do we need? 좋아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니까, 우유 한 팩과 시리얼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1번에 지금 요리사의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완성해 보는 겁니다. We need a carton of milk. 지금 우유 한 팩이죠. 우유 한 팩. 그 다음에 이어서 시리얼 한 그릇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릇은요. bowl이라고 그래요. bowl. 네, 그러면 a bowl of cereal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유 한 팩과 시리얼 한 그릇. 이어서 2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위 만화 물음표의 숨은
요리

0: 재료들이래요. 지금 보니까 치즈 한 장, 그리고 빵. 빵도요? 여러분, 이거 덩어리 아닙니다. 덩어리인 빵을 우리가 얇게 썰면은 빵두 장이 되겠죠.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필요합니다. We need. 자, 치즈 한장 써볼까요? A slice of cheese. And, 그리고요. Two. 자, 이 경우에는요, 빵두 조각이라고 해도 되고요. 두 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가능한데, 둘다 써볼게요. And two slices. 또는요, pieces of bread.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치즈 한 장과 빵두 장, 두 조각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What are the cook and the boys going to do today? 오늘 요리사와 소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여기에 We are going to make an easy breakfast. 우리는 오늘 쉬운 아침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쉬운 아침을 만들 거다라고 적어볼게요. 자, 일단 그들이라는 대명사 they 써주면 되겠죠. They are going to. 그들은 할 것이다. 무엇을요? 만들 것이래요. Make. 자, 근데 무엇을 만들 것이다? 쉬운 아침 식사를. An easy breakfast.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유닛 다 끝내봤고요. 마무리 포인트 통해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셀수 없는 명사 세 가지 종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바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명사. 그리고요.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명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 이름, 사라 이름처럼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우리는 오늘 이 물질명사라는 거 한번 봤어요. 자, 물질명사. 짜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질명사였습니다. Coffee, rice, honey, paper, milk, bread, soap, cheese. 다셀수 없는 물질 명사였는데요. 이것들을 어떤 용기나 그것을 담는 용기, 이것의 형태, 세는 단위로 나눠서 수량 표현을 할수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담는 용기로 셀수 있는 것들만 한번 쭉 묶어볼까요? 커피는 컵에 담을 수 있고요. 쌀도 그릇에 담을 수 있고, 우유와 잼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담는 용기로 수량을 표현했었고요. paper, 종이, bread, 빵, soap, 비누, 그리고 cheese. 이것들은요, 그 형태 또는요, 그것을 세는 단위로 우리가 수량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냐?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A bowl of, a cup of, A carton of, a jar of. 이렇게 우리가 용기로 수량을 표현을 했고요. 형태와 세는 단위도요. A bar of, a slice of, a loaf of, a piece of 라는 표현들로 우리가 셀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너무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잼두 병, 물한 병을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 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5: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41강. 자, 저희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분사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준동사 삼형제 중에 막내가 되겠습니다. 막내인데 가장 복잡하고, 자, 내용이 좀 가장 많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 집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을 모으고 모아서,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생김새. 몇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분사는 ing와 ed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정확하게라고 하는 이 부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정보는 어설프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분사의 차이점, ing와 ed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후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는 퀴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먼저 형태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요거는 90% 이상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분사는 일단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요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분할하다 라고 할 때 분자예요. 나눌 분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분사는 이제 participle 이라고 하는데요. participle 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누다의 뜻이 전혀 없어요. 자, 요 분사는 누가 만든 명칭이냐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점, 형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해서 준동사 중에서 형태가 두 개로 나눠진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자, 강조한 명칭이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칭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통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이미 우리 앞쪽에서 여러 번 다뤘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는 명칭의 일관성을 고려해 보면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더 좋았어요? 동형용사라고 짓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형용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뭐 이미 다 확정되어서 누구든지 다 분사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서 저 혼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동형용사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형용사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도로, 자,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ing의 분사와 그 다음에 ed의 분사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ed의 분사는 모두 있죠?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죠.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어때요? provide, provided, provided 이런 식으로 그냥 3단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ed는 누구랑 조심해야 돼요?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문장 안에서 ed가 탁 나왔는데 얘 동사예요? 아니면 분사예요?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어떤 ed가 동사고 어떤 ed가 분사인지 식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불규칙 동사는 오히려 b와 c,

ABC라고 했을 때, 1, 2, 3이라고 했을 때, 2번과 3번의 형태가 다르게 생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게 생긴 거는 형태상으로 얘가 동사야, 분사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 문장 안에서 적용해 볼 때는 더 수월한 측면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NG는 이미 여러분들과 앞쪽에서 동명사 편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동명사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1, 2, 3 한번 대보세요. 1번 사용된 위치에 따라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분사라고 한다. 2번 사용된 자리가 근데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 자리 같은 경우에 특히. 자, 그런 경우에는 문맥을 활용한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없으나 동명사로 해석해도 되고 분사로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다만, 자, 현재 분사는 요 1, 2, 3번 중에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용된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 자, 만약에 둘다 사용될 수 있는 위치라면 자, 그때는 동격 관계를 활용해서 자, 보호 자리에서는 좀 동격관계가 주어와 성립되면 명사니까 동명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사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 자, 두 가지 형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자, 요 얘기는 한번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provide, provided, provided 이런 거죠? 1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동사라고 부릅니다. 2번은 뭐라고 부르죠? 똑같이 생겼으나 과거 동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3번만 뭐라고 부르죠? 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본격적으로 분사의 역할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역할이 뭐죠? 그냥 한마디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 하죠? MA 아니면 C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MA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MA부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데 옆에 있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 저 이름은 기억하셔도 되고, 뭐 기억 못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뭐뭐 하는의 의미로 보통 해석되고, 명사는 수식한다. 이럴 때 우리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수식의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한정, 제한. 자,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간인가요? 예. 네. 자, 132강 정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식, 제한, 한정, 설명. 다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 명사를 수식하고 제한하고 한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사용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 나 저거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수식적 용법. 뭐 하셔야 되죠? 예문 보셔야죠. 자, 일단 나머지 뭐 비동사 이하는 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주어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입니다. 그런데 자, existing이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와 있네요. 존재하고 있는 법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existing은 자, 뭐라고 주로 번역한다라고 했어요? 기존의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요 예문이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예문이 아닙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한번 썼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이해를 잘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식의 위치, 어떤 때는 앞에서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은 뭐죠? 자,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원칙은 뭡니까? 한 단어가 수식하면 앞에서 하는 거고요. 두 단어 이상이 하면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형식 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sting이 데리고 나온 수식어구가 없을 때는, 홀몸일 때는 저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completely satisfactory. 만족스럽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팔고 있는데요, 신발을. 자, 어떤 가격에 팔고 있어요?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Discounted price라고 하면 이거는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iscount는 명사로도 많이 쓰지만 동사로도 무엇무엇을 뭐 할인하다. 그죠? 가격을 할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ED형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예문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식적 용법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고요.

자, 근데 C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이 말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원래는 저 ing가 서술어인데 그 ing의 시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혹은 ed가 서술어인데 ed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앞에 아무 뜻도 없는 비동사를 붙여서 우리가 시제를 표시한다. 형용사 보호에서 앞쪽에 형용사가 시제를 스스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동원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자, 그래서 보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비동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이죠. 자, 다만 이제 ing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ing는 쓰고 있다니까 당연히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출신이니까 이하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긴 쓰는데 어디에다 써요? 종이 위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자, 지금 요거를 요 위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비동사가 보호인 것이고, writing 이하는, 자, 분사의 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 be plus ing를 전체의 하나의 진행형 동사로, 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 요 강에서,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요 강에서만, 자, 요거를 갖다가 보호로 볼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동사로 취급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어순 하나 흐트러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분사도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MD가 오는 것처럼 목적어와 MD가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호로 사용된 케이스 ing 한번 보셨고요. 그럼 ed는 그러면 보호 안 하겠습니까? 하죠. ed가 보호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수동태 동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얘가 특정 시제가 없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비동사가 붙어서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역시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 B를 동사로 보고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보호인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자, 다만 display는 뭐뭐뭐를 전시하다의 타동사지만 이 아이는 이제 과거분사가 됐고 과거분사에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구조로 쓰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부사구만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ome shirts are displayed for sale in the store.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몇몇 셔츠들이 점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매를 위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두 개는 묶어서 수동태 동사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앞쪽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 역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ing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요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보다 위대한 이론은 없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자, a sleeping boy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번 외워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클래스에서도.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Sleeping boy 안에, 자, 저 뭐라고 해석해요? Sleeping boy를? 과거에 잤던 소년이에요? 아니, 앞으로 잘 소년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자고 있는 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구조도 뭘까요? 아, 능동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g 분사의 공식 명칭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ing 분사라고 여태까지 거의 불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것 같고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동의 구조니까 앞쪽에 쓰인 동사가 일형식이냐 오형식이냐에 따라서 일형식과 오형식의 능동 구조에 있는 필수 성분들이 뒤쪽에 동반되어야 하는 동사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Existing law. 자, 존재하고 있는 법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 existing은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면 시제가 현재예요? 네, 지금은 우연히 현재예요. 요건 지금 일형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가 현재니까 existing도 현재인 거예요. 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

0: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만 현재의 개념이 ing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와 같은 시점에 진행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게 현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현재 이러이러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재 개념이 있었다면 앞에 뭐하러 is를 씁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안에 현재 안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현재 분사지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강조드릴 거고요. 두 번째 보호적 용법으로 사용된 writing은 이 아이에 뭘 취했어요? 당연히 write가 타동사니까 삼형식 구조로 이 아이에 목적어와 부사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름 분사는 어때요? 자, 이미 앞쪽에서 다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 broken window.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예문보다 위대한 이론은 없어요, 여러분들. 끝.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깨진 창문입니다. 앞으로 깨질 창문이 아니고요. 깨지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진행도 아닙니다. 자, 완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도 뭐예요? 수동 구조죠. 수동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도 이름이 과거 분사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해석은 당연히 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뭐 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삼형식에서 오형식의 수동 구조에 맞는 필수 성분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 2형식은 어떻습니까? 뭐뭐 당하는 명사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사 수식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예문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자,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삼형식 동사의 지금 수동 구조이기 때문에 일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삼형식 동사죠. 뭐뭐뭐를 전시하다. 따라서 수동 구조가 되면 일형식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 아이는 부사적 수식어만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팔고 있어요. 뭐를요?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는 거죠, 신발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were가 와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완료가 여러분들 과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점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오늘 정리하실 내용들 ing와 ed 분사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가겠습니다.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건 주관식으로 할줄 알아야죠.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명사 수식 못하는 게 누구예요? 뭐뭐 당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동사의 ed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분사가 못하는 역할이 있어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구 역할을 못해요? 당연히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 정리가 좀다된것 같은데요. 분사의 기본에 대해서, 자, 오늘 강의를 드렸어요. 아마 그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좋은 복습을 통해서 내일 모레 반복 연습도 하시면 충분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돌입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쑥쑥 올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혹시 몰랐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덩달아 재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곧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강의를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2: Hello!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2: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1: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country라는 거, country, 보통 나라라고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country mouse라고 하면은 시골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와 시골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는 친구들도 많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같을지 다를지.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라고 되어 있네요. A little mouse. 작은 찍찍찍 쥐입니다. 작은 쥐. 어떤 쥐냐면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근데 작은 쥐라고 하면은 작은 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Who lived, 살았는 쥐예요. 어디에 살았는 쥐냐면 in a busy, 바쁘고 bustle이라고 하면은 bustle, 여기 있죠. bustle, 바삐 움직이다. 아, 북적한, 여기서 bustling이라고 하면 북적한이 되겠죠. 막 북적북적한, 바쁘고 북적북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쥐는 was on a train, 기차에 탔습니다. 기차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차였냐면 to the country, 시골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untry, 우리가 보통은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시골의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뭐 하려고 시골에 가냐 하면은 그는,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는 그의 사촌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맞죠?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The town mouse was excited. 도시지는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어디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as라는 것은 뭐뭐 했기 때문에 a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사 as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흔히 쓰이는 의미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그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보지 않았다고요? 시골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간다라는 도시지가 시골에 가는데 사촌을 보러 가든 누굴 보러 가든 시골에 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에 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과연 시골은 이 도시지가 느끼는 시골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 우리 친구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정답을 이야기할 텐데요. 아, 우리 친구들 이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뭐 최근에도 그렇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이두 문장 중에서 중복되는, 즉두번 나온 단어를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또한 두번 나온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대신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한권 가지고 있다. It is very interesting. 그 책은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바로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의미상 봤을 때 반복되는 단어는 a book이랑 it이 되겠죠. 맞죠? a book이랑 it을 합칩니다. 막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면 a book it 이렇게 합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it이 주어 자리에 있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사람, 사물, 동물 중에 사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that이나 which가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표가 있었죠. 과거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at이나 whi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결과물, I have a book that is very interesting. 이 문장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있냐면 that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that is very interesting은 바로 a book, 책한 권, 맞죠? 책 이죠. 이책 하나를 수식해주고 있죠. 화려하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의 퀴즈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이 that is very interesting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 여기에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되어 있죠. 절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큰절한다. 이 절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종교적인 시설, 그 절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장. 그렇죠?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을 바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이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a book이라는 명사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공하는 이 a book이 어떤 book이냐?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우 재미있는 book.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형용사로 만들면서 이 어떠한 명사, 여기서는 book이 되겠죠. book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제공해주고, 어떨 때는 뭔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재미있는 책,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주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0: 문장은 사실은 빼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기 앞에 있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살아 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 절은 삭제해도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anwhile. Meanwhile은 한편이 되겠죠. 한편. 그동안에도 됩니다. 그동안에 혹은 한편. The country mouse. 시골쥐는 was hard at work.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다고 열심히 일했냐면,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누가 옵니까? 도시쥐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After a long journey. journey라는 것은 여정, 여행이 되겠죠. 도시에서 시골로 길게 갔잖아요. 오랫동안 갔잖아요. 그래서 긴 여정이나 여행 후에 the town mouse arrived. 도시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겠습니까? 따로 적어주지 않더라도 시골에 도착했다 혹은 시골쥐에게 도착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e cousins. 아, 도시쥐, 시골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사촌들 혹은 the cousins, 사촌들은 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사촌들은 누구예요? 바로 도시쥐, 시골쥐겠죠. 이렇게 똑같은 영어는 똑같은 표현을 다시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지 시골지 혹은 two mic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cousin 사촌들은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촌들은 greet이라는 것은 환영하다 맞이하다. 반갑다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each other 서로 서로를 joyfully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겠죠. Hello. 예, 시골쥐야. 사촌, 형. 이렇게 맞이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Hell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라고 되어 있네요. 시골쥐는 showed off, show off라는 것은 자랑했습니다. 저 우리 집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집을 in a tree trunk, tree 어디에 있는 집이었냐 하면 바로 나무 몸통, trunk라는 것은 몸통입니다. 나무의 그 중간에 있는 몸통이 되겠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몸통입니다. 나무 몸통 안에 있는 그녀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It was simple. 그 집은 아주 단순했지만, but warm and cozy. 따뜻하고, cozy. cozy라고 하면 아늑했습니다. 아, 포근하고요. 아늑했습니다.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도시지가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집이랑 그렇게 닮진 않았네. 나의 집처럼 보이진 않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집, 도시쥐의 집인 것이죠. 그 집이랑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그렇죠. 이제 좀 쉬었어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The town mouse had rested. Town mouse. 도시쥐가 had rested. Rest라는 것은 쉬다, 휴식을 취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쥐가 좀 쉬고 나서 이긴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기차를 타고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The country mouse took him. 맞죠? 시골쥐는 이제 도시쥐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뭐 하려고?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Next door. 연문이니까 연문이라는 게 같은 집에 있는 연문이 아니라 옆집이 되겠죠. 옆집이나 혹은 이웃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만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여기서 they는 누구겠습니까? They는 바로 여러 동물들이 되겠죠. 동물들은 crowded는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round라는 것은 주위의 사방에, 이 쥐들 주변에, 즉 도시쥐 주변에 모여들었겠죠. To greet him.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전부 다막 맞이하는 이런 소리를 내겠죠. 환영해. 동물의 목소리라면 그런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맞이하기 위해서 주변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도시지와 시골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0: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Journey. Journey.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Greet. Greet.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Show off. Show off.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Cozy. Cozy.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Rest. Rest.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Round. Round.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unk라는 것인데요. 어휘 확장하기 딱 좋죠. trunk,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trunk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trunk는 오늘 이야기 속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건 차 트렁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trunk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old tree has a thick trunk. 오래된 나무는 두꺼운 트렁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트렁크라는 것은 바로 나무 몸통입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나무 몸통도 두껍겠죠. 두꺼운 나무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elephant picked up food with its trunk. Elephant. 이렇게 맞습니까? 코끼리는 picked up food. 들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집어들었습니까? With its trunk. 이게 바로 트렁크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코끼리 코가 되겠죠. 코끼리의 코로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Put the suitcase in the car trunk. 여기서 suitcase는 여행 가방이 되겠죠.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trunk라는 것은 바로 짐칸이나 차의 뒷부분에 있는 트렁크가 되겠죠. 어떤 차는 앞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렇게 트렁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맥락마다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 1년 반 동안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주력 기업들도 참 많죠. 그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예상보다 큰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업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라서 재미있게 20분을 엮는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Global COVID-19 death hit 4 mill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때 hit은 도달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3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2: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3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느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이죠. 실제로 이제 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전체 지문 가운데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몇 가지 선정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To surpass.
2: To surpass.
1: Contagious.
2: Contagious.
1: To estimate.
2: To estimate.
0: 첫 번째 표현은 정말 많이 보는 표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비행기 추락 사고라든가 혹은 재난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항상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쓰는 표현인데요. The death toll 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망자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o surpass, 뛰어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거 외에도 top 이라든가 exceed 다 뭔가를 뛰어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숫자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쓰죠. Contagious, 전염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ntagious. To estimate, 추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estimate. 자,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d surpassed 4 million. 그렇게 되어 있군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top이라든가 exceed란 단어를 바꿔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어떤 상황이냐를 as를 통해서 구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위기 상태는 increasingly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갈수록 뭐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의 race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라고 되어 있잖아요. Delta variant. 백신과 그리고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이에 누가 먼저 앞서느냐,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종의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It is a race against time. 이라고 했죠. A race. 역시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백신이 먼저 나오게 되면 그나마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백신이 늦고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It is estimated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추산된다라는 거죠.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the toll이라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사망자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산컨대 이 사망자 수는 즉 400만 명이라는 사망자 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다라고 할 때 in traffic accidents, in traffic crashes 그렇게 in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통사고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차량과 운전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에 해당하는 전치사 in을 쓴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2: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0: 두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의 현황입니다.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Operating profit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영업이익이 되겠군요. 삼성전자가 53% 영업이익이 이번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2: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청취를 이렇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파악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일단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글의 흐름과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단어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News keywords. 그래서 확인합니다.
1: Operating profit.
2: Operating profit.
1: Semiconductor.
2: Semiconductor.
1: To forecast.
2: To forecast.
1: Equivalent.
2: Equivalent.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나왔던 operating profit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라는 의미인데요. 뭐 설명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Semiconductor 혹은 semiconductor 본인이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겠는데요. 반도체를 얘기하죠. To forecast.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예측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equival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등한 맞먹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이렇게 되어 있군요. 주어는 여기까지. 그리고 내용은 여기까지. 예.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는 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항상

0: 오르고 내리는 것에 그 오르고 내린다라는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의 사이에는 전치사 in을 쓴다라고 그랬죠. 뭐 유가 인상이라고 하든 뭐가 됐든 항상 in을 씁니다. 아, 이번에 영업이익이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은 바로 금년 세컨 쿼터에 2분기 영업이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뭐다 대충 아실 건데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그 income stateme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come statement. 즉, 소득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손익계산서?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업이 매출이 얼마고, 총원가가 얼마라서, 예,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쭉 정리해놔서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까지 떨어지는 그 내용을 income statement, 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 operating profit이라고 하는 이제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순이익이 떨어지는데,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제 환차손이라든가 금융 관련해서 손익이라든가 이익, 그리고 뭐 법인세 같은 것까지 다 정리했을 때총 남는 금액이 이제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영업을 잘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53%의 신장은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중요하죠. 자,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수요 강세에 힘입은 바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번에 그 신장되는 데큰 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전 세계 최대죠.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왜냐면 이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칩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쉽게 얘기하면 CPU 계통도 있거든요. 인텔이라든가 이런 쪽. 아직까지는 그쪽이 강세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놨군요.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forecast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그렇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으로 12조 5천억 원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dollars. 빌리언은 10억이니까 이는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1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equivalent to를 그냥 or 바꾸셔도 돼요. or란 얘기는 이때 동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은 11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총 매출을 63조, 그중에서 영업이익을 12조 5천억 원 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세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삼성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2: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보셨던 equivalent to something. 뭐뭐와 동등한, 어디에 해당하는 이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써요. 전 세계 노동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6억가량이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산된다는 딱 떠오르죠. 좀 전에 우리가 봤으니까. 일단 주어는 요 정도로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전 세계 한 6억 명 정도예요. 이들이 노동 인력의 20%에 해당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추산되는 거죠. 추산되다, it is estimated. 좀 전에 봤던 표현, 고스란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인력이라고 할 때는 the workforce라고 합니다. The workforce. 한 나라 전체의 노동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빈곤한 삶을

0: 살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게 살다라고 할 때 live in poverty란 말을 쓰기 때문에 to live in poverty 꼭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합이 되고 있나요? It is estimated that 추정컨대 according to some estimates 그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About 600 million people 이제는 압니다. Equivalent to 1 in 5 of the global workforce. 자, 우리가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할 때 A in B를 쓰거나 A out of B를 씁니다. 그러니까 1 in 5 혹은 1 out of 5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20% of the global workforce. 상관없습니다. 편한 쪽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 노동력 인구의 5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약 6억 명이 are working but still living in poverty. 일을 안 하고 노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equivalent to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장 전체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It is estimated that about 600 million people, equivalent to 1 in 5 of the global workforce, are working but still living in poverty.
2: It is estimated that about 600 million people, equivalent to 1 in 5 of the global workforce, are working but still living in poverty.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R&D matters 라고 정했어요. matter를 동사로 쓰면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쓰는 편이죠. 그래서 R&D, 연구개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는 시장 선도 기업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하고는 삼성이 아무 관계가 없고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되겠군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시장 선도 기업의 자리를, 입장을, 입지를 권고히 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투자하다라는 표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To make an investment. 그죠? To make an investment. 그러니까 삼성 Electronics has made huge investments in R&D.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Make an investment. 근데 여러 차례일 테니까 made huge investments in R&D which helps the company blank its position as blank market leader. 자, 앞에는 입지를 공고히 하다 할 때 동사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는 마켓 리더 앞에 관사를 어를 써야 될까? 덜을 써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예. 첫 번째 부분의 경우에 시멘트한 단어 씁니다. 우리 시멘트 알죠? 시멘트. 이렇게 물 부어서 이렇게 아시죠? 그거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cement one's position이라고 하면 입지를 공고히 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as the market leader. 만약에 or을 쓰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the라는 건 하나잖아요. the market leader는 시장 선도기업, 1등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or을 쓰게 되면 더는 아니니까 1등은 아니나 시장 선도 기업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e를 써야 되겠죠. Cement its position as the market leader.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역시 따라해봅니다.
1: R&D matters. Samsung Electronics has made huge investments in R&D, which helps the company cement its position as the market leader.
2: R&D matters. Samsung Electronics has made huge investments in R&D, which helps the company cement its position as the market leader.

0: 오늘도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죠.
1: To surpass.
2: To surpass.
1: Operating profit.
2: Operating profit.
1: Semiconductor.
2: Semiconductor.
1: Equivalent to.
2: Equivalent to.
1: To make an investment.
2: To make an investmen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방송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본편. 우리 오늘은 7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형용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모양형 얼굴용자를 썼네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를 나타내주는 단어인데요. 특히 누구의? 명사의 생김새,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름다운, 이런 거, 맛있는, 멋있는, 이렇게, 뭐뭐한, 뭐뭐인, 이렇게, 뭐뭐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용사의 절치는 누구다?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careful, 조심스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고요. careless, 부주의한, 역시 형용사. right, 옳은, wrong, 틀린, easy, 쉬운, hard, 어려운, quiet, 조용한, noisy, 시끄러운.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careful과 careless가 반대되는 뜻, right과 wrong이 반대되는 뜻, easy와 hard가 반대되는 뜻, 그리고 quiet과 noisy가 반대되는 뜻이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것 말고도 또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 수나 양을 나타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수를 나타내는 것들 볼게요. many, a lot of, lots of. 세 개다, 많은 이라는 뜻이고요. 셀수 있는 명사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few.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a few. 하나 붙었을 뿐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few는 거의 없는, a few는 약간의, 이렇게 조금 있는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몇 개의, 약간의. 또 some. some은 몇몇의라는 뜻이죠. 이렇게 수랑 관련된 형용사들도 있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것들도 볼까요? much, a lot of, lots of. 의미는 똑같이 많은이지만 이 친구들은 뒤에 셀수 없는 명사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little, little 거의 없는인데요. 셀수 없는 명사랑 써요. a little이라고 하면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고요. some은 몇몇이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소유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예를 들어서 내 모자라고 할 때, 이럴 때 쓰는 나의에 해당하는 단어 my, 이것도 형용사예요. 또요, 너의 your, 그의 his, 그녀의 her, 우리의 our, 그들의 their, 그것의 its, 이런 것들도 다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term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apostrophe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s를 써줍니다. terms, term의, our teachers, 우리 선생님의, 요렇게요. 그리고 자,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요. 형용사는 누구랑 절친이다? 명사랑 절친이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역할입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I need a quiet place to study. 나는 공부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 장소인데 어떤 장소라고요? 조용한 장소요. 장소를 꾸며주는 quiet, 조용한 형용사입니다. 또요, I have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친구인데 친구들의 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친구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many도 형용사입니다. many 말고 a few라고 하면요. I have a few friends. 나는 몇몇의 친구가 있다. 약간의 친구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I have few friends라고 하면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 have little money. 이번에는 money,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앞에서 썼던 many, a few, few. 이 친구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쓸수 있는 거, 많은이란 뜻일 때는 much. much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little이라고 했는데요. little은 거의 없는이고요. A little은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이죠. I have little money 하면 나 돈이 거의 없어 라는 뜻이고요.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하면 나는 돈이 조금 있어 라는 뜻입니다. Little, a little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His house, 그의 집. 이렇게 누구누구의 소유관계를 나타내주는 소유격 역시 형용사라고 했죠. Its color, 그것의 색깔. It도 형용사. The boy's bike. 그 소년의, bike는 자전거죠. 그 소년의 apostrophe s를 찍어줬습니다.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형용사가 또 누구랑 잘 어울리냐면 비동사랑 잘 어울려요.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서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 또는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The streets are quiet at night. 여러분, 이것도 우리 1번 봤던 역할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게 2번에서도 명사 혹은 대명사의 성질 상태를 꾸며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다만 위치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첫 번째 역할에서는 명사 앞에 쓰였고요. 두 번째 역할에서는 비동사 뒤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The streets are quiet at night. 이 문장 보시면요. 그 거리는 밤에 조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주어는 뭐예요? 그 거리는 The streets가 주어. 그 다음 동사는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quiet 요 단어 볼까요? 조용한이라는 뜻인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가 합쳐지면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are 뒤에 있는 quiet 이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the streets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이때 보는 보충하다라고 할때그 보거든요. 주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충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자리, 즉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일 수 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Your answer is wrong. 너의 답은 틀리다. 주어는 너의 답은 your answer이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is.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이거는 보어 자리라고 했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답이 어떠한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요. wrong, 틀린이라는 뜻의 형용사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하고 형용사가 같이 합해지면 우리말로는 동사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너의 답은 틀리다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진짜 동사는 is까지만 이고요. wrong은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는 비동사랑도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우리말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형용사는 뭐뭐

바로 끝납니다. 그쵸? 우리 조용하다, 틀리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로 끝나니까 동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사는 비동사까지만이다. 영어에서는 이 다의 역할 누가 한다? 비동사가 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형용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 그림을 맞는 형용사를 쓰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다른 그림 찾기 할 거거든요. 1번 이 그림에서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두 친구를 딱 봤을 때 둘의 체중이 다를 것 같죠? 왼쪽 친구는 과체중인 소년이라고 쓸수 있겠고요. 오른쪽 친구는 마른 소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초 어휘의 단어 다 외우고 오셨죠? 뭐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과체중인 an overweight boy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an 붙여둔 거 우리 이것도 배웠던 내용이죠. 마른 소년이라고 할 때는 a thin boy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왼쪽의 상자는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오른쪽의 상자는요 내용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자, 가득 찬 상자라고 표현해 볼게요. 빈 상자는 an empty box. 또요, 가득 찬 상자는 a full box 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뒤에 있는 box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빈칸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3번은 뭐가 달라요? 왼쪽의 운전자는요, 웃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이분 눈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선도 넘고 있고요. 이분은 조심스러운 운전자고, 이분은 부주의한 운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써줘요? A careful driver. 조심스러운 운전자. 또요. 부주의한 운전자는 a careless drive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번에는 차가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길이 달라 보이죠? 왼쪽 길은 좁아요. 그런데 오른쪽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도 충분히 공간이 남고 있어요. 좁은 길은 영어로 a narrow road, a narrow road라고 하고요. 넓은 길은 a wide road. A wide road라고 합니다. 역시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road를 꾸며주고 있어요. 다음 5번입니다. 두 그림에서 지금 소녀들이 보이는데요. 소녀들의 상태가 조금 달라 보이죠? 왼쪽에서는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쉿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왼쪽 친구들은 시끄러운 소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서는 조용한 소녀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끄러운 noisy라는 형용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noisy girls. 또요, 오른쪽은 조용한 소녀들. Quiet girls가 되겠죠.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답지인가요? 지금 시험지인가요? 시험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은 전부 다 정답이고, 오른쪽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정답, 틀린 정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옳은 형용사, 영어로 right입니다. Right answers, 틀린 답이라고 할 때는 wrong answers라고 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B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를 모두 찾아 밑줄로 표시하세요. 소유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이 뭐였죠, 여러분? 누구누구의 이렇게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우리 살펴봤는데요. 나의라고 할 때는 my, 너의라고 할 때는 your, 그의 his. 그녀의 her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소유격이거든요. 이것도 포함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ir is light. 공기는 가볍다. 주어는 air, 동사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light. 이 부분이 바로 형용사죠. 가벼운이라는 뜻인데요. 비동사하고 함께 쓰여서 우리말로 하면 가볍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The wind is strong in spring. 봄에는 바람이 강하다. 주어는 the wind이고 비동사 is가 쓰였어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strong이 보이네요. strong은 강한이라는 뜻인데요.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바람은 강하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 my legs feel weak.
wig은 힘이 없

느끼는이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이번에는 feel, 느끼다 라는 의미가 나왔는데요. 혹은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 다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feel 뒤에 있는 weak, weak은 힘이 없는 형용사이고요. feel과 같이 합쳐져서 힘이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다리는 힘이 없다. 4번, she is a kind woman. 여기서는 형용사가 뭘까요, 여러분? woman, 여자를 꾸며주고 있는 이 woman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죠. 이 woman, 여자를 꾸며주고 있는 kind. kind가 형용사입니다. 친절한, 그죠? 그녀는 친절한 여성이다. 그래서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6번, smoking is bad for your health. 흡연은 너의 건강에 나쁘다 라고 합니다. 주어는 smoking, 그리고 비동사 is가 쓰였어요. 비동사 뒤에 온 bad, bad가 바로 형용사죠. 나쁜이라는 뜻인데요. 비동사랑 합쳐져서 나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7번, hungry tigers are dangerous.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 별표 하나 달아볼까요? 형용사 뭐예요? 일단 tigers, 호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하나 보이죠? 배고픈 호랑이, 배고픈 호랑이들. hungry가 하나의 형용사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ungry tigers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are. 비동사가 쓰였어요. 비동사 뒤에 있는 dangerous, dangerous 역시 형용사입니다. 위험한이라는 뜻인데 비동사랑 같이 합쳐져서 위험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배고픈 호랑이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his bag is too heavy. 그의 가방은 너무 무겁다. 여러분 이때 bag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이 his는 우리 앞에서 봤던 소유격에 해당하는 형용사죠. 그의 가방, 여러 개의 가방 중에서도 그의 가방이라고 꾸며주고 있으니까 his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나왔어요. is, 비동사 뒤에 보니까 heavy, 무거운이라는 형용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도 형용사가 두 개 있네요. his도 형용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있는 heavy도 형용사입니다. 의미는요, 그의 가방은 너무 무겁다. 원래 heavy는 무거운이지만 비동사랑 합쳐져서 무겁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C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알맞은 말을 쓰세요. 1번에 우리 채워진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아픈 사람, 그 사람은 아프다. 우리 형용사의 역할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아픈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명사인 person 앞에서 아픈이라는 형용사 sick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A sick person. 또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은 뭐였더라?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은 비동사 뒤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다 이 문장 볼까요? 주어는 그 사람은 the person이죠. 그리고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sick을 적어주면요. 주어 자리에 있는 the person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이라는 뜻의 형용사 sick을 어느 자리에 쓰는지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네요. 명사 앞에 쓸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 쓸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직접 해볼까요? 2번, 안전한 곳, 그곳은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한이라는 형용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안전한, 영어로 safe라고 합니다. safe.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사 앞에서 a safe place라고 하면 안전한 곳이고요. 두 번째로 비동사 뒤에다가 safe를 써줄 수 있겠죠. 이때 주어는 the place, 그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lac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거 하나, 3인칭 단수이니까요. 비동사 is 적어줘야죠. The place is safe.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3번, 위험한 일, 그 일은 위험하다. 여러분, 위험한이라는 형용사를 알아야 되겠네요. 위험한은 영어로 dangerous, dangerous라고 합니다. 스펠링에 주의하세요. dangerous. 그러면 위험한 일부터 적어볼게요. 일이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 있죠. dangerous work, 위험한 일. 그 일은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주어 자리에 그 일, the work가 왔고요. 비동사를 써줘야죠. The work는 마찬가지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니까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비동사 is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The work is dangerous.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4번, 가벼운 상자들, 그 상자들은 가볍다. 이번에는 형용사 가벼운을 알아야겠죠. 가벼운을 뜻하는 형용사는 영어로 light, light. 그러면 가벼운 상자들은 어떻게 쓸까요? boxes가 상자들이니까 명사 앞에서 light boxes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죠. 또 그 상자들은 가볍다 이 문장도 적어볼까요?
주어는 그 상자들은 the boxes.

라고 잘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그 상자들 복수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are, are를 써야 되겠죠. The boxes are light.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5번,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한은 영어로 뭘까요? 건강한, healthy, healthy라고 합니다. 역시 형용사고요. 명사 앞에서 healthy people이라고 쓰면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적어줘야죠. 주어가 the people 여러 명이니까 비동사는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people are healthy. 다음 6번이요.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은 어렵다. 어려운은 영어로 뭘까요? 두개 정도 단어가 있는데요. hard. hard도 어려운이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difficult. difficult도 어려운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할 때는 문제들, 명사 questions 앞에다가 hard 또는 difficult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문제들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주어 자리에 그 문제들은 the questions 적어주고 그리고 비동사 써줘야죠. 주어가 복수네요. 비동사는 are 쓰면 되겠습니다. The questions are hard. 또는 the questions are difficult라고 채워주면 되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얇은 얼음. 그 얼음은 얇다. 얇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thin. thin. 이 단어 꼭 아셔야 돼요. 얇은 얼음이라고 할 때는 명사인 ice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야죠. thin ice. 또요. 그 얼음은 얇다. 이때는 주어 자리에 the ice가 쓰였고요. 비동사는 뭘 써줘야 될까요? The ice. 자, 우리가 뒤에서 비동사 할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ice, 얼음은 셀수 없는 명사였는데요. 셀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e ice에는 비동사 is를 적어줘요. The ice is thin. 이렇게 채워주면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적어서 얇다라는 의미를 완성해 줍니다. 원래 thin 자체는 얇은이란 뜻이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얇다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랑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것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D 보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내가 옳다. 괄호에 봤더니 친절하게 이다. 옳은.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러분, 이다는 영어로 뭐죠? 비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쓰고 플러스 옳은.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거는 영어에서 형용사죠. 형용사. 즉, 비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써서 빈칸을 채워봐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내가 옳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주어는 내가, you라고 잘 쓰여 있고요. you가 주어일 때 쓰는 비동사는 are이니까 are를 비동사 자리에 쓰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옳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형용사입니다. 옳은은 영어로 right, right이라고 해요. 그래서 you are right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활용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그가 틀렸다. 이번에는 이다 비동사 플러스 틀린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그가 he라고 잘 채워져 있고요. 그는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써야겠죠. 틀린이라는 뜻의 형용사는 영어로 wrong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wrong. he is wrong. 그가 틀렸다입니다. 3번. 그녀의 아기들은 건강하다. 이번에는 주어가 뭐예요? 그녀의 아기들은 her babies가 주어죠. 건강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건강하다는 우리말로 들었을 때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동사는 비동사이고요. 그 뒤에다가 형용사 건강한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her babies 복수니까 비동사는 뭐 있어줘야 돼요? are. 그리고 건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healthy를 적어주면 완성이죠.
Her babies are healthy. 다음 4번입니다. 오늘 밤은 달이 보름달이다. 오늘 밤은, 자, 여러분 이거

0: 주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달이 보름달이다. 다리가 이 부분이 주어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늘 밤은 요거는 tonight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달이 보름달이다를 채워볼게요. 여러분, 달이 the moon 주어는 잘 채워져 있고요. 보름달이다는 어떻게 쓸까요? 이다 비동사 플러스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를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주어가 the moon,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니까 비동사 is 써주고요. 가득 차는 영어로 full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moon is full tonight. 이렇게 쓰면 오늘 밤은 달이 보름달이다라는 뜻이 돼요. 이 문제 좀 어려우니까 별 하나 달아줄게요. 5번. 이것은 안전한 자동차이다. 주어는 이것은 this이고요. 안전한 자동차래요. 자동차는 영어로 car이라고 하는데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This is a safe car.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이때 safe는 뒤에 있는 명사 car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6번. 그녀는 조심스러운 운전자이다. 여기서 주어는 그녀는 she, 그리고 동사는 이다. 비동사 쓰였고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건 조심스러운 운전자인데요. 운전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채워주면 되겠죠. She is a careful driver. Careful이 조심스러운이라는 형용사고요. 뒤에 있는 명사 driv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7번. 그 운전자는 부주의하다. 이번에는 주어가 그 운전자, the driver이고요. 동사 자리에 봤더니 부주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주의하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비동사이다. is 비동사에다가 이다를 뜻하는 비동사에다가 형용사 부주의한을 더해주면 되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써주고요. 부주의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careless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The driver is careless. 8번. 이 버스는 소음이 많다. 주어는 이 버스, this bus라고 채워줬고요. 소음이 많다. 이 부분을 채워줄게요. 소음이 많다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다 플러스 시끄러운이라고 쓰래요. 이다는 비동사니까, this bus 3인칭 단수에 맞는 비동사 is 적어주면 되겠고요. 시끄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 noisy가 있죠. noisy. This bus is noisy.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9번. 무용가들은 몸이 말랐다. 주어는 무용가들이에요. Dancers. 몸이 말랐다. 요거는 어떻게 쓸까 봤더니, 이다에다가 마른을 더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비동사는 주어가 복수니까 are이라고 써야겠고요. 마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thin 써주면 완성입니다. Dancers are thin. 마지막 10번. 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하시다. 주어는 할아버지예요. My grandfather. 그리고 동사 자리를 봤더니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니라 has 일반 동사가 쓰였습니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약한 심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심장은 심장인데 약한 심장이라고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weak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My grandfather has a weak heart. 자, 이렇게 우리 오늘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Today's quiz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그 도로는 위험하다. 여기 힌트도 나와 있어요. 이다 플러스 위험한을 활용해서 이 문장 채워주세요. The road blank.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요?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요. 대입화학 문제. 선생님은 대입화학 문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 파트 그렇게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문제만 풀고 문풀만 할 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파트를 잘 해야 빈칸 추론도 잘 하실 수 있고 글의 흐름을 잘 잡아서 풀어야 되는 순서나 삽입 문제 유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2026 대수능에서 영어 대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40번 문제 요약문 완성 문제가 이 탑5 안에 들었거든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입화학 문제를 좀 내실 있게 잘 다루어야 여러분들의 그 독해 실력이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시작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장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찾기 같은 경우에는 편집글이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주장찾기부터는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가 진짜 찐이다. 볼게요. Roots grow deeper in the storm. 뿌리가요. 나무의 뿌리, 식물의 뿌리가 폭풍의 속에서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기후 조건이 정말 잘 자라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굳이 뿌리를 밑에까지 깊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그치. 좀 힘든 혹독한 환경에서 뿌리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뭔가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 때 뿌리를 단단하게 내린 식물들은 쉽게 휩쓸려가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그런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하는 선생님의 소망,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 유형 분석, 똑똑 유형 분석, 똑똑해지는 독해, 주장찾기는 어떻게 푼다? 맞아요. 일단은 중요한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소재 정도는 나올 겁니다. 만약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소재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 소재에 대한 방향을 뒤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앞부분의 내용과 중간에 바뀌어서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준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둘 다 후반부에 무게중심이 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꼭 앞부분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봤을 때 강약 조절을 늘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읽으셔야 그 주제문과 밑에 있는 선택지와 연결했을 때 헷갈리는 선지를 잘 지워나갈 수 있다. 오답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무 당위적인 내용이 바로 주장. 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지? 맞아. 중요해, 필요해, 필수적이야, 불가피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해왔어? 무슨 표시? 뭐 이러면 안 돼. 중요한 소재, 그리고 특히 주제문. 필자의 마음이 담긴 주제문 찾는다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앞부분에서 이런 핵심 소재가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하고 싶은 진짜 찐의 말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후반부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소재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Showing up late for work. 일자리 일터에 늦게 나타나는 거래요. 지각하는 거죠, 뭐. 그죠? 지각을 하거나 and using abusive language. abusive라는 단어가 원래 abuse가 남용하다라는 뜻인데요. abusive라고 하면 얘는 어떤 그 폭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폭력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그냥 abusive language라고 우리가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알아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속어라든가 아니면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각하고 직장에 지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are the kinds of problems. 문제의 유형들입니다. 어떤 문제의 유형? That every business wants to eliminate. 모든 기업들이 eliminate이 뭐예요? 그렇지. 제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되죠. 자,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적인 유형들이죠. 그치.
어떤 직원들이 굉장히 입이 막 거칠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품격이 떨어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늦게 온다라는 건 성실하지 못한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모든 기업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Business leaders. 그렇다면 이 기업체를 이끄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Looking to achieve this. 이것을 달성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달성하기를 원하는 이런 그 기업의 지도자들. 이걸 달성한다는 건 이런 문제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often focus on. 자주 어디에 집중을 해요? Focus on finding

and focus on punishing. Focus on은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찾아내서 punishing them. 그들을 그렇지 처벌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가 잘못했어 너야 그럼 너 처벌 이렇게 지도자들은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뭘 찾아낼까요? Bad apples who break their rules. 그들의 규칙을 어기는 나쁜 사과들. 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Bad apples라는 건 예,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직원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들을 그런 다음에 처벌을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나쁜가? 충분히 리즈너블 하지 않아요? 그죠? 하는 사람들만 찾아내서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잖아요. 자, this assume that. 이것은요, 가정하고 추정을 합니다. 자, that the bad apples.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직원들이 are acting badly on purpose. 뭐라고 가정을 해요? On purpose.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된 행동했어? 그럼 처벌해야지. 너 알고도 있지? 의도적이지?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fact. In fact라는 표현은요, 사실이라는 뜻이죠. 사실이라는 표현을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라고 해서 현실에서는 이라는 의미로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야 네가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있지 사실은 이라고 하면 반대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 in fact라는 건 사실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상황과 맥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연결어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In fact, 실제로는요. One common reason that employees give for breaking rules.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give, 주는, 제시하는, 직원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흔한 이유가 제가 왜 잘못했냐면요. 라고 말하는 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is that they were unaware their behavior was undesirable. 그들이 unaware,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그들의 행동이 was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그 기업의 지도자들은 너 의도적으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 물론 모르고 했어도 잘못한 건 맞는데 그죠? 알고 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알려줘야 되겠지. 먼저 사전에 알려주는 게 맞겠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리더로서는 bad apples. 나쁜 행동을 하는 즉 규정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직원들을 없애거나 혹은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There are some actors. 어떤 행위자들도 물론 있으니까 who knowingly act against policy. 그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knowingly, 알고도 하는 즉, unpurposed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행위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은요, are unintentional failing. 사실 의도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이때 failing이라는 건 사실은 실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즉 모르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걸 감안해서 unaware,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bad behavior 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If businesses, 만약 기업들이 want better employees, 더 나은 직원들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those businesses, 그러한 기업들은요.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해야만 합니다. 필자의 주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야 된다. 라는 주장 확실하게 나타난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create clear standards. 분명한, 맞아요. 기준, 표준이란 뜻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and educate, 교육해야 된대요.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을 교육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뭐에 대해서? how to follow them. 어떻게 그러한 기준들을 따라야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뭘 정해? 우리의 회사의 방침, 기준은 이거야.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그 방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교육. Without these standards, 이러한 표준이 없이는 there would be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뭐할 방법? distinguish a
from the. A와 B를 구분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와 누구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But apples, 나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merely uninformed apples, 단지 uninformed,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않은 그런 apples, 이땐 직원들이 되겠죠. 그런 사과를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준 명확하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두 가지의 이 해결책을 반드시 선택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bad apples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규정을 어기는 직원들, 혹은 더 나은 직원, 규정을 어기는 직원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더 나은 직원들을 기르거나 육성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애를 일단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나와줘야 되니까요. 두 가지 어디 쓸까?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관련된 거 아니고, 보상에 관련된 거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 예방을 위해 기업은 상벌 규정 관련 없고요. 행동 수칙에 대한 뭐? 규정. Clear standards.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Bad apples가 없어진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 정도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선생님 1번은 왜 안 돼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여기서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직원 윤리 교육. 교육은 나왔지만 윤리적으로 교육을 해야 생산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항상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지,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큰 소재와 그 큰 소재에 대한 향해 있는 방향들을 잘 감별해내셔야 이런 오답들은 바로바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말 선택지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선택지가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더 쉽게 아셔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도 갈 텐데, 3번 문제 선생님 왜 안 넘길까? 그래, 맞아. 여러분들 혹시 단서 찾지 않았으면 단서 한번 표시하고 선생님이랑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주제문 찾았으면 그 주제문 찾았어요. 자, 그럼 선생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Feeling worried and uncertain situations가 나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뭘 하는 거? Feeling worried.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있잖아.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걱정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뭐래? 정상적인 거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찾은 주제문은 뭐예요? 예시가 나오면서 however까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부분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는 하나, 이렇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중심, 주제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찾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It is worth ing. 뭐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뭐 하는 게 가치가 있다? Making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 어떤 노력? To stop worrying. 걱정을 멈추는 겁니다. 어떤 걱정을 멈춰? Endlessly. 끊임없이 걱정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계속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해, 걱정해, 걱정해. 걱정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또 걱정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것을 멈추는 거, 의식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것도 about events you may not experience.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하지 않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그건 그만하는 게 좋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부분에 그럼 어떤 내용이야? Worrying 하는 거, 걱정하는 거, worrying about uncertain situations.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은 뭐 나쁘지 않아. 너무 당연한 거야. 허나 일어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거. 그것도 어떤 일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에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멈춰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쭉쭉 해석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흐름을 잡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To respond to danger, 위험에 대응하고 반응.

가능하는 우리의 능력은요. 뭐 포식자가 쫓아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서 도망가야죠. 그죠? 아니면 무기를 들고 대치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은 has been important. 중요해 왔습니다.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요. 따라서 걱정을 하는 거. 불안한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is normal. 정말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Feeling of worry. 걱정하는 그런 감정은요. 우려하는 그런 감정은 바로 이 감정들은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는 feelings이고 동사는 are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걱정하는 감정은 바로 뭔데? are activated, 활성화가 됩니다. 어디에서? in anticipation of future events. 미래 사건에 대한 어떤 기대, 예상 상에서 예상을 하면서 이것은 활성화가 되는데 내가 여기 가다가 갑자기 뭔가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면서 우려하는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are often experienced, 종종 겪어집니다. In everyday situations, 많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걸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그 일을 단순히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준비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뭔가가 안 됐을 때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자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다? Worrying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노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그러면 당연하게 걱정을 하는 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례가 나오겠죠. 자, we may feel nervous. 우리는 아마도 초조해할 것입니다. 뭘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요. 어떤 상상? Unlikely events.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들. 예를 들면 어떤 사건들? Computer crashing. 컴퓨터가 작동하는 걸 멈춰요. During an important presentation. 중요한 발표를 하는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것과 같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불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높죠. 자, 이런 상황을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To some extent, 어떤 정도까지는요, 어떤 정도로는 thinking through potential scenarios, potential,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think through, thinking through, 얘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쭉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쭉 곰곰이 정말 세밀하게 생각을 하는 건 can be helpful.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orrying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when our worries exceed our control, however, 하지만 여기부터 이제 바뀌게 되겠죠. 뭘 할 때? 우리의 걱정이나 우려가 우리의 통제를 exceed, 넘어설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컴퓨터가 이상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계속 점검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이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고 만약에 파일이 뭔가 깨질 확률이 높으면 뭐 다른 파일에다가 다른 그 USB나 이런 다른 저장 장치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하에서는 우리가 걱정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우리의 통제를 넘어설 때 그럴 때는 they cause us 우리한테 그것들은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뭘 야기시키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계속 그냥 해결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걱정할 뿐이라는 이야기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의 통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계속 걱정하는 건 우리가 감정적인 소모만, 계속 힘든 상황,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요. Consider, 생각해보세요.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you have lost sleep, 여러분들이 잠을 설쳤는지요. 뭐 하면서? Thinking about a terrible situation,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 잠을 설쳤는지, 몇 번이나 설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in the end, did not actually take place. 결국에는 사실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if that situation actually occurred,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it only goes to show, 그것은 보여줄 뿐이죠. that worry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did nothing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그것이 일어나는 걸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걸. 걱정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이게 바로 우리의 exceed our control,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겪지 않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stop,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꼭 나와줘야 되겠어? 맞아. 일단 걱정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만둬야 된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관련 없죠? 그러니까 일의 과정을 즐기려면 바로 관련 없습니다. 목표, 수월, 달성 없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는 게 마지막에 나왔었죠?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너무나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이것은 스톱, 멈춰야 합니다.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긴장감으로 실수를 줄이는 거, 실수 줄이기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딩동댕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두 문제 선생님이랑 오늘 추가로 주장찾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풀어봤는데, 어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핵심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혹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warning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제문을 확실하게 찾아주는 거.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소재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떨어졌는지, 도착했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주제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느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후반부 마지막 문장과 선택지를 연결했을 때 정답이 뾰로롱 나온다라는 겁니다. 4번과 5번 마저 한번 해볼게요. 6번까지 오늘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소재는 또 뭘까? 맞아요. 비디오 게임즈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playing 비디오 게임즈. 비디오 게임의 가치죠. 그죠? 비디오 게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때? 막 설레고 마음이 떨리나? 선생님은 사실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재미없지, 그지? 근데 이 게임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상이에요? 물론 굉장히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어른들이, 학생들이 게임하는 걸 이렇게 만약에 대부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 쟤또 게임하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왜? 이 게임 때문에 다른 본인이 해야 될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playing video games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인식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디나. 예시라는 부분은 하지만이 나오긴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초반부에 나온 예시는 큰 역할을 못해요. 자, 그러면 rather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오히려 앞에 것 하지 말고 오히려 라는 거예요. 앞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것이라는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연결어입니다. 자, 오히려 it is desirable. 자, 또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죠? that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생각,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필자의 의견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We develop games.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어떤 게임? that 이하의 게임이 되겠죠?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학습의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의 결과는 We want for our students.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원하는 그런 학습의 결과와 연결되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한테 자꾸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학습과 관련된 게임을 만들면 되잖아.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 라고 해서 enable to, enable to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걸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이걸 가능하게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Develop games that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앞부분을 쭉쭉 보면서, 아, 뒤에 부분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군이라는 흐름을 한번 볼게요.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우리는 거의 universally, 보편적으로 되게 accept,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어떤 사실을요?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is at best. 기껏해야 이 정도. 그리고 더 자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a pleasant break. 즐거운 휴식이다. 비디오 게임하는 거 그냥 정말 즐거운 휴식을 주는 일이지.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From a student's learning. 학생들이 그 학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습에서 좀 즐거운 휴식을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좀더더 자주는 뭐라고 인식을 해요?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What prevents a student from accomplishing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을 달성하지, prevent A from B. 목적어가 뒤에 걸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playing video game에서
VG라고 표현할까요? 비디오 게임에 대한 뭐에 관련된 거야? 기껏해야 뭐 즐겁게 좀 해주는 정도. 아, 좀 더 우리는 아이가 방해가 되는, 못하게 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Games, 게임은, 비디오 게임은 catch and hold. 사실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나요? 컴퓨터 게임즈가 보통은 많죠. 그죠? 어쨌든 그냥 게임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catch and hold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해서 잡아서, 그런 다음에 계속 잡고 있어요. 포착해서 확 잡아서, 오 재밌는데 라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계속해서 그걸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a way that a few things can. few니까 여러분들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어예요. a few가 긍정입니다. 거의 이런 것들이 없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방식으로. 다른 애들은 잘 못하는데 게임은 이렇게 사람의 주의를 쉽게 잡아서 캐치해서 계속 hold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게임의 위력이죠.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And yet, 하지만 once they have 이렇게 잘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하지만 일단 그 게임들이 have our focus 우리의 주의, 우리의 집중을 갖고 나면 they rarely, rarely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야? 맞아, 거의 좀처럼 뭐뭐 아는 이라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니까 뒤에 동사를 부정하시면 되겠죠. 거의 뭐처럼 보이지 않아요? To offer anything meaningful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the games. 그 게임 밖에서는 그들의 삶, 학생들의 삶이 삶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을 제공한다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잘 주의를 끌고 그렇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While, 뭐뭐하기는 하지만 이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while이나 although는 어떤 앞뒤 내용의 역접을 만들어줍니다. 반대의 의미, 대조의 의미를 만들어줘요. 얘는 분명히 한 군데서 끊기게 되고 그 끊기는 부분에서는 커마가 있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끊길까? 바로 커마, 여기서 끊깁니다. 볼게요. While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이것은 사실 많은 게임들에서 사실이기는 해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많은 게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는 하나, we are too easily ignoring.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뭐를요? A valuable tool that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valuable, 가치 있는 도구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자, 뭐 하는데 사용이 될까요? To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railing it. 여러분들, 레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달성하는 것, 즉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저해하는 것 대신에 productivity입니다, 이슨.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 대신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도구를 너무 쉽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학생들이 주의를 잘 끌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얼마나 소중한 도구예요. 이 도구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걸 그냥 간과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으시면 되겠죠. Rather, 오히려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해? 우리가 그 게임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그 학습의 결과와 연결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데? 이런 게임은 this, 이렇게 만든 게임, 이렇게 하는 것은 will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Educators to take advantage of. 교육하는 사람들이 take advantage of은 뭔가를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합니다. 뭘 이용해? Of games attention commanding capacities. 볼게요. 게임의 주의력을 지배하는 능력.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끌어서 그걸 계속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그런 사람들의 주의력을 끄는, 주의력을 commanding,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학습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and allow, 가능하게 또 하죠. 뭘 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갈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Their games while learning. 그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이상적이다. 그죠? 아이들도 즐겁고 유익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시면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일단 병렬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enable이나 allow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가능하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유도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유도동사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뒤에 걸 하게끔 만든다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동사들인데 얘네들은 선생님이 왜 표시를 해드렸냐면 아시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뒤에는 이런 행동유도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뒤에 이 투가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라는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to taking이 아니라 to take, to enjoying이 아니라 to enjoy 이렇게 투부정사. 이 자리는 동사 원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투부정사 형태가 나온다.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allow나 enable, force, cause 이런 동사들이 행동유도동사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그럼 구조까지 잘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렇지,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지에 뭐가 나오겠어? 맞아, 게임이 나와야 돼요.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어떤 게임? 학습과 관련된 게임을 만들면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게임을 다 찾아보니까 게임.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예요. 어디든지 다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치. 학습과 관련된 게임 개발이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개발? 오, 좋은데?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 개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아, 너무 쉽네.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교육 현장에서 학습과 게임 활동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 아, 이 부분까지는 학습으로, 이 부분까지는 게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잘 분배해야 돼. 이 얘기야? 아니, 오히려 잘 이거를 합쳐서 활용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습 활동의 게임이 초래하는 집중력 저하를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이 게임이 집중력을 유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관련 없고, 여가 시간의 게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향상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게임과 학습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게 해. 그래서 애들이 기분 좋아져.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가 노력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죠,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라 게임에 정말 좋은 집중력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잘 활용하자. 학습에 활용하자. 그래서 그런 게임을 개발하자.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도 보니까 however가 도입부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however는 물론 여러분들 however가 꼭 반전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반전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역접 접속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but 같은 경우. 그죠? 네, 이렇게 반전을 주는데 however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배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A라는 배우가 왜 좋냐면 뭐 잘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키도 크고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 배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예요. 그러면 하지만 뒤에는 싫어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이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however가 어떤 강조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건 늘 염두에 두시고 바라고요.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특히 어떤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경우에 내용을 스위치해 주긴 합니다. 그 태도를, 그 방향을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소재는 뭐야? 맞아요. truth입니다.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만 소재가 아니야. 뭐 또? 맞아요. 진실과 뭐와의 관계야? social media platforms, 소셜미디어와의 관계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진실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아니, 여기 보니까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threats, 뭐예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실이라는 건 어떤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실을 잘 어떤 자연적인 진실이든 혹은 어떤 진실이든 이런 진실들 잘 인류가 만들어가는 게 발전적인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 진실의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부터 지금 내용이 좀 변화되면서 전환되면서 중요한 문장은 어디 있다? 네, 역시 후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후반부에 이렇게 또 하트가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빠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핵심 소재는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뒷부분에서 힘을 들여서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진실이라는 건 it's essential for, 필수적인 겁니다. 뭘 위해서요? 진보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지식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식 발전과 어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truth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s 뭐뭐하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진실이라는 것이 serves as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the foundation upon which reliable and accurate understanding is built. reliable,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accurate, 정확한 이해를 그 토대를 upon which, 기반으로 해서 즉, 이 which라는 건

진실이 중요하지 않나?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one of the greatest threat to this accumulation of knowledge. 자, 이렇게 지식 축적, 즉 우리가 맞는 사실들을 잘 축적해가는, 진실을 잘 만들어 쌓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이것을 낮추는 위협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can now be found on. 어디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는데 against, 반대가 되는, 즉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뭐가 됐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랫폼들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길래? As social media becomes, 소셜미디어가 모함에 따라 a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for millions. For millions는 millions of people이에요. 수백만 명에게 있어서 소셜미디어가 뭐가 됨에 따라 주된, 주요한 원천이 돼요. 뭐의 원천?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인터넷에 그 서치 엔진에 검색해 보기도 하지만 너튜브 열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사람들이 막 거기 설명한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원천, 주된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unregulated nature, 그것의 소셜 미디어에 자, regulate가 여러분들 규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규제받지 않는 그런 특성 걸러가지고 어떤 정보가 맞는지 그런지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조정받지 않는 그런 특성이 allows 또 나왔습니다. allow 투부정사 또 나오죠. 누가 뭐 하는 걸 허락해요?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오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to spread rapidly, 그것도 빠르게 퍼져나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진실 추구를 오히려 막아주는 게 바로 뭐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하는 일이다. 특성상 그렇다. 물론 다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가짜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 이렇대 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죠. 어디에 위협적이야? 그렇지. 우리의 지식, 제대로 된 이 진실, 지식을 제대로 추구해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런 해야 되는 과업 중에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요, may unknowingly, 자, 아마도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participate in, 참여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unknowingly, 자신도 모르게 in creating and circulating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circulating, 유포해요. 너 그거 알아? 오늘 그거 거기 떴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can influence elections,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cause violence,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폭력성을 만들, 폭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야기할 수도 있고 and create widespread panic, 광범위한 panic, 공황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나타내서 막 누군가가 쳐들어온대, 누군가가 어디서 전쟁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As seen in various global incidents, 다양한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들에서 보여지듯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에서 뭐예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걸러지지 않는, 규제되지 않는 그런 정보의 특성 때문에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바로 트러스트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가야 될까? 그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걸 잘 조정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As creators and consumers,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즉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소비한 소비자로서 바로 우리의 책무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It to 가져진 거죠. Take on a greater role.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뭐 하는데? In enhancement of fact-check protocol in order to ensure accuracy. 정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fact-check해요. 사실을 확인하는 프로토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요 눌러가지고 다른 데에 또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그 정보를 퍼다 나르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기 전에 팩트체크를 해보는 것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It is critical that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Participants safeguar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정부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참여자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면서 supporting a more informed 좀더더 정보에 입각한 and rational 합리적인 public community 공동체 공공의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fact check protocol 뭘 하기 위해서? ensure accuracy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된다. 확실한 정보를 fact check를 통해서. 그런 정보만을 남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요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할 때 사용자의 의견 반영 관련 없어요. 디지털 창작물과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된다. 맞지 않아요?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4번도 볼까요?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식 축적이 우리의 과업이긴 하니까 해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 이걸 위해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해야 돼? 다양한 정보의 유통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다양 정보는 아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거 물론 요즘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또 사실 영어 지문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관련 없는 언급이 안된 소재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 아니니까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여섯 번째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에서도 일단 중요한 소재 먼저 잡아볼까요? 선생님, 뭐 기계 AI 이거 나왔는데 얘네들이 꼭 나와야 되는 거? 물론 얘네들이 꼭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중심 문장은 어디 있을까요? 주제문 어디 있어요? 보통 후반부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 하지만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자, 이 하지만을 이용해서 그러면 뒷부분에 주된 정보가 있을까? 보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3학년 지문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단어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분명히 맞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요즘엔 1학년, 2학년 지문에도 굉장히 긴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단순히 그냥 늘려서 병렬로 나열한 것보다는 그 안에 막 삽입이 되고 관계절이 있고 막 그리고 구문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과 함께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장은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찾은 정보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ever-spanning influence of machi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보임에 따라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 By the ever expanding. ever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라는 정도의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팽창하는 영향력. 누구의 영향력? 기계의 영향력. 또 누구의 영향력? artificial의 영향력이요.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I의 영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AI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는 기계의 영향력, 구체적으로는 AI,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begin to imagine.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지? 바로 뒤에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뒤로 갈까요? 코마 덕분에 그렇죠?
커마커마는 야, 나 잠깐 들어오는데.

거야 라는 삽입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삽입의 장치예요. 그래서 커마, 커마, 양쪽에 커마가 있으면 삽입구나 삽입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상상해요? The future, a future. 미래를 상상합니다. 어떤 미래? With a diminished role for human decision 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줄어든 역할이에요. 인간의 의사결정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지금 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 결정한 거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의사결정의 그 역할이 줄어든 그 미래를 우리는 상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아,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 그럼 이거 AI 해줘? 아, 그럼 반갑네. 기대가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AI가 결정해? 라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든 혹은 기대든 우리는 이러한 미래, 인간의 의사결정이 줄어든 그런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 문장이야. 그죠? 여기에서 문장이 한번 끊겨서 as라는 절이 끝나고 뒤에 본 주어 동사가 나오는 바로 주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AI라고 이야기했어요. AI에 어떻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럼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인간의 사람들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두려움, fear,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anticipation, 기대로 느껴질 수도 있다. 여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중요한 건 바로 뭐지? AI의 영향이 올라감에 따라 인간의 의사결정은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ether A or B, A든 B든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죠. A든 B든 이란 뜻이죠. A든 B든 둘 중 하나 either A or B고 A든 B든 간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due to, 뭐 때문이든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Assistant는 보조해 주는 사람 조수예요. AI 조수의 점점 증가하는 존재감 때문이든 아니면 뭐 때문이든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때문이든 인간이 의사결정을 왜 안 해도 돼? 아, AI가 많이 도와주거든. 아, 인간 대신 self-driving cars가 운전해 주거든. 이런 것 때문이든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은 뭐로서? As a decision makers. 의사결정자로서 인간의 의사결정의 그 역할의 필요성은 would appear to be declined. 어떻게 보여요?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얘든 또 다른 이유든 어쨌든 기술의 발전, 기계의 발전이나 AI의 발전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맞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After all, 결국에는요,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한 능력? 야, 실수하는 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선생님 좀 들었어요. 그래서 capacity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물론 우리 해설제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그게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인간이 어떤 실수를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 그런 특성? 그런 능력? 이것은 is well documented. 사실은 잘 문서화되어 있어요.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실수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나 AI, 더 똑똑한 사실은 이 딥 러닝을 할 수 있는 이 AI들이 뭐 운전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운전도 해주고 또 AI들이 많이 보조도 해주고 이런 것들 인간들이 잘 실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될 겁니다. 맞죠? However가 나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perhaps 아마도 the saving grace of human. 요 saving grace라는 표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처음에 봤을 때 사실은 어려워. 인간의 determination. determine이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determination은 결정, 결심, 결정력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의 the saving grace는 is to be found here as well. 여기에서도, as well은 to의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 이 문장이 전환을 나타내줘서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the saving grace는 누군가를 구해주는 은총이라는 뜻이어서
긍정적

장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점. 근데 그 의미로 해석하기 되게 어렵죠. 장점이라는 말은 고사하고 얘를 플러스라고 봐야 되나? 긍정적인 이 어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딱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레이스가 사실은 좋은 의미의 단어이긴 하죠. 그죠? 인간의 이런 결정력에 대한 장점은 사실은 또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바로 뭐야?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The Saving Grace를 모르면 못 푸나요? 그렇진 않지. 뒤에 분명히 설명을 더 해주겠지. 그래서 그 설명을 눈여겨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Little evidence. Fiona little는 뭐라고요? 부정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증거가 거의 없어요? 이러한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little 덕분에 얘는 부정이 되죠. 그 증거는 어떤 증거인데, 증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자, 얘가 뒤에서. 근데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빠져있죠?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주어일 때, 특히나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자동차로 간단하게 끝날 때, 얘는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맨 뒤로 그냥 던져집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거의 없어요? Suggest modern AI's infallibility or predict it in the future. 자, AI의 여러분들 fallibility라는 단어가 밑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류성입니다. 오류 가능성. 근데 infallibility예요. 그러면 오류를 범하지 않을 그런 AI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 AI가 틀리지 않을 거야를 시사하는 증거가 거의 없대요. 그럼 뭐야? AI도 인간처럼 분명히 실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nd predict it in the future. 그것에 대해서 이런 그것이라는 건 infallibility가 되겠죠. 미래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증거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AI도 분명히 인간처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수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AI도 실수를 할수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라고요? 그렇지. Human determination. 결단력입니다. 결정 능력.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것이 과연 이런 시대에 중요할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제 남은 내용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It is crucial that 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매우 중요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대절이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가져진 주어가 되겠죠. 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In the light of, in light of, 무언가를 비추어 봤을 때, 무언가를 감안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의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우리 인간들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들이 수용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을 내가 했을 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끝까지,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야? 아, 그래, 맞아. 내 잘못이 맞아. 나의 오류를 인정하는 게 인간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감안했을 때, we utilize our capability. 우리가 이러한 능력, 즉, 뭐할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오류,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such failures. 그러한 실수, 실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의 수용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럼 보완해서 고쳐야지.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To position ourselves as. 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네요. 투부정사 이제 결과적인 쓰임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이런 실수들, 실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The overseers of AI's own growth. AI 그 자체의 성장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AI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의 이런 성장과 application for the foreseeable future. 자, 앞으로 볼수 있는 즉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래의 적용을 AI의 성장과 그런 미래에 가능한 이런 적용들을 잘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 우리의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자리매김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AI의 감시자로서, 즉 AI보다 좀 실수를 할수 있고 AI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overseers. 감시자로서의 인간은 역할을 할수 있다.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야 될 텐데요. 5번부터 한번 볼게요. AI의 영향 확산에 대비해서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인간은 어떻게 오류 극복 능력, 우리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자리매김을, 그런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간의 AI 발전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불안정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가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인간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없고요. 자, 인간의 AI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실수 보완을 하기 위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AI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뭔가를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AI 학습을 통한, 학습에 대한 내용 아니죠? 학습을 통한 인간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관련 없습니다. AI 덕분에 AI 학습으로 인간 사회가 변화할 거야. 거기에 우린 대비해야 돼. 관련 없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생님의 또 마지막 선물 보겠습니다. Enhance. Enhance. 요 단어 중요하죠. 자, 무언가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간대요. 어떤 수준인데 그 수준을 위로 꽉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향상시키다, 높이다, 혹은 강화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enhancement, ment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들고요. 향상, 강화 이렇게 됩니다. 동사의 의미로 강화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예요? 네, 수강 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같이 하고 있죠? 라는 확인을 수강 후에서 같이 해주시면서 이 어휘 능력도 쑥쑥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주장찾기 문제 한 번 더 갑니다. 꼭 단서 찾아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진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1: 그
0: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있으니까.
0: That's right. 근데
1: 네.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1: 예.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You need a plan.
1: 응?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2: Like save it.
1: Save.
2: Take out 10% of your
1: save
2: allowance. You need a
1: 10%.
2: plan.
1: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Speak English to
1: Yeah,
2: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2: Trust me,
1: 응?
2: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2: What?
1: Okay. I'll do it.
2: Oh.
1: Yes. Bank account open.
2: Are you going to
1: I
2: open a bank
1: yes,
2: account?
1: yes, yes.
2: Good idea, son.
1: Okay, thank you.
2: You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2: Well done.
0: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있어요.
1: 아우,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0: 음흠.
1: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0: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1: 예.
0: 오케이.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0: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1: 오.
0: 돈이 딱 있으면 이
1: 예.
0: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0: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0: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빼줘.
0: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set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0: So 뭔가 쓸 수 있게 허용.

0: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0: So allowance.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있었어요?
0: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0: 무슨 money?
1: 어?
0: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0: 자 어디 보자. 근데 그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0: Right.
1: 포켓. 아이고. money.
0: 포켓 머니.
1: Yes.
0: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0: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0: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둬라.
0: Set aside 옆으로
1: 네.
0: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1: 뭐뭐의
0: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1: 네.
0: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1: 오.
0: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1: 아~
0: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0: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0: 3%
1: 20%
0: you know? That's right. $20
1: yeah.
0: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1: Save
0: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Yes.
1: Mm-hmm.
0: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1: Yes.
0: 에. 이렇게 되는 거죠.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오.
0: Salary?
1: 맞아요.
0: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1: 아
0: 30%면
1: 꽤 많은데요.
0: 많은 거죠.
1: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0: 그러니까
1: 30%.
0: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30%.
0: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1: of her salary.
0: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1: Of를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네. 어렵지가 않네요.
0: Of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 맞아요.
0: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1: 네.
0: Okay, so 여기서는 35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Mm-hmm. She saves 30% of her salary.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0: Saves, all right. 삼진 단수니까요.
1: 맞습니다.
0: All 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것.
1: Mm-hmm.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오.
0: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0: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1: 저 같은 너. 경우에는 이제 막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0: 네.
1: 10% that sounds 어렵다.
0: 네.
1: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같은데요.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1: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0: 넣으면 안 돼요.
1: 왜요?
0: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0: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명사 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사운드 형용사
1: 아하.
0: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1: 예,
0: you understand?
1: 예, 예.
0: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1: 네.
0: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1: Hard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0: 짜증을 내세요.
1: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right. 썼는데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0: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0: 이게 oh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1: 아.
0: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1: 뭔가 험난하고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1: year이라고도
0: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사운드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하게 어렵게 들린다.
1: 네. 근데
0: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돼요.
1: 아, like
0: like는 명사 들어갈 때만.
1: 네.
0: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1: that.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오.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으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이지.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하면 사운드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하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예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1: 그쵸?
0: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1: 사운드가 있으니까.
0: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1: 음?
0: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0: 아.
1: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Okay.
1: 10년 후에.
0: Okay.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1: 오.
0: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같은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1: 맞아요.
0: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1: 네.
0: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

0: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1: 오.
0: 이렇게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1: 아.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네.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1: Oh.
0: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1: 네.
0: you are rich 이거예요.
1: 네.
0: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1: 어허.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1: Mm-hmm.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Uh-huh.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0: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1: Yeah.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1: 그쵸.
0: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1: 하지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0: 맞아요.
1: 10%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 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1: 오, 그래도...
0: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0: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1: 예.
0: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열리니까.
0: 아, 맞네요.
1: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0: 예.
1: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 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0: okay.
1: 계좌가 열리긴
0: of course,
1: 할 텐데
0: of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직접 가지 않아도.
0: 근데 사실 네.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1: 그쵸?
0: 아니고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나는
0: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0: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1: 아, 피토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키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0: 아하.
1: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0: 오케이.
1: 어카운트인데.
0: Alright, go ahead.
1: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0: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 계좌니까 뱅크 어카운트. 뱅크.
0: Alright.
1: 세이빙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예, 은행 거니까.
0: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0: Alright. 자,
1: 어카운트 이게
0: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1: 맞는데
0: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1: 어?
0: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savings account.
1: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0: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0: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헷갈린다.
0: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1: 예.
0: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0: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1: 그쵸.
0: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1: 네.
0: 다양해요. 그쵸?
1: 네.
0: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1: 네.
0: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0: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네.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무조건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참고로요. 네.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예.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1: 그쵸.
0: 우리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예. 그런 것들은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account.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 라고 꼭 물어봐요. 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뭐 썼어요?
1: open.
0: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1: 우후.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to.
0: I want to. 그러면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0: Saving?
1: Savings account.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to.
0: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1: Mm-hmm.
0: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1: 네.
0: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1: Uh-huh.
0: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오, nice.
1: Yeah.
0: 읽어볼게요.
3: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0: 다음은요.
1: Mm-hmm.
0: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1: 예.
0: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

0: 계좌 10개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1: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계좌를.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3: 해결!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Oh, this sounds difficult.
4: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4: Well done, son.
1: Yeah.
4: You can do it.
1: Okay, 10%. Thank you, Daddy.
0: Yes.
5: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5: 나 마요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o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5: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we have decided to wear something similar today.
1: Yes. So today we decided to wear the same color top.
0: 네.
1: We just kind of wanted to start the week off, you know, being twinsies.
0: Not really. I think it was more by coincidence.
1: Yes, it 네. was a coincidence. It wasn't a decision. But this week we're actu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decisions.
0: 네. 이번 주에는요, 테마를 decision making, 결정을 right. 내리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이번 주의 첫 번째 이야기 핵심 내용입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0: 저는 결정 내리는 걸 더 잘하게 됐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ah. Who's from Australia?
0: 예, 사라 씨입니다.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잘 못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볼게요.
1: So Sarah said, I'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물론 포옹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결정 내려야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네, 그냥 나 좀 결정 안 하고 싶어 미룰 수 있잖아요.
1: 그런데
0: 받아들이는 걸 배웠고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못 내렸었거든요.
1: She really could not make decisions back then.
0: Okay.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his, right?
1: I'll
0: we didn't
1: decide,
0: really need to decide.
1: Yeah, I'll decide that for you. You should
0: okay,
1: start.
0: Thank you.
1: 네.
0: I'm opposite of you, Sarah. Mm-hmm. I've actually become more indecisive as I've aged.
1: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세라 씨는 예전에는 더 indecisive, 우유부단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덜 우유부단해졌다고 하는데 메가 선생님은 반대라고요.
0: Yeah. 네. What about you?
1: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0: Oh,
1: yeah, I haven't figured it out.
0: So you haven't even decided about your level
1: exactly.
0: of decisiveness.
1: 네. 그래서
0: indecisive.
1: Decide 또는 decisive 아니면 indecisive에 대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갈까요?
0: Let's do it.
2: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0: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1: 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if I had to, 여기서는 이제 if I have to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0: yeah.
1: 몇 년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m-hmm.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해야 했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줄은 이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0: Mm-hmm.
1: 그런 내용이에요.
0: Mm-hmm. Then she would have said this.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해야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0: Mm-hmm.
1: I would have said. Mm-hmm. 이렇게 했을 거예요. I would have done something.
0: Done something.
1: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여기서 말하는 it는?
0: Making decisions.
1: 네,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말했을 거예요. 몇 년 전이었다면. Because mm-hmm. I could not make a decision.
0: Mm-hmm.
1: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결정하는 걸 못 했거든요.
0: Mm-hmm. She goes even further to say this. I was annoyingly indecisive.
1: 네. 먼저 성가시게 귀찮게를 뜻하는
0: annoyingly.
1: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귀찮게 정도가 아니고 짜증 날 정도로.
0: Yeah.
1: To the point where it would annoy other people.
0: Other people, right?
1: 네.
0: And maybe even sometimes herself.
1: 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0: yeah.
1: indecisive. 여기서 우유부단한
0: indecisive.
1: 네.
0: indecisive.
1: decide를 하는 거를 이제 decisive, 결단,
0: decisive.
1: 결단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0: yes.
1: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0: in
1: 붙여서 indecisive 하면은 우유부단한 건데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mm-hmm.
1: 그냥 뭐 우유부단한 정도가 뭐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0: mm-hmm.
1: 짜증날 정도로 우유부단했었거든요.
0: She was very indecisive.
1: 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0: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1: 먼저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점심때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뜻인데요.
0: Mm-hmm.
1: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I just couldn't decide. 결정을
0: mm-hmm.
1: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mm-hmm. 뜻이고 Would I wanted to eat for lunch?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뭘
0: mm-hmm.
1: 먹을지라는 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라고
0: mm-hmm.
1: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와 관련된, 뭐뭐와
0: right.
1: 관해서란 뜻인데
0: It's like about something or
1: 네.
0: if a situation happens.
1: 여기에 down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come down to 하면 it all comes down to this essence.
0: This
1: 약간,
0: one thing,
1: 네.
0: right? There's many things or 네. a bigger scale, but we're talking about the smaller
1: 네.
0: part.
1: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면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도
0: yeah.
1: 쓸 수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메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down이니까 점점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0: Yeah.
1: 그래서 큰 decisions, 큰 결정들 말고 이런 작은 것조차도
0: yeah, small.
1: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0: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he says,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1: 돌다, 회전하다.
0: Revolve. Revolve.
1: Revolve. 차에 보면은 RPM이라고 써 있습니다.
0: Oh, yeah.
1: Revolutions
0: per minute.
1: Right. 1분에 몇 회 회전하는가. RPM이
0: mm-hmm.
1: 이제.
0: Revolutions.
1: 이, 네, revolutions.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revolution 하면은 혁명이라는
0: oh, yeah.
1: 뜻도 있는데
0: can, yeah.
1: 네, 돌아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volve가 여기서는 돌다 회전하다고 사실은 중간에

0: 그 앞에 이제 re를 빼고 evolve 자체가 돌다란 뜻이에요.
1: Oh yeah, like evolve,
0: 네,
1: right?
0: evolve, involve,
1: Involve, yeah.
0: evolve로 끝나는 것들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revolves around foo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음식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1: It's about food. Her
0: 네.
1: work is about food.
0: 맞아요. 그래서 now that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 보니,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점심 때뭐 먹고 싶은지 물으시면,
1: And then what happens? She says,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네, 과거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 뭐 먹을 거야 하면 바로 안대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네, 어제 점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점심 다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먹지? 결정을 해놓은 거 뭔가요?
1: You don't do that?
0: I never do that.
1: Really? Oh, but you're not a big foodie, so I
0: No,
1: guess
0: no.
1: it's different.
0: Yeah.
1: Oh, yes. It's important. Good job, Sarah.
0: Oka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1: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0: 그래서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이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better at making decisions 하면은 결정을 더잘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on이 뒤에 붙어서 앞에 that's one thing,
1: One thing.
0: making decisions on that one thing. 그게 뭐냐면 점심 때뭐 먹을지 결정하는 거.
1: But she's gonna eat for lunch.
0: 네, 그래서 결정을 더잘 내리게 된한 가지가 그건데, but not just that. 그것만 잘하게 된건 아닙니다.
1: Yeah, she says.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Well, I guess it's indecisive.
0: 스스로에 대해서 indecisive라는 말을 쓰기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예,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Life decisions in general.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에 관한 생활에 관한 결정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I've always been like 어떤 단어를 찾다가 not necessarily 이건 아닌 꼭 이것만은 아닌데 하다가 well I guess 맞는 것 같아요. It's indecisive.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부단까지는 아니다가 네, 우유부단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1: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0: It's always hard. 항상 힘들어요. To kind of, kind of을 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1: To commit to something. Commit to.
0: Commit 하면은 어떤 것을 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mmit a crime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인데요.
1: You did the crime.
0: 네,
1: Yeah.
0: commit to가 붙어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발 살짝 담그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걸
1: Yeah,
0: 말해요.
1: I'm gonna do it.
0: 예.
1: I'm committed to going back to school. Right? So that means I'm gonna go back to school for
0: 네,
1: sure.
0: 그렇죠.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학교 다닐 거다라고 committed to인데 commit to를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이제 commit, you gotta commit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조언할 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트램펄린 위에서든
1: Yeah.
0: 뭘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물 웅덩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뛰어넘을까 말까 대충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안 뛰니까 발이 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 Yeah.
0: 아예 확
1: Yes.
0: 정말 제대로 온 힘을 실어서 뛰어넘는 거를
1: Yes. You
0: commit라고
1: gotta
0: 하는 거예요.
1: use all your energy.
0: 그렇죠.
1: Yeah.
0: 온 힘을 다해서
1: Not like, but
0: 네.
1: like, okay.
0: 맞아요. 전념하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격파 같은 거 어렸을 때 태권도 할때 보면은 격파도 대충
1: Oh,
0: 하면은
1: yeah.
0: 손만 아픈데
1: Like if you,
0: 딱 끝까지 하면은
1: yeah.
0: 힘을 다 실으면 이제 깨지더라고요.
1: Of
0: 그게
1: course.
0: 바로 영어로는 commit예요.
1: You gotta commit.
0: 근데 이게 사전에서는 그냥 전념하다, 집중하다 정도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느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하!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절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don't know why he's late. 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아마 많은 분들 해석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죠.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일지 이번 시간 쭉 함께 해주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잘 알고 있지만 절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기 다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절이란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죠.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그 절이란 것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면 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운 내용이니 지금쯤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해서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절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절을 만들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즉 어떤 접속사가 사용돼서 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뜻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렇게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예요. 포인트는 이번 시간 우리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뭔데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절인데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명사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명사절 또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뭐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바로 that 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해석되는 방식은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것, 또는 반발짝 정도 나가서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해석되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that이 있겠고요. 그리고 why, why 같은 것도 명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에 진짜 좋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why가 쓰이면 왜 뭐뭐인지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 쭉 다져봤으니까 이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들을 통해서 명사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죠. We are upset. 해석해보자면 우리는 화가 났어요 정도가 됩니다. upset이란 형용사가 화가 난이란 뜻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기분 좋지 않게 흥분한 거, 흥분이 됐는데 막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도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문장 우리는 화가 났어요 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자, 이것을 앞에서 얘기 나눈 그 접속사들과 함께 절로 만들어서 문장 속에서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읽어보도록 하죠. She knows that we are upset.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 절, that we are upset 이란 절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명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이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뭐 사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인 거긴 하죠. 요렇게 아, 절이 문장 속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문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She knows why
We are upset. 자, 앞에 문장과 똑같은데 접속사만 바뀌었죠.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why we are upset라는 명사절 똑같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명사절이지만 똑같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죠. 해서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그녀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방금 살펴본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아,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접속사가 바뀌니까 뜻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명사절의 개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영작해보면서 조금 더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의문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출발해 보면 될 텐데 생각하다, 그러니까 뭐 think 같은 동사 들어가려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think 써도 됩니다. 근데 은근히 영어에서는요, 요렇게 believe란 동사를 이런 경우 많이 써요. Do you believe?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믿으시나요? 라는 뜻이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믿냐? 라는 맥락보다는 우리나라 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의 의미가 되니까 아, 요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들 그래서 채워보자면 Do you believe? 믿으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차를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고, 문장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That, this is. 이것이 the best option.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문장 완성된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 you believe that this is the best option?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절의 t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Do you believe this is the best option?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샘은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몰라요. 샘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샘이 주인공이죠? 주어입니다. 제일 앞에다가 넣어주고 문장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쌤이 모르니까 Sam doesn't know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뭘 모르는지를 말해주면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왜 얘기가 나오니 why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Sam doesn't know why. Sam은 why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뭐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I don't like him. Why I don't like him?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쌤은 모르더라고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am doesn't know why I don't like him.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두개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y he's late. Why he's late가 명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know란 동사에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몰라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왜 늦는지. 나는 모릅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속사 that과 why를 활용해서 한번더 명사절의 어떤 그 개념과 함께 영장 연습까지 해봤어요. 요 that과 why가 워낙 많이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좋은 예문들이었다는 거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Hi guys, I am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It's the 27th week of this show. Isn't it amaz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2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5주 동안은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전에 했었던 요가와는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운동 있죠? 직장에서 약간 몰래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금 고강도의 운동 좀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 짧은 시간 내에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추우니까요. 그럼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Let's get started, guys.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A sock? Why would you hang a sock on the wall? My favorite singer gave me that.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요.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to hang 보실게요.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이럽니다. What's that hanging?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벽에 걸려있는 거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려있다, 어디 매달리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걸려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 sock 이렇죠? 양말이 벽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거 양말인데 왜? 그러니까, Why would you hang a sock on the wall? 아니 도대체 양말을 왜 벽에다 저렇게 걸어놓는 건데? 이렇게

Okay, those were some jumping jacks for you. You guys did so well, although I can't see you, unfortunately. 네, 오늘 jumping jack, 팔벌려뛰기였죠.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볼수 없지만 열심히 따라 하셨을 거라 믿고요. 영어 표현 우리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to hang, 어디 걸고, 매달고, 이런 뜻이지만, to hang out은 같이 놀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to hang out이라고 한다고 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짧은 시간 내 따뜻한 몸 만들기 해요.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동차들이,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주 많은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라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2: 야야시허대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일단은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정차하고 있었고 아직도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겁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여기 나왔죠?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러분,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Listen very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1: 2.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잘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길지 않았어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딕테이션 수준으로 캐치를 하셨는데 모두 다 잘 받아 적으셨거나 또는 잘 캐치하셨겠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놓친 부분, 네, 캐치하지 못한 부분, 또 잘못 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단어들의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내용어와 기능어, 이제는 쏙쏙쏙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억양도 느끼면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there are many cars at stop, at to, 그 다음에 stop, 요 소리 자체가 at stop, at이라는 전치사는 강세를 받지 않는 기능어인지라 stop에 조금 더 강세를 주셔야 되는데 s sound, t sound 맞물려 있죠? t sound 된 소리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stop보다는 stop. 그리고 in the sand wind 이러지 마시고요. N 사운드랑 D 사운드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도 sand wind가 아니라 sand wind, sand wind 이렇게 앞부분에 강세 주는 부분을 조금 길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D 사운드는 약하게 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Google Listening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그렇죠,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여러분, 여기서 running 할 때 learn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죠. R 사운드 낼 때는 분명히 입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Running, running. Learning은 아시죠?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는다는 거.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Towards the end. 앞부분에 강조 주셔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One more time.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렇다면 영국식 발음도 들어봐야 되겠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0: Go-go listening. 1.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0: 2.
1: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2: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Pro driver Adrian starts blank. 자, 프로 운전자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이죠?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efilling the car. 이게 뭘까요? refill 하는 거는 연료를 채우는 거죠. 즉, 주유하는 거예요. 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방금 연습하셨던 문장이에요. 많은 차들이 정차 중입니다. 어디 속에서? In the sand wind라고 했으니까 모래바람 속에서. It's because of one reason.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에요. One reason. 한 이유.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지죠. The blank on this road didn't end yet. 자, 이 길, 이 도로 위에서, 이 길 위에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는데 빈칸에 네, long journey 했어요. 긴 여정, 긴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캐치하셨어요? 바로 빈칸에는 towards the end.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Now heading to blank 했는데 마지막 빈칸에 캐치될 말들은 바로 the end of Altiplano, Chile라고 하죠. 네, 알티플라노의 끝인 칠레로 지금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문장의 이야기거리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여기서 narration part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많이 생략되는 주어 동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염두하시면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4: 야,
3: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2: 간단하지만 잘 안 들리는 부분들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 학습 잊지 말아주세요.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welcome은 환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aboard가 조금, 아,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혹시 비행기 탔을 때, 뭐 배를 탔을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이렇게 왜 그 flight attendant가 welcome aboard flight 234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이 사무실에서 welcome aboard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팀을 이렇게 어떻게 배를 한 배를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welcome aboard. welcome 할 수도 있겠지만 welcome aboard because you are now part of our team. We are all going to ride in the same boat.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정말 좋은 이 문장입니다. It's great to have you here. 어,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워요. Oh, it's great. 어디 파티를 가도 Oh, it's great to have you here.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아, okay, thank you.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반드시 그 이렇게 reaction을 줘야 되죠. I'm very excited to be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happy보다는 excited를 많이 쓰죠. 네. I'm very excited. 뭐, it's exciting. Oh, I'm so excited.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right,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에서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환영하고 이분이 이제 도와줄 거예요. 이거를 he will help you. 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Ah, so there's nothing about helping. All right, so this expression is a very interesting idiomatic expression. To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hat you will teach them new skills or help them, you know, with the job. 그래서 이 그 항해하다, 네, sailing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배가 엔진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에서 여기에서 의뢰가 됐는데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o teach them how to do something.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oints in more detail. So here goes our first expression, welcome aboard.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비행기를 탈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네, 우리 flight attendant들이 많이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팀이나 어떤 새로운 회사를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welcome abo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자, 환영합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Okay? I'm going to introduce you. Welcome aboard. 네, 한 팀을 이제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제 이 팀이랑 같이 일하게 될 때도 welcome aboar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ll right.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자,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So, welcome aboard is not only used on airplanes, boats, and trains, but also when you're joining a new team or a new company. Alright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how someone the ropes. Show someone the ropes. 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아, 이 사무실에서 아무도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한 거예요. Hey,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네, 제가 다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상황마다 이 사무실 뭐 아니면은 뭐 회사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sometimes you have someone to help you, sometimes you don't.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lieve versus trust. Believe versus tru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elieve 그리고 trust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어 believ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lieve 동사로 믿다이죠.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스펠링 보시면 이게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e, i 발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be 그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는 leave, e 발음으로 believe, believe, believe, believe. Very good. 강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음절보다는 두 번째 음절에 할 때 주로 believe 단어를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re talking about having faith in or having confidence in someone's words or someone's behavior. 그리고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 are in a particular situation and we want to express to the other person that we believe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believe what he said. You don't believe me? He won't believe your story. Believe, 믿다, believe, believe.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어. 자, 그가 한 말을 믿어. 네, believe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 혹은 행동을 믿을 때 주로 believe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다.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믿다.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거짓말 같지 않아, 나는 믿어. I believe what he sai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넌 날 못 믿는 거야? 넌 날 못 믿는 거야? 네, 여기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감정.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그리고 넌 날 못 믿는 거야? 여기서는 주로 내가 했던 말 혹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런 말투입니다. 이런 어감입니다. Okay? You don't believe me? Okay,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여기서도 똑같이 상대방이 했던 말, okay?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한 말의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on't believe your story.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believe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trust로 넘어갈게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트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Trust, trust, trust.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TR로 시작하는데 느낌은 살짝 CH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Trust, 오케이? Trust보다는 CH 발음. Trust.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Believe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 혹은 사람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Trust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뢰하다에 더 가까워요. Okay?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에서 일어난 감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lieve 같은 경우는 그 한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믿지 않아 이런 느낌이지만 뭔가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So trust is usually used when you know someon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you begin to have faith in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ust me. You don't trust me? I trust this website. Trust, 신뢰하다. Trust, ch 발음, ch, tru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날 믿어봐, 날 믿어.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날 믿어봐. Trust me.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 혹은 행동보다는 그냥 나 자체를 믿어줘. Trust me. Trust me. Okay. 그 다음에, 넌 날 신뢰하지 않는 거야? You don't trust me?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너 나 믿지 않아? 날 신뢰하지 않아? You don't trust me? You don't trust me?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를 신뢰해.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해보고 나서 아, 이 사이트 괜찮다.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believe. 이거는 무엇을 믿을 때, 그리고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에 좀 더 집중하고요. 이거는 좀 특정한 그런 한 상황에서 아 믿어 안 믿어 이런 느낌이고 trust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경험 통해서 신뢰가 갈 때 주로 trust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Trust me. Trust me. Trust me.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뚝뚝.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하나, 테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요. 자, 제가 소주제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식단 얘기 많이 하죠. 거기다가 식사 습관 얘기도 합니다. 이제 식습관과 식사 습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런 얘기들을 더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좀 소식을 좀 한다든가 간헐적 금식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하는데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체중 조정 관련해서.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vegetarianism이라고 해서 채식주의를 약간 flexitarianism이라고 해서 flexible과 vegetarianism을 약간 섞은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평상시에 채식 위주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식 자리라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먹는 약간 좀 유연한 채식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주제를 왜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이 일반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어 말하기 소재로서 제대로 갖다 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식사 습관 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자, 요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규칙적으로 먹다, 골고루 먹다, 그쵸? 식사 거르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뭐 밤늦게 안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짜게 덜 먹는다, 요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식사 습관, 입맛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start. 규칙적으로 부터 해봅시다. 규칙적으로 뭐 이제 부사 자체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사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Regularly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Regularly 이거를 생각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아. 아이고 발음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R 발음, L 발음이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발음이에요. 맞아요. 자, regularly. 자, 비슷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못해도 좋아요. 자,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eat regularly. 뭐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막 공복 상태로 막 10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한 4시간만, 5시간마다 꾸준하게 뭘 먹는 거. eat regularly. 끼니 때뭘 먹답니다. 들어보세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자, 그 다음에. 이 골고루 먹다라고 하는 표현도 딱 set phrase 돼서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al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balanced가 돼야 돼요. 균형 잡힌의 뜻으로. meal이라고 하는 건 식사 혹은 밥입니다.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have meals라고 하거든요. have balanced meals. 이렇게. have balanced meals. 이러면 골고루 먹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골고루 먹는다. 다른 어떤 표현을 찾지 마시고 이걸 쓰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balanced meals. Have balanced meals.
0: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다. 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식사를 거르면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거르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kip이에요. skip. 건너뛰다. 그죠? 그러면 not skip meals. 거르지 않다니까. 지금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ip meals 하면 막 끼니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식도 적당히 먹고 저녁도 적당히 먹어. not skip meals. 됐죠? S 붙여서 들어볼게요.
1: Not skip meals. Not skip meals.
0: 명작 타임. 자, 문장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규칙적으로 먹고요. 골고루 먹으려는 편입니다. 아까 위에 거두개 쓰면 되겠네요. 응? Eat regularly, 그다음에 have balanced meals. 노력이니까 몸만한 편이다. 노력으로 갈까요?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and have balanced meals. 여기다 힘 살짝 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0: 그럼 안 좋은 습관을 피해야 되니까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자제하다라는 말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부정문으로 할게요. not을 넣어가지고 not eat too much.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지 않다. 쉽죠? 이건 쉽게 갑니다. 과식을 자제하다. 자, not eat too much.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much. Not eat too much.
0: Much를 late로 바꿉니다. 야식을 자제하는 거예요.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그러면 야식을 좀 자제하는 편이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선생님, 이 짜게 먹는 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짜게, 짜게. 자, eat 다음에 salty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 시원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Not eat too much salt. 그냥 끝.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원어민 지필진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그냥 소금을 덜 먹는다. 너무 좋대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좋대요. 갖다 씁시다, 여러분. Not eat too much salt.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나트륨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다. 즉, 짜게 먹지 않는다.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Not eat too much salt. 이렇게 들어보세요.
1: Not eat too much salt. Not eat too much salt.
0: 의도한 건 아닌데 패턴처럼 돼버렸어요. 자, 명작해볼까요? 나는 과식과 야식을 자제합니다. 많이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걸 좀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노력하다, 자제하다 그냥 try를 붙여가지고 부정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순 잘 보세요. I try to eat 하면 먹으려고 한다는 거고 자, 이 부정문의 위치를 얻어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넣고 I try not to eat 이게 맞아요. 어순이 I try not to eat, I try to not eat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여기다 넣어서 주는 겁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늦게 먹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들어볼게요.
1: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0: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자는 얘기고 자, 건강식은 쉬워요. Eat healthy foods. 선생님, food에 왜 자꾸 S를 붙입니까? 불가사 명사로 배웠는데 왜 자꾸 S가 나오죠? 붙일 수 있어요. 언제 붙일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나 여러 가지 가짓수를 얘기할 때만. Two foods, three foods 이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가사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짓수일 때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food에다 S 붙일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셨죠? 가짓수, 여러 가지 가짓수 얘기하는 거니까 Eat healthy foods. 복수로 합니다. 들어보세요.
1: Eat healthy foods. Eat healthy foods.
0: 오케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다. 자, 이건 그냥 eat a lot of vegetables 하면 되는데 vegetables는 다 아는 단어니까 조금 더 귀여운 단어로 갈게요. Veggies. 이것도 채소예요.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green에다가 s를 또 붙여요. Eat a lot of greens. 채소 색깔이 대부분 뭐예요? 초록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eat a lot of greens 에서 붙이면 그것도 채소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Eat a lot of veggies.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단어만 알아두세요. 기분 좋아지는 음식. Comfort foods. Comfort foods. 이거는요. 꼭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좀 편해지는 음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어떤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Comfort foods. 들어보세요.
1: Comfort foods. Comfort foods.
0: 영작이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간단합니다.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Eating a lot of veggies,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서 주어로 주고 is good for your health. 들어볼게요.
1: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0: 좋습니다. 자, 오늘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습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규칙적으로 먹다, regularly, 요 단어만 잘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야식을 자제하다. Not eat too late.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채소는 영어로 veggies라고 할 수 있겠죠? Eat a lot of veggies. 이렇게 정리합니다.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자, 오늘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나 내일부터 뭘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결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부터 뭘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결심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내일부터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 살 빼기 시작할 거야, 살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얘기 혹은 뭘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붙었죠? 그쵸,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일부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starting tomorrow. 요것이 바로 내일부터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om tomor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혹은 거꾸로 어순을 바꿔서요, I will 동사 starting tomorrow.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뭘 하겠어, 내일부터.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동사 요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과 starting tomorrow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느낌과 그 어감 차이를 조금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요, 내일부터 내가 꼭 뭘 하겠어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살을 빼다, 다이어트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ose weigh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0: 아, 나 내일부터 꼭살뺄 거야. 란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혹은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커마가 빠진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동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exercise를 씁니다. 그러니까 starting tomorrow I will 하고 나선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go to the gym을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나는 내일부터 살뺄 거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내일부터 나 돈을 좀 덜 쓸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는 spend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좀 적게 쓰겠다. save up money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돈을 덜 쓰다라는 얘기는 spend less money. 아, 나 내일부터는 좀 돈을 좀 모아야겠어. I will save up money. 요거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해서 돈을 좀 덜 쓰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일부터 자전거로 좀 출근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출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출근할 때는요. commute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다가 by 수단을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수단으로 출근하겠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내일부터 이제 돈도 좀 아끼고 어떻게 보면 운동 좀 할 겸 이제 자전거로 좀 출근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그럼 차로는 그쵸? by car, 버스로는 by bu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by walk보다는요, on foot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는요, 내가 그거를 하겠어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는 거를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시점을 오늘 혹은 지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starting 뒤에다가 여러분의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ing now, 오늘부터는. 그렇죠? starting tod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rom now on, 지금부터 이런 표현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에 똑같은 표현이 바로 starting now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살 뺄 겁니다.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오늘부터, 그렇죠. Starting today,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표현으로 다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그럼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day,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변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죠. 내일부터 운동할 거예요.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는요, 저꼭 뭐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내일부터는 그거를 꼭안할 거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는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운동 안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starting tomorrow 하고 나선 I will not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땐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동사, 저뭐할 거예요. 라는 거에 한번 살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내일부터요. 저뭘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해서 내일부터 꼭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Try again.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남겨주시고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쌤, 문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하는 게 문법이고요. 회화가 곧 문법입니다.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제 중에 하나, 이것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도전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아, 빨리 영어 문장이나 얘기해봐.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영어 재미없다. 이걸로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궁금증을 크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쭉 무엇이 이어져 왔다. 해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해왔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I have been 뒤에 ing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실제 요거를 그냥 달랑 외우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단어를 바꿔보는 거. 이게 더 의미가 큽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어떤 형태인지 보신 적이 없으면 바로 처음 거는 먼저 보시고 나머지 거 쭉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계속 기다려왔어 라고 할 때는

말은요, 바로 I've been waiting이라고 합니다. I have been waiting이에요. I have been waiting. 자, 그래서 ing 이 느낌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런 식의 느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게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맥상 가능한 거. 그게 바로 I have been waiting. 줄여서 I've been waiting이에요. 근데 빨리 하면 I've been waiting. I've been 해서 I've been waiting.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뒤에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생각해왔다. 그렇죠. 생각이 멈춘 적이 없고 계속 그걸 생각해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면서 I've been, 그렇죠. 하는 게 뭐예요? cough죠. 그래서 coughing. C-O-U-G-H-I-N-G예요. coughing 이거 아니에요. coughing입니다. coughing. 다시 한번 I've been coughing. 이렇게 하시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요. I have been driving. I've been dr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driving.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느낌은 운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From Seoul to Busan.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운전해 오고 있고 아직 운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네 가지예요. 예, 흐름만 파악하시고 저거를 have been,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거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예, 숫자 뭐 278-5353-7288 이거 저도 몰라요. 그냥 됐는데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만 붙이세요. 아니면은 I've been working도 되고요. 그죠? 자, 가능합니다. 네 가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your turn. 먼저 첫 번째 건 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쭉 기다려왔다고.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waiting.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 생각해왔다니까 그 문제를, 아니면 너에 대해서. 그래서 I've been thinking. 됐고요. I've been thinking.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계속해서 Your turn. 그렇죠. I've been coughing. 빨리 하면 I've been coughing. 그렇죠?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driving. 이렇게 쓰시면 끊김이 없이 동작이 계속되고 지금도 더 이어질 가능성 혹은 끝날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늘려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기다려왔다 끊임없이 I've been waiting. 어떤 누구를 기다리다. Waiting for you, waiting for my love, waiting for my chance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waiting 다음에 for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 a chance, 기회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like this. 이건 옛날에 원더걸스 노래 중에 like this, like this. 예,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흐름만 보세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그룹 중에 Foreigner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노래 중에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물론 그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렇게 원래 노래 제목은 그거지만 바꿔보실 수 있어요. 같은 느낌인 거죠.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기다려왔어. 옛날에 기다리고 안 기다렸어. 이게 아니고 그래야 더 상대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테니까.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더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겠죠. 자, 나는 계속 자기 생각만 나더라고. 자, 이렇게 약간 닭살 돋는 멘트잖아요. 이때, 그렇죠? 너에 대해서 생각했다. I thought about you. 이건 한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I've been thinking. 그렇죠. 그런데 너에 대해서 about you, 그 다음에 뒤에 불러주는 거죠. 자기야, babe, b-a-b-e 아니면 b-a-b-y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y.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이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네. 요거는 한번 I 말고 he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e's been 뭐 해야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he's been coughing. He's been coughing.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속해서 he has been의 줄임말입니다. He's been coughing. 그런데 얼마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예,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자, 나왔던 내용, 핵심 문장만 두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이와 같은 기회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왔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해왔잖아. 자, 뭐라고 할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러면 똑같이 쓸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해온 거나 안다니까.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같은 구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그런 어감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자, 그렇다면 you know where to go. There we go, right? Just right there. www.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Til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포지텐츄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and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행팀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행팀.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쏙쏙 패치가 들는지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주세요. Listen carefully.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자연이에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여내지다, 겸허해지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했습니다.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 친구가 되어 사막을 걷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아마도 빈칸이 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면서 채워보시기 바래요. 머릿속에서 채워보세요. Try 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2.
3: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생명은요,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탄생을 하고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여내집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구르는 돌과 친구가 되어 벗을 삼아 사막을 걸어가니 내가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즉,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 들은 부분

0: 놓친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없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막 보면서 아, 이런 단어였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you in its. 요 단어들이 바로 기능어고 grow solemn greatness 내용어입니다. 자, 이때 발음하실 때 you grow. 자, 기능어라는 단어들에서는 머물지 마세요. 오랫동안. 빨리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쭉 읽으면 되죠. 말하시면 되죠. You grow. You grow. 여기에 강세 주시고 그 다음에 SOLE에서 강세가 O에 있거든요. 철자 O에 강세가 갔기 때문에 O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olemn, solemn. In its 같은 경우에는 in의 은이라는 자음과 it의 it의 e라는 모음이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소리는 in it, in it, in it. 근데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빨리 지나가면서 greatness보다는 greatness. 강세가 great, 이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꽝 주시고 t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greatness, greatness.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네, 저랑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잘 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되시죠?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One more time. Life is born i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listening point, give it a shot.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이때 walk의 크 자음이죠. 언의 어 모음이죠. 연음현상. Walk on, walk on. 이런 경우에는 walk도 중요한 내용어, 그죠? The desert에서 desert가 내용어, befriending rolling stone. 요 단어들이 바로 내용어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세 주지 않으니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Rolling 할 때 여러분 역시 R 소리 내시는 거 우 하시면서 시작하면 혀가 어디에도 닿질 않아요. 그걸 생각하세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시작. Google listening 1입니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잘하시네요.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자, 생명체, 생명체. 어떤 삶, 이런 것이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뭐뭐조차, 어디조차에서도 on this barren earth라고 했으니까 이 척박

0: 땅에서조차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a new blank in its greatness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 grow solemn 이게 겸허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And you grow solemn its greatness. 자, 그 위대함에, 그것에, 즉 자연의 위대함에 겸허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lank a rolling stone 했는데 빈칸에 there you go. Befriend 넣어서 befriending. 즉, 친구가 되어주잔데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서 사막을 걷다 보니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Altiplano is blank. 마지막 문장에 A land of such mysteries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 신비한 땅이래요. 알티플라노가요. 이해되셨죠? 전체 짧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잘 들리지 않거든요.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welcome back to Serena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Ordinary versus average. Ordinary versus average. Yeah, 뭔가 평범할 때 ordinary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average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 ordinary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ordinary ordinary ordinar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음절이죠. ordinary, ordinary. Okay, 여기는 R 발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R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or, 혀가 뒤로 가는, 그리고 당기는 느낌입니다. ordinary, 똑같이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ordinary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ordinary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ordinary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can see quite often, something that's not special. Okay?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So something that you see in your day-to-day life, something that's very normal, we would call ordinar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just an ordinary girl.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t was an ordinary day. Ordinary, 평범한, ordinar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I'm just an ordinary girl.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좀, 네,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해. 이런 말이죠. I'm just an ordinary girl. 거기다가, 성인 여자도, 본인에 대해서도 girl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녀 아니고, 저처럼 이제 성인이 I'm just an ordinary gir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Okay?

그럴 때는 ordinary lif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뭔가 슈퍼스타 아니면 뭔가 연예인으로 쭉 살다가 아, 나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어. 네,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평범했어. Ordinary day라고 말하면 되겠죠? It was 과거 형태로 It was an ordinary day. 특별한 거뭐 없었어. 그냥 뭐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였었어. It was an ordinary day. Okay,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day. 네, 다음은 average 볼게요. average 뜻은 평균의. 네,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는 average 이렇게 세 음절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주로 이음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V, E, R 있잖아요. 그래서 E를 그냥 생략을 해서 A 첫 음절,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음절은 ridge, ridge. 오케이, okay? 다리 할 때, 그 bridge 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V 발음으로 average, average. 오케이, okay? 여기서도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verage. Average, very good. Okay. 네, average 같은 경우는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So we use the word average when we're talking about the mean of something. Okay. Something that is the middle amount of something. Okay. 그리고 평균의,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verage하고 ordinary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단은 여기 첫 번째 average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average height. I'm an average golfer. What is your average score? Average, average, 평균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내 키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average height라고 표현하면 돼요.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내 키는 평균이야. I'm average height. Very good. 그 다음에 너는 보통 수준의 골퍼야. 그래서 이것도 중간값을 뜻하는 거겠죠?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그래서 어떻게 보면 ordinary 같은 경우는 좀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거를 조금 강조하면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수 아니면 어떤 양의 중간값을 더 강조합니다. I'm an average golf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평균 점수는 얼마야? What is your average score? 이런 문장들은 ordinary라고 절대로 할수 없겠죠. Okay. What is your average score? Scor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is your average score? What is your average score? Alright,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ordinary. 평범함을 의미합니다. ordinary. 뭔가 특별하지 않고 되게 평범하고 흔한 거를 ordinary라고 하죠. 네, average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평범한 것도 average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평균을 더 집중을 하고 뭔가 어떤 양이나 어떤 종류의 중간값을 더 강조를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년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네. 자, 이번 주에 여러분과 지금 만나보는 주제들은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사습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자제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단 자체를 좀 파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영양성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백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방 얘기하죠. 거기다가 뭐 칼슘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비타민 얘기하죠. 무기질 얘기하죠. 미네랄이요. 그 다음 뭐 식이섬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우리도 일상적으로 좀 하게 될 수 있는 말들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식단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행위를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목록을 또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단을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한 식단을 따르다라고 하면 follow를 하면 되고요. 따라가다 follow a healthy diet. 여기서 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먹어야 될 음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건강하게 계속 먹는 겁니다. Follow a healthy diet. 들어보세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자, 그 다음에 이 함유량이 높다를 먼저 좀 두 가지로 좀 처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섭취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결국에는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식이섬유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유량이 높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rich를 쓰는 겁니다. 저희 10분 영어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복습하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be rich in vitamins S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타민 자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종류가 많을 때 S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죠? be rich in vitamins 발음할 때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물론 영국 발음은 vitamin입니다. 우리가 미국 발음 기준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vitamins S 붙여주고요. 들어볼게요.
1: Be rich in vitamins. Be rich in vitamins.
0: 오케이. 자, 미네랄은 그냥 영어로 minerals고요. 식이섬유는 fiber라고 합니다. Contain a lot of minerals. 자, 이거 이제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를 rich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함유하다라는 동사를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Contain. 다시 한번. Contain. 함유하고 있다. 많이, a lot of minerals, S를 넣어야 됩니다. 왜요? 미네랄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비타민과 똑같아요. Fiber, 저건 하나예요. 식이섬유 그냥 딱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Dietary fiber거든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fiber. 자,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들어볼까요?
1: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영어 지문을 보면 항상 나와요. 바로 따라 나온 게 They are rich in vitamins, they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이렇게 나와요. 거의 후렴구처럼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단을 아까 다이어트라고 했으니까 healthy diet를 follow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해놓고 그럼 follow를 ing 넣어서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다시 한번,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가 되겠네요. 자, 한번 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죠? 드릴게요.
1: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하고요, 칼슘하고 지방 중에서 좀 안 좋은 지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중에 좋은 지방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죠. Unsaturated fat. 근데 안 좋은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해주고. 단백질부터 갈까요? 프로틴이라고 하죠. 프로틴. 자, 그럼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 뭐 고기도 좋고 계란도 좋고 뭐 두부도 좋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을 만든다면 그냥 프로틴에다 푸드 붙이면 돼요. 프로틴 푸드. 별거 없어요. Protein foods.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붙여볼게요. 자, 건강한 식단 쪽에서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럴 때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rotein foods. Protein foods.
0: 칼슘을 왜 가져왔냐면 굳이 칼슘이 뭐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뼈 건강부터 시작해서 신체 성장에 굉장히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칼슘 아닙니까? Calcium. 발음이 어렵죠? Calcium. Calcium. Calcium foods 해야 되는데 칼슘 함유량이 높은 해서 rich를 이렇게 형용사형 만드는 것처럼 붙여볼게요.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한 무슨 말이냐면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 뭐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자, 그러면 protein, calcium 됐고. 자, 마지막으로 지방인데 지방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at이라고 하거든요. fat. 자, 그 앞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좋은 지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지방일 수도 있죠. 안 좋은 지방 갑니다. saturated, 포화예요. trans, 전이에요. 전이. 트랜스 지방 아시죠? 네, 정말 안 좋은 거. 네, 우리 몸에. food. 자, 음식인데 low in. 함유량이 낮아요. 저렇게 연결합니다.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하면 포화지방이나 전이지방 함유량이 낮은 음식 혹은 아예 없는 음식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 좋겠죠. 자, 들어보세요.
1: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0: 오케이. 자, 좋은 영양분, 안 좋은 영양분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우리 뼈 건강에 좋다. 뼈에 좋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아까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calcium rich foods. 자, 일단은 복수 형태니까 동수는 are가 와야 되죠. are good for our bones. 이것도 뼈가 여러 개니까 일반화시켜서 good for our bones. 우리 뼈에 되게 좋아요.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0: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식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골라볼게요. 통곡물, 이거 자주 나옵니다. 영어 컨텍스트에. whole grains. 읽어보세요. whole grains.
1: whole grains. whole grains.
0: 보리나 오트밀이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뭐라고 그래요? whole grains. 이것을 재료로 한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우유 중에서 이제 지방 함유량이 저지방도 있고 무지방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무지방 우유까지는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지방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에 가면 무조건 그냥 우유, 저지방 우유. 그렇죠? Low fat milk라고 합니다. Low fat milk라고 하면 이건 거의 저지방 우유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써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1: Low fat milk. Low fat milk.
0: 무지방 우유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탈지유라고 있긴 있어요. skim milk라고 합니다. 어쨌든 skim milk.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skim milk를 이제 뭐 사서 먹을 일이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저지방까지만 할게요. low fat milk. 오케이. 자, 그다음 유제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요구르트 같은 거. dairy. 그죠? 다이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요거 발음 잘해야 돼요. dairy products 하면 모든 유제품을 다 말합니다. 치즈까지 합해서 들어볼게요.
1: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0: 영작 연습. 나는 식료품점에 가면 항상 저지방 우유를 구매한다. 어렵잖아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우유 사러 가잖아요. 나는 저지방 우유 사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들어볼게요.
1: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0: 오케이, 정리합시다. 자, 건강한 식단입니다. 오늘 주제가 식단이니까 다이어트 앞에 healthy 붙여주고 follow a healthy die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함유량이 높은 거 rich 붙여서 calcium rich foods 들어볼게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 low fat milk.
1: Low-fat milk. Low-fat mil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건강한 식단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정리가 잘 됐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을 한번 칭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옷을 굉장히 잘 입을 때, 와, 되게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혹은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 있을 때, 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오늘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그 감각, 그 센스가 좋았을 때, 와, 그 감각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이 어떠한 감각이 좋을 때, 어떠한 센스가 좋을 때는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해서 그 무엇에 감각을 넣어주시면은요.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와, 유머 감각 있으시네요.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입니다.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라는 표현을요, you have a good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서, 와, 당신은 그 좋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군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감각입니다. 센스예요. 그러니까 You have a good sense. 어우,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감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 중에서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of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 감각이 좋으시군요. 라는 의미가 돼서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그 감각 자리에다가 어떠한 감각이 좋다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 옷 굉장히 잘 입으시네요. 패션 감각이 좋으신데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션의 감각입니다. 그러면은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해서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러스할 때 그럴 때 와,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머 감각은요. 바로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You have a

0: 그 sense of humor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와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언어 감각입니다. 이걸 바로 sense of languag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친구에게 와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이라는 거는 direc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sense of direction. 이것이 바로 방향 감각이 되겠습니다. 와, 나는 길친데 되게 방향 감각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해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 되게 잘 찾는다. 방향 감각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아, 저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감각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부정문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해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배운 다양한 것들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후각은 smell이고 여러분 taste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미각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떠한 감각이 좋다 나쁘다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와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감각이 좋다 나쁘다 였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르다 감각을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다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상시키는 거 그냥 숫자가 증가하는 거는 incr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나 혹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요 improve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아, 제 이 유머 감각을 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감각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하고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니까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실 수 있었어요? 개발하실 수 있었어요? How did you improve your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이제 좋았을 때, 그거를 칭찬할 때,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장은, 그쵸?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와, 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얘기였지만, 그 감각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은 기를 때, 어떻게 하면 기를 수도 있는지, 혹은 길러야 된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improve라는 동사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 떠올려 주시면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찬 하루 이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10분 동안 Okay, I'm gonna find you real happiness. 실제로 정말 행복한 기분은요, 그냥 내면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ry again. 오늘은 뭐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시죠? 어떤 종류 음식을 먹어야 모발이 더 나는지, 머리칼이 더 많이 생성되는지. 자,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그러면 어떤 종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종류,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What kind of, 뒤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What kind of 대상, what kind of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가니까요. 예, don't be in a hurry, 아시겠죠? 예, 막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볼 수 있어. 차곡차곡.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라고 궁금할 때는 what kind of를 쓰시면 돼요. 뒤에 한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 of고요. 여러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s o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KIND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종류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음식이 하나면 what kind of food이고요. 음식이 여러 개면 what kinds of food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발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helpful. helpful인데 들리는 발음은 helpful. helpful. 이렇게 하고 fall만 크게 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what kind of인데 들리는 발음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렇게 들려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ic에 S 없으니까 예, 당연히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music스라는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music은 그냥 통틀어서 음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산조도 되게 좋아하고요. 예, 가야금 산조 아니면은 예, 아쟁 산조. 예, 그다음에 재즈하고 블루즈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man is he? 그래서 이하가 바로 is, are가 된 거고요.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야? 라고 할 때는요.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발음이 what kind of로 들리지 않고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book is it? 실제 이렇게 들리죠? 네 가지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책, 사람, 예,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음식까지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나쁜 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쫙 옮겨서요. Look at me. 자, you're supposed to repeat after me. But before that, 그 전에는 you need to give it a try. 아시겠죠? Try it out.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Ready? 자,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Helpful.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은 거지? 자, your turn. 네,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Your turn. 네, what kind of man is he? 여자라면 what kind of man is she?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어떤 종류의 책이야? 좀 얘기 좀 해줘봐. 궁금할 때 쓸 수 있겠죠? So what kind of?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동작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과 함께 연결될 때 실제 when you feel the same way, then the exact same expression will come out of your mouth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step 2. 바로 이거죠.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는 금방 했잖아요. What kinds of foods? 그렇죠? 예. 그다음에 are helpful. 도움이 될까? 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모발이 성장하는 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발이 난다. 모발 성장인 거죠. 그러면 성장하다 뭐예요? grow죠.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growth. 그래서 hair growth라고 합니다. For hair growth.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도움을 줍니까? For hair growth. 네, 아니면 hair가 없으면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참고로 모발 성장에는 단백질, 당연히 프로틴이 중요하죠. 프로틴,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성초라고 하는 그런 그 구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 그걸 먹어도 그 뭡니까? 그거를 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됐죠? 반대로 탈모는 hair loss라고 합니다. LOSS까지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다 했잖아요. What kind of music is good?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뭐예요? For 뒤에 공부하다니까 for studying. 그래서 예, is good for studying. 이렇게 쓰시면은 공부하는 데라는 뜻으로 목적으로 for 되겠습니다. 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야?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What kind of person is he?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번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말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영어 나올 때에는 아 이거 그냥 다 두 번 다 해주지 발음도 읽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될까?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너가 알다시피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그렇죠? For hair grow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다시피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그렇죠? 프로틴이니까 결국에는 단백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검은 콩 많이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많이 드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here.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많이 주의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Thanks a lot.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Again,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룰 예정이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 끌어내실 수 있는 집중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부터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강조를 하나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email me when you finish the report.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절을 찾아보자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봤던 그 접속사 when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어떤 질문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 사용된 요 when 접속사로 시작되는 절은 과연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명사절은 명사절대로, 부사절은 부사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잘 해놓더라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 시간의 시작은 먼저 부사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 그래서 뭔데?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부사절. 이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죠. 그 뜻은 즉 부사절은 문장 속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문장 속에서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문장이 이제 이만큼씩 길어질 때 보면요. 사실 정말 그 뼈대가 되는 말은 요만큼 짧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로서 뭔가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로서 문장이 이만큼 길어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거 너무 긴데?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팁이 뭐냐면 수식 성분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뼈대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것 자체에만 이해를 딱 집중해보면 아 실제로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려는 말은 이거구나 그리고는 이런 말들이 그냥 덧붙여진 거구나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 긴 문장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결국 부사절은 언제나 뼈대가 아니라 덧붙여

퍼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은 그 중요성이 그래서 낮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또 이런 부사절들이 있어줘야 문장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네라고 생각해서는 또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의 어떤 그런 비교보다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명사절을 만들고 부사절을 만들 때 쓰이는 접속사들 중에서 뜻 자체가 바뀌면서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when입니다. 자, 이 친구 명사절로 쓰일 때는요, 뭐뭐뭐뭐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똑같은 접속사가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요, 뭐뭐뭐뭐뭐뭐 하 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접속사가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뜻이 살짝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실제 문장에서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if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봤죠. 이미 본 건데, 자 보세요.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if절이 해석이 되고요. 부사절로 쓰이면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상의 차이가 그 절의 역할의 차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서 여기 사용된 when 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Do you know when he's happy? 해석이 되세요? 자,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know라는 알다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n he's happy라는 when 절이 사용되고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when 절이 쓰였다는 거. 요거 이제 이 친구가 명사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그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언제 행복한지, 뭐할때 행복해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아, 왼절이 명사절로 쓰인 거구나.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같이 읽어 봅니다. He dances when he's happy. When he's happy는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그 쓰임새가 달라요. 해석해보잖아요. 자, he dances. 그는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When he's happy. 그가 행복할 때 춤을 춘다는 거죠. 여기서 when he's happy는요, 부사절입니다. 실제 이 문장의 뼈대는 he dances. 그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가 춤을 추는데, 근데 내가 추가 정보를 줄게. 언제 춤을 추냐면, 행복할 때 춤을 춰. 정도의 맥락으로서 이 문장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두 개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오늘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if 접속사를 활용해서 영장 연습 두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까지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는 몰라요. 라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쵸? 아, 여기 숨겨져 있는 주어는 무엇이다 같은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I까지 넣어서 I don't know.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 안 오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아, 요거 if를 갖다 말하면 되는구나. 요게 if의 명사절로서 사용이 되면 되는구나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머지 내용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죠.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명사절로서 if절이 활용된 케이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자, 비슷한 문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If, 만약에 뭐뭐 하고 싶다면, 부사절로 if가 사용된 거죠.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하면,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To talk to me. 만약에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면요. 부사절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라고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Call me
나에게 전화하세요.

하세요. Anytime, 언제든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f you want to talk to me, call me anytime. 요렇게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와 부사절로 쓰일 때 뜻이 또 바뀐다는 것까지 두 문장 함께 영작해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된 when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맞춰보세요. Please email me. 나에게 이메일 보내달라는 거죠. 언제 보내달라는 겁니까? When you finish the report. 그 보고서를 끝마치면요.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자, when이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요거 부사절인 거죠. 해석을 보고 부사절을 맞출 수도 있고, 문장의 구조를 봐서, 아, 얘 부사절이니까 요렇게 해석되는구나를 맞출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의미,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쓰일 수 있다는 거 파악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오늘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hey again. Today we will also work on warming up our bodies in a very, very short time.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역시 따뜻하게 몸을 좀 빨리빨리 데필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Let's go.
0: I have a crush on somebody. Is it someone I know?
2: Yes, he's our friend.
0: Tell me everything and we'll take action.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have a crush on 똑같은 의미로 우리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To have a crush on 제가 옛날에도 대화에 좀 많이 등장을 시킨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런 거 있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약간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to have a crush 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I have a crush on somebody 이렇게 시작하죠. 나 좀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s it someone I know? 이러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오, 아는 사람이래요. He's our friend. 아, 우리의 친구들이래요. 친구래요.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친구 누군가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ell me everything. 뭐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봐. And we'll take action. 이러죠. 그래야 행동에 우리가 옮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실천해야 돼. 빨리빨리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have a crush on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로도 역시나 같은 표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0: I think she has a crush on Kevin.
2: Really?
0: Why?
2: By the way she looks at him. But she looks at everybody that way.
1: 네, 두 번째 대화 역시 봤습니다.
0: I think she has a crush on Kevin.
1: 이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0: She has a crush on Kevin.
1: 근데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녀가 케빈을 살짝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Really? Why? 이러죠. 아니 왜? 정말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0: By the way she looks at him 이럽니다.
1: By the way she looks at him. The way she looks at him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알 수가 있대요. 아 그랬더니 친구가
0: But she looks at everybody that way
1: 이러면서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그 눈빛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쳐다봐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마치 좀 따뜻하고 좀 특별하게 쳐다보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케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걔는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o have a crush on 확실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운동하러

0: Great job. For the toe touch, you can use either your hands for the legs. It's a little different, but both are okay. Okay?
1: 네, 오늘 우리 토터치, 발터치 같이 해봤습니다. 할 때 반대쪽 손을 이용해도 되지만 같은 쪽으로 해도요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조금 강도가 달라질 뿐 어쨌든 좋은 운동이에요. 잘 해주시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to have a crush on 같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막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to have a

0: crush on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뜻도 되기는 돼요.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네. But more specifically, decision making.
0: 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hard to decide on dinner.
0: 네, decide on dinner라는 거는 이제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걸 말해요. 저녁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건
1: What you're going to eat for dinner.
0: Exactly. 힘들어요. Decide something. 그냥 뒤에 목적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decide o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뭐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1: Yeah. 네.
0: 영국 분이고요.
1: Yeah, and her name is Margarita.
0: 네, 마가리타라는 분이에요. 자,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마가리타 씨,
0: 나와주세요.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마가리타 씨가 어떤 것을 힘들어 결정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남자친구와 저는 What we are going to eat tonight.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걸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1: Mm-hmm.
0: 항상 그걸 결정하는 걸 힘들어 해요. Mm-hmm. 라고 합니다.
1: yeah. All right. Well, it could be a hard decision, mm-hmm.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m I going to have for dinner? 오늘 저녁 뭐 먹을 것인가라는 결정이라는 게 저는 확신합니다.
1: And next, she says, it gets especially bad with couples.
0: Especially, 특히란 뜻이죠. It gets bad with couples. 그러니까 커플과 함께 나빠진다라기보다는 with couples in
1: that situation.
0: Yeah, in that situation or in the case of couples, 커플인 경우에는 it gets harder. 그 bad가 꼭 나쁘다라는 뜻으로만 번역되는 건 아니고요. 더 힘들어져요.
1: And so she gives us a real example. My boyfriend and I can never agree on what we're going to eat, whether we're staying in or eating out.
0: 제 남자친구와 저는 can never agree on, 동의를 못한대요. 절대 동의를 못한대요. 계속 의견이 다른 거예요. What we are going to eat. 저녁 먹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안 모아져요. 뭐 먹을지에 대해서. Whether we are staying in, 집에 있든지, or eating out.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든지 외식을 하든지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Even though we have similar preferences,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like, should we be adventurous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Or should we play it safe?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Or should we have a little cheat day?
1: Even though we have similar preferences,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0: Even though we have similar
1: preferences, preferences.
0: prefer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prefer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이고요. preferences가 또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preferences라고 해서 이제 그냥 settings하고 비슷한데 설정이랑 비슷한데
1: the things you prefer the computer to do.
0: 예,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창의 색깔을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preferences라고 보통 이제 P로 약자로 써 있는데요.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음식들이 similar preferences를 갖고 있다는 거는 비슷한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항상 딜레마들이 있대요. 이거 둘 중에 뭘 고를지에 대한 딜레마죠.
1: Like what kind of dilemmas? She says, like should we be adventurous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or should we play it safe?
0: 첫 번째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1: Adventurous. Adventurous.
0: 모험 자체는 adventure. 여기서 끝나죠?
1: Yeah, adventure.
0: 네, 그런데 adventurous 형용사 형태로 바꿔준 거고요. 모험을 해보기로 하고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Cuisine이라는 것은 특정 요리 하나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요리의 종류를 말해요.
1: Yeah, like a type. Like if you've never had Greek cuisine.
0: 네,
1: so 그렇죠. maybe it's Greek food.
0: 네, 뭐 그리스 음식, 한국 음식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음식, 종류를 말하는 걸 이제 cuis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새로운 음식이나 식당을 시도해봐야 할지 or should we play it safe? Play it safe도 굳어진 표현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자.
1: Yeah. 네. Something you already know tastes good.
0: 네, 그냥 평소에 많이 먹던 거 있잖아요. Yeah. 그런 걸 좀 골라볼까? 이 딜레마가 있고요.
1: That's right. You just play it safe. Next, she says,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or should we have a little cheat day?
0: Cheat day 뭐예요?
1: When you eat junk food.
0: 네.
1: Or food that's not healthy, unhealthy food.
0: Or something that you're not supposed to eat.
1: Oh yeah, could 네. be that as well. But typically those things are foods that are bad for you.
0: 네. 그러니까 몸매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평소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허용된다라는 걸 보통 cheat day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It's a cheat day.
0: 네, cheat 자체가 이제 뭐 속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칙하는 경우도 you're cheating 하면은 너 반칙이야.
1: I'm not cheating?
0: Yeah, I mean
1: I have the same cards you do.
0: I know, but when you're playing a game.
1: yeah.
0: 반칙 이렇게 말할 때 oh, you're cheat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1: Don't cheat.
0: 네. 그래서 그 cheat day 신경 안 쓰고 그냥 먹는 날로 오늘 정할지 아니면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계속해서 건강한 음식을 쭉 먹어야 할지 이것도 딜레마라고 합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hat makes this worse is my overwhelming indecisiveness. I never know what I want, most of the time. So I put all the pressure and responsibility on my boyfriend, which doesn't make him too happy because If he makes the wrong choice,

0: one of us is picking what we eat and we're staying home, then the other is picking what we watch. This way, the responsibility for a good evening ends up being kind of even.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죠. 저는 뭐뭐라고 확신해요. I am convinced 하고 뒤에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come up with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어떤 것을 마련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오시죠.

0: 네, 오늘은 저녁으로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to decide what's for dinner. It's so hard to decide what to have for dinner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1: Okay. Damien says,
0: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네 명을 모아놓고 나면 또는 네 명이 모이면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Mm-hmm. To decide what's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대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 Mm-hmm. 여기서 이제 what's for dinner가 나왔잖아요. Mm-hmm. 우리말로는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저녁 메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그걸 영어로 what's dinner라고 하면 안 됩니다.
1: Yeah, if you 네. say what's dinner, it means you've never eaten dinner.
0: 네, It's 저녁이라는 게 뭔데요?
1: I know breakfast and lunch, but 네. what's dinner?
0: 저녁 식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처럼 돼버리니까 uh-huh. what's for dinner? 저녁에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항상 mm-hmm. 이렇게 for를 많이 붙여요. What's yes, for lunch? What's for breakfast? 마찬가지고요. Mm-hmm. 그다음
1: Leah says
0: It's so hard to decide.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What to have for dinner. 또 나오고 있죠.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Mm-hmm.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어떤 특정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은데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그걸 안 파는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1: Yeah.
0: Like you want Korean fast food, but you are in France.
1: That's how it feels sometimes.
0: 때, 네.
1: All right.
0: Okay.
1: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전통 한국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트위스트 있어요. We're doing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오늘은 몸 위에서 밥 대신 두부. 네, today we're making tofu noodle 김밥. 네, 두부면 김밥.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noodles.
1: 네, 우리 두부면 쓸 거예요.
0: Next,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한국어로 honey mustard dressing입니다. And we have vegetables. 채소도 있어요. We have perilla leaves. 우리 캐닙 있고. And we have carrot. 당근도 있고. We have pickled radish.
1: 네, 김밥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잘 알아요. 단무지예요.
0: We have burdock. 한국은 우엉이요. Then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1: 네, 우리 김 있어요.
0: That's all we need to make tofu noodle kimbap. Where do we start? We start with the tofu.
1: 네, 우리 두부 먼저 시작할 거예요. 두부면 혼자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벌써 만든 두부면 쓸 거예요.
0: So let's open the noodles.
1: 우리 조심하게 열고.
0: And now let's pour them in here. Okay, there we go.
1: 와, 면 벌써 맛있겠다. 하지만 좀 젖었어요.
0: And we're gonna dry the noodles.
1: 그 남한 물이 좀 패야 해요. 이렇게 살짝 키친 타올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김밥 만들었을 때 물이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있을 때 김밥은 다 엉망진창 될 거예요.
0: Our noodles are ready.
1: 우리 두부면 다 됐어요.
0: 까꿍!
1: 우리 캐닙 필요해요. 하지만 싱싱한 캐닙 떨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씻어야 돼요.
0: We have to wash our perilla leaves.
1: It's simple. We just wash the leaves. 그냥 이렇게 씻어도 돼요.
0: I think they're clean. It's ready. And now we need carrot.
1: 네, 우리 또 다른 채소 당근 잘라야 돼요. 우리 김밥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얇게 얇게 잘라요.
0: So let's cut here.
1: 우리 다 안 써도 돼요. 우리 이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라요.
0: We're gonna cut like this.
1: 우리 이렇게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0: And now we cut this way.
1: 계속 이렇게 cut like this.
0: And last ones 조금 더 자르고.
1: 아이고 한 번 더.
0: Hold on. Now we're ready.
1: 당근 때문에 우리 프라이팬 쓸 거예요.
0: We're going to fry the carrots to make them soft.
1: 우리 당근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0: Some olive oil, olive oil. So we'll let the pan heat up.
1: 네.
0: And we put the carrots in.
1: 우리 당근 넣는 거예요. Sizzle, sizzle, sizzle. 그 소리 항상 좋습니다.
0: I like the sound of sizzling carrots.
1: 오늘은 당근들이 골든 브라운 안에 들어요.
0: Can you see? They're changing.
1: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 소금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소금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 조금만 이렇게 불어요. 하지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단무지도 소금 들어가요.
0: I think it will be very delicious.
1: 이제 두부면 김밥 만들어 드려요?
0: Can we make tofu noodle kimbap now?
1: No, not yet. 왜냐하면 중요한 거 하나 필요해요. 바로 김밥.
0: We need a rolling mat.
1: 이거 봤어요? 혹시 엄마? 엄마 쓰는 거 봤어요? 아니면 김밥 가게 갔을 때 요리하는 사람이 이거 쓰는 거 봤어요?
0: We take one piece of seaweed. And half.
1: 우리 반으로 잘라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재료들이 너무 쳐졌을 때 김이 말랑말랑 될 거예요. 그래서 김 조금만 더 쓸 거예요.
0: We use a little more seaweed.
1: Like this. 여기 넣을 거예요.
0: Yeah. That will protect our seaweed.
1: Next, perilla leaves. 우리 다음에 개닙 쓸 거예요. 개닙은 그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자르고 we put them one like this and one here. 혹시 개닙 싫어하는 사람은 개닙 대신 상추 써도 돼? 아니면 다른 잎 써도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Next, the noodles. 네, 우리 두부면? 네, 우리 콩기밥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면은 칼로리 별로 없어요.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몸이 좋고. Next, dressing. Honey mustard dressing. 네,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 여기 그 센터 한 줄 이렇게 할 거예요. Next, radish. 네,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And we need our burdock. 우리 우엉이. 우엉 하나, 단무지 하나. Next, carrots. 당근이지. 당근 필요해요. So we put the carrots here. Fantastic. Now we're ready to roll. 이제 우리 김밥 말아도 돼요? We're going to roll very slowly and very carefully. 천천히 말아요. We roll slowly. That's it. 여기까지. 아, 지금 스톱하세요. Now we stop. 우리 물 살짝 붓으로 찢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키하게 잘 붙이는 걸 만들 수 있어요. And then we roll again. It will stick together if we use water like this. Now let's open it up. Slowly. Slowly. Slowly. Ha! I did it! 성공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cut the kimbap? Let's go! So, we cut like this. You cut the kimbap like you cut bread.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김밥 생각하면서 사이즈 맞춰서 잘 씻어요. My tofu noodle kimbap is finished. 네, 저의 두부면 김밥 완성됐습니다. It's tasting time. 맛보기. 오, yeah. 밥 필요 없어요. 밥 없는 김밥, 제일 맛있는 김밥입니다. The tofu noodles are really chewy. The carrot is soft. The pickles are sharp. 와, 다 섞여서 진짜 맛있어요. It's delicious. Today, we cooked the impossible. 진짜 impossible 요리했습니다. 밥 없는 김밥. Yes, we made tofu noodle kimbap. 두부면 김밥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maybe a different kimbap, or maybe a different curry, or maybe a different dish.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전달할 수 있도록. All right. Now, the message was tapped out by an operator. 자, 여기까지요. To tap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뭐, 톡톡 두드리다. 그리고 이 당시에 operator들이 있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따따따따따따따 아니면 보내든지 받든지 네, 이런 operator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그림을 보면은 이 Morse code 이게 키죠. 네, 이게 비밀이 아니죠. It's not a secret code. 이 키를 보고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All right, let's stop and think. Morse code is a famous secret code. 자, Morse code는 아주 유명한 secret code, 아주 비밀 코드입니다. 네, 그거는 답은 false, 아니에요. 여기 문장 보면은 Morse code is one of the most famous codes in history. 아주 세상에 제일 one of the most 아주 유명한 코드인데 but it's not a secret code. 자, 비밀 코드는 아닙니다. Okay? Very good. Let's continue reading. Are any other codes used for sending messages? Smoke signals are one of the oldest forms of sending messages over a long distance. They were first used more than 2,000 years ago to send information along the Great Wall of China. One puff of smoke meant attention. Two puffs meant everything was okay, while three puffs signaled danger. 네, 자, 또 다른 코드가 있었는데 연기를 갖고 이렇게 이제 뭐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one puff of smoke, puff라고 나오는데 내뿜다 해요. 그러니까 one puff는 뭐 연기를 한 번 내뿜고 뭐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하면은 주의, attention, attention. 그리고 두 번, two puffs is like, okay, everything's okay, 다 괜찮아. 그리고 세 번 하면은 어떻게, 뭐죠? 네, 위험, 위험. 네, 경고를 하는 거죠. Alright, let's read on to the next page. Semaphore is another type of communication, but it uses flags, not smoke. It was used during the 19th century as a way of sending messages between ships. A person on one ship would hold a small flag in each hand with their arms held out. They positioned their arms at different angles and each movement represented a letter of the alphabet or number. 자, 우리 수기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영어로는 semaphore인데, 자, 그 깃발 갖고 한 이렇게 코드인데요. 참 재밌어요. 배끼리, 네. 이제 서로 왔다 갔다 communication, 소통을 하는데, 이런 깃발을 갖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단어, position 여기에서는 동사로 두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막 이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각도, right? 이게 어떻게 올렸냐, 내렸냐, 옆으로 했냐. 이게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네, 너무 재밌죠? 한번 배우고 싶어요. 네. Okay. All right. So, that is it for today. We learned about smoke signals. We learned about signals with flags, right? So, that was a lot of fun. And the Morse code, too. Next time, we will continue our discussion of what is a secret code. So, join me next time. Bye!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She's a trained dog now. Go fetch!

outside. So wet. So sad. Adopt a puppy.

dog owner. It's wonderful to have a puppy.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쉽고 영어가 할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시골지와 도시지는 재미있게 시골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는 use 관련 표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모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2: Watch it,
1: he cried.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All night,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2: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Come to the town with me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1: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갑자기 웬 말이야? 라고 생각이 나신다면 지난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시골지, 이 지금 시골에 도시지가 놀러 왔잖아요. 그런데 시골지가 이제 도시지를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물들이 막 다 모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다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말입니다. 호기심이 가득 차서 curious. 맞죠? 이제 못 보던 쥐가 왔으니까 도시지니까 얼마나 쥐치고는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말이 보기에 맨날 시골지만 보다가 시골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도시지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러면서 이 가까이 가니까 뭔가 이 말은 이 입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호기심에 많이 알고 싶어 하면서 The horse lowered his head.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은 그의 머리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lower이라는 것은 낮추다, 아래로 내리다. 왜 아래로 낮춰야 됩니까? 쥐는 작잖아요. 땅에 붙어있잖아요, 거의. 근데 말은 서 있으니까 내렸습니다.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그리고 나서 킁킁킁,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에? 도시지에다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해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Watch it! He cried. He는 여기서는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가 소리쳤습니다. 오, 조심해! 그러니까 도시지는 좀 겁을 먹은 것이죠. 오, 말 뭐야? 갑자기 나한테 왜 끙끙거리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심해! 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그는 wasn't, 아니었습니다. 뭐가 아니었냐면 keen on이라는 것은 아주 좋아하는 이 새로운 동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도시지는 그냥 시골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니까 시골에 아직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뭔가 도시처럼 뭔가 근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면서 왔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기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다 보니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즉 도시지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가오고 뭔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른데 조심해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오니까 약간 경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그날 저녁에 The country mouse, 시골지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골지가 served, 대접했습니다. Serve라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다 혹은 대접하다. 그렇죠. 놀러 왔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0: 대접해줘야 되겠죠? dinner, 저녁을 대접했는데요. 뭘로 저녁을 대접했냐면, of bread and cheese, 빵과 치즈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시골지는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it was not at all, 그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like 뭐 전혀 뭐처럼 안 보였냐면, the fancy meals, fancy 라고 하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쥐가 나이프를 썰고 어찌되었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도시에 뭔가 이 근사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사한 식사는 어떤 근사한 식사냐면, The town mouse was used to. 이 도시쥐가 was used to, be used to라고 하면 익숙한. 그렇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도시쥐가 익숙한 그런 근사한 식사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All night. 밤 내내. 맞죠? All night. 밤새 내내.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라고. 아,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밤 내내. The town mouse. 도시지는 toss는 원래 이렇게 던지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뒤척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잤다가. 허리가 삐거덕하네요. 자, 이렇게 뒤척이는 것이죠.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뒤척이고요. And turned, 그리고 돌렸습니다. In his bed of leaves. 뭘로 된 침대 안에서? 나뭇잎으로 된 침대 안에서 몸을 돌리거나 혹은 뒤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지는 현재 불편하다. 맞죠? 불편하다. 그리고 불편한 걸 넘어서서 어떻다고요? 도시지는 시골쥐 이런 환경에 좀 실망했다.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그는 익숙했습니다. 어디에 익숙했냐면, 자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어디에서 잤냐면, in a much softer bed. 훨씬 더 포근한, 훨씬 더 부드럽고 포근한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미래의 내용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지가 시골에 왔죠. 그다음 시골지도 도시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Be used to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use 관련 표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요. 의미는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used to live in Seoul. 자, used to라는 거. 그냥 used to만 쓰이면 뭐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서울에 살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서울에 살곤 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녀가 어디에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는 안 나와 있죠. 서울에 살아요? 아니면 서울에 살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건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는 거예요. used to. 그냥 이것만 딱 쓰이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 요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be used to인데요. I am used to cold water. 자, be used to.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 cold water이 아니고 cold weather이네요. 자, 그래서 I'm used to cold weather. 나는 차가운, 맞죠? 추운 날씨에 익숙하다.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She's used to getting up early. 자, 여기에 보면 get을 쓰곤 합니다. get을 쓰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게 문맥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맞죠? 익숙하려면 어떤 대상이 와야 되잖아요. 즉, 어떤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cold weather처럼 추운 날씨, 이렇게 명사가 쓰이거나 혹은 동사의 형태가 온다면 그걸 동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getting이라는 이런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요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한 번은 접하게 될 거예요. 저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헷갈리고. 그래서 be used to 명사는 어떻다고요? 뭐뭐에 익숙하다. 그래서 to 다음에 그냥 명사가 와도 되지만 만약에 뭔가 동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면 동명사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use를 그냥 use만 쓰게 되면은 원래 의미 사용하다로 쓰게 됩니다. She uses a computer every day. 그녀는 사용한다.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 use만 쓰게 되면은 바로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헷갈립니다. This tool is used. 이 도구는, 맞죠? 이 도구. 여기 예를 톱 같은 게 있다고 칠까요? 이게 톱이에요. 착한 사람 눈에 이게 톱으로 보이겠죠? 이 톱은 사용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말해 주는 것이죠. To cut wood.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is tool is used. 이 톱은 이 도구예요. 이 도구 여기선 톱이 되겠죠. 이 도구는 사용이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cut.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죠. To cut wood.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used to. 첫 번째 문장. 그다음에 be used to 명사 요거랑 그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헷갈리죠. Be used, 맞죠? 뭔가가 사용이 되는데 to cut, 요거는 아예 별개의 be used랑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예 별개의 표현입니다. 그냥 붙여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지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듣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Watch it," he cried.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All night,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제 도시지가 보니까 도저히 지금 못 참겠는 거예요.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밥도 마음에 안 들고 침대도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짜증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골쥐한테 묻는 거예요. How do you put up with this? 이걸 어떻게 put up with는 참다 견디다. 이걸 어떻게 견디고 살아? 이걸 어떻게 참아?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도시쥐가 아침에 시골쥐한테 물었습니다. 맞죠?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너의 음식은 plain. plain이라는 것이 싱거운 혹은 밍밍한. 너의 음식은 한마디로 맛이 없어. plain이라는 것이 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싱거운, 밍밍한, 별로 맛이 안 나고, 별로 맛이 없고, 싱겁고, 그리고 너는 나뭇잎 위에서 자잖아. 왜 나뭇잎 위에서 자?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 도시지가 막 묻는 거야. Come to the town with me. 나랑 도시로 같이 가자.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어떻게 사는지. 맞죠? 나의 삶의 방식을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그러니까 시골쥐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도시는 어떻지? 시골쥐는 was eager to, be eager to라고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었냐면 to see the town, 도시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시골쥐도 도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과연 도시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Come to the town with me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urious, curious,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Keen on.

0: keen on.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Serve. Serve.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Fancy. Fancy.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Put up with. Put up with.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Clean. Clean.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 매우 매우 헷갈리고 유용한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어휘력을 넓혀드리는데요. 오늘은 live 혹은 live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live를 읽고, 어떨 때는 live를 읽고, 어떨 때는 이런 뜻이고, 어떨 때는 저런 뜻이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산다. 저 서울에 살아요. 맞죠?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live라고 합니다. 이게 동사일 때, 즉 움직임, 살다라는 뜻일 때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live라고 읽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live,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live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live라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듣기 평가에 나온다면 우리가 꼭 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하면서 시험도 잘 치면 좋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발음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은 듣기에서 혹여나 이게 정답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을 때 큰일 나겠죠.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They caught a live fish. Live fish가 아니고 live fish입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 하면은 live fish입니다. Live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 때, 즉 형용사일 때는 live로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We watched the live concert on TV.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콘서트를 TV에서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살아있는 콘서트가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니까 생방송의 실시간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즉 실시간 혹은 생방송 콘서트를 TV로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사, 살다라는 의미의 동사일 때는 live라고 읽고요. 형용사의 의미, 살아있는 혹은 생방송의 실시간의 의미일 때는 live로 읽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고 의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